0: 9.11 테러 사고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 하중이 한 배, 두 배, 세 배,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1: 예,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당리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고 그 현장에서는 뭐 펑하는 폭발음도 들렸다라는 증언들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 정도 징후에서 비상 탈출 지시한 건 잘한 대응입니까?
0: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 비상 탈출 소방대가 그 우리 그 피난자분들은 다 피난을 하셨고 소방대분들도 한 분 연기 구입하셨는데 제스자들은 피난을 목적이지만 소방대는 구조 진압이 목적이다 보니까 주변의 위험 상황을 판단할 때 이걸 더 공격적으로 더 위험하게 행동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험 상황이 닥친 것을 판단을 하고 그 탈출 명령을 가지고서 소방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외부에서나 그리고 내부 상황을 살피면서 진압작업을 펼치는 부분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매우 위험하고 초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부로 진입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2: 예, 지금 소방대원들도 다 탈출 지시가 내려졌고 진압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번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와 비교하면 지금 화재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0: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천 쿠팡 그 덕평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요, 6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네. 그 안타까운 인명사고 그리고 순직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철거 후 재건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건축물의 구조를 소화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살리고 유지시키고 또 내부에 타지하는 것들을 재산적인 피해를 줄인다 이런 과정보다는 인명 피해와 오히려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하고요. 그리고 최악 중에서 차선의 대체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내부의 가연물들이 계속 그 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 위험한 과정에서는 이 흰색 연기가 늘어나면 더 위험한 추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완도 화재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패널 구조의 구획자가 있으면 내부에 아직 산소를 만나지 못한 가연성 가스들이 매우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붕괴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개방, 진입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산소가 공급되면 일시의 폭발과 붕괴로 이어지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네. 실제 이 판넬 구조의 대형 창고, 공장 이런 건축물들은 그런 사고들을 다발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소방대도 판단을 하고 또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긴급 탈출 명령도 그런 연결고리에서 이뤄진 거죠.
1: 예, 교수님 앞서 그 21년도에 났던 화재와 뭐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엿새 정도 만에 진화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은 상당히 진화가 어려운 그 구조적인 특성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 물류창고에서 불이 여러 번 났잖아요. 근데 그 네. 이후에도 개선 같은 게 되진 않는 것 같아서요. 개선이 어렵습니까?
0: 해당 건축물은 29만 9천 제곱미터의 그 면적이기 때문에 소방 설계를 더욱 강화하는 성능 위주 소방 설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가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하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인데요. 데이터 센터나 물류 센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형화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의 우리의 소방 진압 부분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으로 우리 소방청에서는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건물은 그럴 수가 없죠. 일례로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펌프와 물탱크는 스프링클러 헤드 30개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도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불이 타고 지나간 부분에 뿌려지고 말지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만큼 초기의 화재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야 되고요. 이 대형 물류센터다 보니까 대공간이 많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시설을 할 건지를 법적인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 네, 교수님 말씀처럼 더 강력한 법적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불이 시작된 지점을 보면 건물

0: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완진이 되고 나서야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화재 원인을 추측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 이후에 정밀 감식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런 대형 물리센터 화재는 여러 이제 통계적 원인 세 갈래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설비의 전기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배선, 합선, 콘센트 과부하, 그리고 뭐 이런 지게차 이런 것들이 전기 장비에 충전 중 발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물류설비 특성 요인입니다.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이 마찰열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이나 기타 인적 부주의입니다. 용접하거나 절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전기 축적이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는데요. 뭐 해당 지금 물류센터가 뭐 공사 보수 작업 중이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기적인 장치가 좀 과부하를 했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참고로 21년 덕평 쿠팡 물류센터는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화점이 6층이고 또
0: 네.
1: 특별히 외부 정황이 이제 발견되고 보도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나 설비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거나 어제까지는 이제 경험적인 연관성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예, 정확한 화재 원인은 완진이 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대피 그 비상 탈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외부에서 화재에 진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1: 네,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는 인력 장비가 국가소방 동원령도 내려지고, 그리고 소방당국의 400여 명, 200여 대 장비가 지금 투입이 됐지만 사실은 이 많은 인력과 장비의 투입과 그게 바로 진압할등과 이어질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부에서의 위험 요인 축적, 예를 들어 주로 검은색보다는 흰색, 회색 연기. 그래서 연기가 왕성하게 나올 때는요, 검은색 연기는 불이 왕성하게 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연기고, 회색 연기는 아직 산소를 만나지 못한 연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연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공간이다 보니까 층별로, 구역별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외벽을 깨서 또 어떤 경우에는 관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노즐을 꽂아서 냉각을 시키고 무인 장비를 쓰는 등으로 하나의 작전으로 모든 건물에 대응하다기보다 상황과 장소별을 살펴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0: 네, 뭐 연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각적인 전략을 검토해서 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독가스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근처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나 뭐 지나다니는 분들께서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화재가 난 물류센터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1: 네, 일반적인 주의 안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외출 자제와 창문 닫고 이런 주민 안내 문자도 발생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대피소도 선정을 했습니다. 한데 일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은요, 더욱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창문 환기구를 완전히 밀폐하시고 외부 공기는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요. 부득이 냄새가 심할 정도로 인근이라고 하시면 아예 장소를 옮겨서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외출 시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무엇보다 호흡기 질환자, 영유아, 고령자는 실제 인명피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실외 활동 중단, 그리고 가능하면 대피 이런 걸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뜨거워서 떠오르는 연기는요, 원래는 같은 온도면 주변보다 무거운데 뜨겁기 때문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1일, 3일 후에 다시 내려오는 낙진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런 오염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2: 예,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27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 진압과 관련된 상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엔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의성과 안동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 집중호우에 도로가 끊기고 임시주택들이 파손되면서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2: 네,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의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현재 제 옆으로는 정자가 폭삭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급류에 휩쓸려온 이 나뭇가지와 숲들이 정자 주변으로 얼키설키 뒤엉켜 있고 또 이 지붕에는 기와장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제 옆으로는 급류에 휩쓸려온 나무들이 이렇게 한무더기로 쌓여 있는데요. 도로를 그대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굴착기를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복구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제 뒤편으로는 이 급류에 어젯밤 내린 폭우에 전봇대가 쓰러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전선들도 힘없이 주저앉았고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 구덩이 아래로는 도로 아래로 토사가 휩쓸려가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또 도로 일부를 통제한 채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의성과 안동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제 앞쪽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임시주택들이 보이는데요.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 파손된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안동시와 의성군은 오늘 새벽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홍수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주민 6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의성군은 단촌면 9개 1, 2와 1위 주민 그리고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을 인근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몸을 피신시켰습니다.
1: 네, 현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피해 복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복구 작업은 조금 전 굴착기 등을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현장에는 안동시 관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동시 관계자들은 이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의 피해 복구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경찰과 소방당국이 나와서 현장을 통제하면서 수습에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걱정되는 마음에 현재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이라고 전하기도 했고 마치 나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 이 허리춤까지 물이 잠겨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요.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추가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4: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4: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머물던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비구름대가 강화되면서 경북 주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성산대교 남단 나와서 2km 가는 곳 2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 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 전입니다. 3차로를 중심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통과하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주변으로는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맞은편 강변북로는 대체로 여유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 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는 짧게씩 서행합니다. 내부순환호도 양방향 원활하지만 정릉터널 부근으로 약간 차가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계속 정체 구간 없이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쪽으로 양재 부근 차가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다양한 팝들 즐겨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7691번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터치 바이 터치 조이의 음악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7691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예요. 휴일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제헌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상으로 복귀하기 딱 하루 전인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날이 많이 흐렸죠.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흐린 궂은 날씨에는 실내에 좀 머물면서 미뤄뒀던 일들을 차분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 보내시는 데 있어서 듣기 편한 음악들과 함께 할게요.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FR 데이비드의 Words, Don McLean의 Vincent 노래 두 곡 더 만나봅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산림청이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 경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밤 폭우가 쏟아진 뒤 비가 잦아든 서울 등 수도권은 산사태 위험이 다소 낮아졌다고 판단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A군이 호우로 불어난 물에 빠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을 수색한 끝에 3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A군을 발견했습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수영을 못하는 A군이 물가에서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놀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차명으로 업체를 세워 기초자치단체와 2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간제 교사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근무거리와 현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사이의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지역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내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엘튼 존의 다니엘, 비지스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북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도로 전신주 개폐기가 낙뢰를 맞으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2개 아파트에 사는 65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3시간 반 만에 전력을 복구한 한국전력공사는 설비 이상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방장관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전황 평가를 듣고 차기 총사령관을 맡을 후임자들을 면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민간 정치인 미할리오 페루도우 전 국방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노골적인 다툼을 벌인 뒤에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지난 15일에 해임된 것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페도로우 해임에 항의하며 시르스키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참전 용사들과 현역 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고 여름이 깊어갈수록 점점 그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의 뮤직과 함께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7843번님, 그러니까요. 매미 소리 요즘 진짜 많이 들리는데 어쩔 때는 그 소리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휴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래를 잘 듣고 있어요. 3109번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운전하신다면 안전운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뉴스의 뮤직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 뉴스의 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 더 박서,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까지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부를 제외하면 강한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후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29도, 부산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고요.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 서서히 차가 늘어나는 인데요. 강변북로가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기 시작하고요. 북부간선도로도 묵동을 시작으로 월릉분기점 쪽으로 정체가 됐습니다.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어려움이 시작됐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차간격이 좁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로 들어가는 길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요. 외곽으로는 아직 차는 적은데 동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소식은 들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에서 서울 방향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동홍천 지날 때 서종 통과할 때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선반과 물류 설비가 대원들의 이동과 물줄기 투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6층에서 7층으로 확대됐고 넓은 공간 곳곳에 쌓인 물품이 계속 타면서 진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전체 연면적만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장시간 고열로 구조물이 약해졌을 가능성까지 있어 대원들도 안전을 확인하며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그럼 지금까지 피해 상황 그리고 소방 대응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민간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소방과 경찰 575명, 장비 221대가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면서 타 시도 소방 차량 71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헬기와 고성능 방수차를 활용하는 동시에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내부 진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불을 완전히 끈 뒤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성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 관련 2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화재는 7월 18일 토 오전 6시 54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되어 인천 소방은 화재 규모와 연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18일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 오후 12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하여 긴급구조 통제단을 전격 가동 중입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 현재 화재 발생 후 약 27시간째 화재 진압 및 연쇄 확대 저지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인근 8개 시도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 동원령을 유지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넷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국가 굴절 차의 4대와
0: 인천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3: 지원받은 장비 24대를 포함한 총 28대의 특수 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하여 상층부 방수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소방 헬기 등 4대를 동원하여 7층으로 연소 확대 부분에 집중 방수를 실시하며 화쇄를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3시 14분부터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였습니다. 대량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SK인천석유화학유수지로부터 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소방공무원 2명으로 1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물류센터 관계자 121명은 화재 초기 모두 자력으로 대피하여 현재까지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미확인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내부 인명수색을 재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산 피해는 물류창고 6층, 7층에 적재된 생활용품이 소실되었고 건축물이 파손되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 아울러 장시간 작전으로 인한 대원들의 고립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구조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유독가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6층, 7층 화재 진압과 5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높고 가연물이 많아 연소가 격렬하여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재 진압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주민 대피, 대기 환경, 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함께 배석해 계십니다. 질문이 있은 기자분들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을 지휘하신 서부 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4: 예, 인천 서부 소방서장 허석경입니다. 좀 전에 기사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비상탈출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벽에 화재 증상이 급격하게 커지는 관계로 이실 대피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 증상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대피 상황은 늘상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보도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건물의 붕괴 위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5: 안녕하세요.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곽동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염려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능한 빨리 조북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각 층의 슬래브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뭐 2톤, 20kPa 정도 되는데 사실 크게 상부에서 각 층의 슬래브가 그 화재로 인해서 붕괴되지 않는 한 전체 건물이 붕괴될 염려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람에 의해서 화재가 전이되는 거 그리고 더 하부층으로 불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네네. 네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브리핑 현장 소식 듣고 계십니다.
5: 죄송한데 그 면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7층하고 8층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이 아니고 8층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그 옥상 주차장에 식당 건물이 있는 형태로 구성된 곳이고요. 6층과 7층은 쿠팡에서 지급하는 생활용품들,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0: 물류창고라는 것이 배송할 물건도 있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1: 네네.
2: 현재 5층까지 이제 불이 번질 위험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0: 그 5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계관찰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드론이나 그리고 그 열화상 감지기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그 화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판넬 구조상 그 6층이나 7층에서 화염이 계속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이게 지금 황남관인데요. 지금 불은 그러면 5% 정도 꺼진 거고 앞으로 지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0: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지금 화재 성상이 이 시간을 단순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있는 화재 하중이라든가 건물의 구조 그리고 그쪽 여기는 양방향이 뚫려있는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램프 쪽이 뚫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자연풍의 영향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게 사실은 화재의 성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히 지금 저희가 기자님 질문에 몇 시간 걸릴 겁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어제를 생각했을 때는 16시간 정도를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재 성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07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초진까지요, 6시간이었는데.
0: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2: 그 경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대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진입할 수가 없는 정도였던 것
0: 같아요. 대형 로봇은 활용을 했고요. 대형 로봇을 활용을 해도, 이 건물의 넓이나 연기량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배연 로봇이 이렇게 큰 효용을 보지 못하는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3: 3단 내구조라는 표현을 어제부터 계속 쓰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0: 3단 내구조라는 건 쿠팡에서 쓰는 용어고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여기 내부의 구조가 3단으로 된 그 렉이라고 하면 이 선반입니다. 선반 형태로 돼서 그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층은 그 지하에서부터 여기가 층고가 10m 정도 되는데 8m 정도까지 쭉 선반을 세워서 쭉 물건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일렬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함에 서류를 꽂듯이 그렇게 쭉 넣는 형태로 그렇게 관리하는 거를 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두 가지가 혼용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특성에 맞게끔 진화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층은 창고가 아니고 여기 쿠팡에서 이용하는 일부 식당 건물 2,500 정도의 건물이 들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질 우려는 없는데 지금 차량이 쿠팡에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또 그 드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한 30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차량이 전소되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눈으로 올라가서 확인하지 않았지만 드론을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전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열선은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넘어가면서 정확한 피해 현황은 차후에 저희를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어제도 나왔던 질문인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랑 초기 작동 여부 확인되는 게 있을까요?
0: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화작전 때는 물이 나왔는데 그곳은 저희가 이제 사후에 불이 완진된 후에 수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식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화재는 아직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2: 폭발음이 들렸다는 주민들 제보가 이어졌었는데 폭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밝힌 바가 있나요?
0: 폭발의 원인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렉 창고가 붕괴되거나 옆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울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났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열을 받으면 폭열 현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폭열 현상을 일으키면서 터지는 소리가 그 뭐가 터지 그 폭발음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야간 이구하면서 크게 들리고 이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어서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2: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가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 연기가 이 정도로 나면은 인근 주민들한테 실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영향이 있나요?
0: 아, 그거는 저희 그 서해구청하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예, 저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그 저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관련돼서 이쪽 1km 이내에 성남 측정소나 인근 측정소 그리고 지금은 새벽 4시부터는 저쪽 대명 아파트랑 그 인근의 초등학교 쪽에 차를 해서 측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6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측정한 평균 결과는 보통 화재가 발생이 되면 주 그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라서 PM10입니다. 그걸 좀 측정해 보면 국가에서 아, 이 정도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0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입니다. 근데 저희 인천시 26년도 상반기 평균은 4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쪽 성남 쪽에 측정한 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은 1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로 현재는 돼 있고요. 지금부터 현재도 계속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그거 좀 안심하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미세먼지 외에 유해물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밀진단위에서 지금 이제 표본을 지금 저기 하고 있고 저희 환경 쪽 그래서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문제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어제 6시부터라고 하셔 18시인가요? 예,
4: 예, 예. 18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아, 어제 06시네요. 06시부터. 늘상 저희가 이제 측정소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예. 환경 관련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6: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현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불은 어제 오전 6시 54분에 최초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6분을 넘었으니까요. 27시간이 넘게 현재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28대 특수 차량을 주변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 일단 바람에 의해서 다른 건물로 불이 전이가 되거나 또 아래층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 네, 브리핑 내용들이 굉장히 좀 주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반갑습니다.
6: 예, 자 지금 브리핑 내용 같이 들어보셨는데 일단 불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하루가 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8: 네, 일단 탈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형 공간에
6: 예.
8: 그리고 내부에서 적극적인 진압 작전을 펼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불이 꺼질 이유가 없는 거죠.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설치가 되는 대상 건축물인데요.
6: 네. 예.
8: 스프링클러는 저런 규모의 건축물에서는요. 일반 건물에서야 큰 효과를 계속 내지만 초기에 불을 놓치면은 네.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6: 아.
8: 왜 그러냐면 그 녹아서 그 열린 스프링클러 헤드에서만 물을 뿌려지는 구조인데요.
7: 예.
8: 저렇게 한 개, 두 개 지금 수천 개가 개방이 됐을 겁니다. 그럼 저기에 물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스프링클러 기능도 잘 유지가 됐더라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시간이 지속될 위험이 보여집니다.
7: 네. 아까 브리핑에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초기에는 한 16시간 정도.
9: 어제 오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하고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에서 특수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5: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4: 어떻게 다르게?
5: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8: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는 열기에 영남과 전남, 제주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9도, 부산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차량 모아지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동홍천 통과할 때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도 이제는 조금씩 차가 늘면서 차량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차 간격이 좁아져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부근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신평분기점에서 서원주까지도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일요일 아침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귀에 익숙한 올드팝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첫 곡 듣고 와서 나눠볼게요. 10시 뉴스앤뮤직은 매트 몬로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Walk Away.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뉴스앤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의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시대별 장르별 음악 감상하고 있고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려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세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비틀스의 Something까지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하반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을 열고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을 공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 3종과 갤럭시 워치 신제품,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글래스 갤럭시 글래스가 첫 선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경쟁력과 함께 갤럭시 AI를 중심으로 모바일과 웨어러블, 스마트 글래스를 잇는 고도화된 AI 생태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여파로 감소하던 해외여행객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해외로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은 234만 345명으로 올해 1월에 326만 8천 명 이후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여행 국가를 보면 일본이 95만 1천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이 27만 8천 명, 미국이 10만 명, 그리고 타이완이 7만 9천 명, 태국이 6만 4천 명 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네이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숨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이란 최고 지도자 선언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명곡들의 몸을 맡기니 아무 걱정이 없는 자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8616번님,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또 귀에 익숙한 올드팝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캣 스티븐스의 와일드 월드 띄워드리고요.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캣 스티븐스, 와일드 월드, 테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5,913건이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 623건으로 한 해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가 늘어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에 따라 어제 평양에서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도 최 외무상이 공식 방문 형태로 러시아에 도착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문의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45살

21살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낚시를 간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강 하류를 수색했지만 A씨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앤뮤직 11시 때는 1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타임도 제가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주세요. 끝곡 세 곡 전해드립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I Honestly Love You, 짐 크로스의 Time in a Bottle,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까지 세 곡 보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구, 경북에는 많게는 100mm가 넘게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0도, 부산은 31도. 까지 오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 쪽에서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남대교를 통과해서 밀리고 있고요. 내부 순환도 아주 짧게 정체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지문터널 앞두고만 짧게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도 계속 외곽 쪽으로만 밀리다가 지금은 종암동 쪽으로 더 밀립니다. 묵동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도 월계일교와 상계교 사이 로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분기점, 인제에서 내린천 유계소, 동홍천 서종에서 화도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날씨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기상청 대변인을 지낸 김승배 한국재난안전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시죠.
1: 네. 저 지금 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밤사이 계속 많은 비가 곳곳에서 내리다가 지금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이 정체전선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구조를 갖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대전 충남 지역에 또 올라와서 경기 강원 지역에 또 어젯밤 오늘 새벽에는 경북 지역에 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예. 이렇게 정체전선이 이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를 이제 반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조건이 24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죠.
4: 예.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그런 양상을 네. 보일 거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은 경북 지역에 좀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내렸고 네. 오늘 오후에 들어서서 또 다시 비구름이 강화될 텐데 예. 그게 경북 지역에 이제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근데 시간당 최대 50mm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강한 비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당 30mm를 집중호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4: 네.
3: 자, 50mm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실제 자동차 비가 50mm 시간당 50mm 내릴 때 차 운전할 때 윈도 브러쉬가 작동을 해도 예.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인데 요즘에 내리는 비들이 시간당 70에서 80mm 정도 내리거든요. 우리나라 그 물 빠지는 구조가 한 50년 빈도, 100년 빈도 기준으로 다 이미 옛날부터 그 설치가 돼 있는데
4: 네.
3: 자, 이런 그 시간당 70mm, 80mm, 시간당 100mm 이런 비가 내리면 현재 그 배수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치고 또 무너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4: 예. 그럼 그렇다 이제 운전하던 상황에서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면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3: 가급적 차를 멈추고 앉는 곳에 비가 왜 그 비가 계속해서 뭐 내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4: 예.
0: 김승배 한국재난안전협회 본부장입니다.
3: 그 비속을 뚫고 가기보다는 가장자리에 차를 좀 멈추고 그 강한 비를 피하는 게 그 안전운전에 좋습니다. 또 당연히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도로와 차 바퀴 사이에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4: 네.
3: 그래서 감속 운전을 해야죠. 그런 그 폭우 속에서 정상 속도로 가면 큰일 납니다.
1: 네.
3: 그래서 50% 정도는 감속을 해야 되고
4: 네.
3: 당연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평상시보다 두 배 정도 띄우고 해야 됩니다. 그 시간당 50mm를 아마 겪어보지 않았을 텐데
4: 네.
3: 마치 그 우리가 그 폭포수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 예.
3: 두려움까지도 느낍니다. 그 네. 비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멈춰서 그 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한 시간 내내 그 강도로 오지는 않거든요.
4: 알겠습니다.
1: 예. 그 정말 말 그대로 무섭게 쏟아진다라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들 수밖에
3: 그렇습니다.
1: 없는 그런
3: 네.
1: 강한 비인데 이런 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이제 소강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가 멈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산사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잖아요.
1: 네.
3: 그래서 땅속에 그런 어떤 땅의 지질 구조가 변했습니다. 그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조금만 더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비가 멈췄지만 그런 어떤 산사태 위험 지역
4: 네.
3: 옹벽 그 낡은 옹벽 주변 급경사 지역은 그런 그 산사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3: 비가 내릴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비가 멈췄다 그래서 그런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산사태 위기 경보가 상당히 많이 내려져 있는데 뭐 서울을 비롯한

0: 이제 전국 곳곳에 주의 단계가 많이 내려져 있고 제주는 관심 그리고 경북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경계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어느
1: 그렇습니다.
0: 정도 위험한 건가요?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100년, 200년 동안 인간이 손을 안 댄 산은 그래도 많은 비가 와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사고 지역을 가보면 사람이, 인간이 다 손을 댄 곳들입니다. 도로를 냈다거나 주택단지를 조성을 했다거나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에 많은 비가 오면 우리가 산사태를 겪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이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산사태 조심하라는 이런 그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비가 멈췄어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2: 근데 산사태가 났던 곳에서는 뭐또날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겠지만 안 났던 이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비가 왔을 때도 산사태가 안 났는데 하고 뭐 가만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치가 넘어서면은 곧바로 그냥 들이닥치는 거 아닙니까? 선에서
1: 그렇습니다.
2: 이제. 그럼 그 어떤 전조 증상이랄지 이럴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산사태 전조죠. 그러니까 산사태가 물론 이제 급격히 발생을 하지만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평상시 보이던 그런 산면에서 물이 새어나온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 안에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면 또더 이제 더 그게 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산 내부가 세워진 전봇대가 이렇게 기울었다거나 나무가 기울었다거나 물이 이렇게 그 나온 데가 새어 나온 데거나 이런 거는 이미 그런 산사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 게 가능한데 밤에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 인근 지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같은 걸 충분히 충전을 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산사태 같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0: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는 아무리 구조물을 뭐 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1: 그렇습니다.
0: 될까요?
1: 아까는 이제 산사태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말을 했는데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을 운전하는 분들도 각별히
0: 그렇죠.
1: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커브레거나 뭐 그런 어떤 지역들에서는 가급적 운전을 그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멀어지는 게 이제 상책인데 그걸 이제 나는 괜찮겠지. 지금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 그 산사태 위험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그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운전하는 분들이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일단은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지역에 내려진 곳이 이제 경북 지역인데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대피를 해야 될때좀 어떤 조치를 하고 집을 나서야 될까요?
1: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잠긴다거나 또 그런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한다거나 근데 2차적인 이제 피해를 예방을 해야죠. 우선 전원을 내리고 만약 산사태가 덮쳐서 집이
2: 누전 차단기
1: 되면
2: 네이드 있고요.
1: 그런 가스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0: 상당히 이제 좀 주변을 많이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대피도 하셔야 되는 안전한 곳을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번 그 연휴 동안에 내린 비가 장마철 기간에 내릴 비의 양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번 연휴에 많은 비가 쏟아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 연총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600mm 정도 됩니다. 평균 한 1300이라고 하는데, 장마 기간 중에 6월 말에서 한 7월 말까지 통상 한 300에서 650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1년 내릴 양의 한 30%가 이때 내리거든요. 만약 그래서 장마가 뭐 마른 장마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해 가을 겨울에는 물 부족 사태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수량이 이번 제주도에서는 6월 30일, 중부에서는 7월 1일 장마가 시작했는데 약한 보름 정도 내린 양이 많은 곳에서는 한 500여 밀리미터 내렸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반대로 저 울산, 경주 이쪽은 한 3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그 17, 18, 19이 연휴 기간 중에 한 200에서 300mm 정도 내린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마 기간 중에 내릴 양이 2, 3mm 내렸습니다. 이게 근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산청에 3일 동안에 700mm 비가 내렸잖아요. 예.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데 역시 그 집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1: 과거보다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그 비의 특징이 이런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더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또 바닷물이 더 따뜻해지면서 바다로부터 대기로 많은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있고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기후변화의 한 형태고 우리가 매년 여름에 그런 겪고 있는 강수 패턴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형태가 그러면 올해까지만 그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기온의 상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형태 강수 패턴 또 이런 형태의 폭염 더위 패턴은 우리가 늘 겪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0: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장마가 24일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니까 비 피해 또 계속 입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재난안전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1: 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종전 약해각서가 효력이 없어졌다며 못 잊을 교훈을 안겨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은 현재 실종된 상태이며 다른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매체는 이란이 최근 요르단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군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고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전사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는 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드라인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2: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전역 미군 기지와 민간 기반 시설로 반격 수위를 넓히고 있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가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거라며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3: 미국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더 큰 대가를 자초하려 한다면 이란 국민과 저항 전선이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입니다.
2: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준수할 의무가 없다며 더는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민간 인프라 피해와 사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국은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사망자가 나온 뒤에 미군이 또 공습을 퍼붓기 시작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미군 중부사령부가 곧바로 이란에 대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현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 직후 이란 남부 시디크와 하자바드 인근에서 공습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네이션과 전화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미군이 숨졌다며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선언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더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0: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됐다고요?
1: 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 뒤 촬영 지점 인근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항공우주국이 해당 위치에서 대형 화재를 감지했다며 요르단 미군 기지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후방 기지를 정확히 타격한 건 미군 방공망을 뚫는 능력이 그만큼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죠?
1: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인들이 여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외교 시설들이 표적이 될수 있고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해외 미국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란과 전쟁을 벌인 뒤인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어느 사이 확 늘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 충주분기점 통과할 때 밀리고, 감곡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변 혼잡합니다. 그리고 여주분기점을 지나갈 때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중심으로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0km나 길게 막힙니다. 그리고 경기권 진입해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서울로 들어가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직 외곽 방향으로의 정체는 심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통과 통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만남해유교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서 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고요. 목포 쪽으로 정체 구간 없지만 웅천터널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위에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긴장감이 가득했던 연휴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지금은 또 해가 뜨면서 반짝 더워지고 있죠. 남은 휴일 안전한 한 주 시작을 위해 주변 점검 각별히 더 잘하는 하루로 보내야겠습니다. 주요 뉴스와 함께 90년대 풍미한 가요들 들어볼게요. 11시 뉴스앤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은 쿨의 애상 들으며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쿨의 애상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최신 가요와 함께 90년대 풍미했던 음악들까지 다양한 노래들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곡한 건 90년대 가요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늘 들었던 것처럼 최신 가요도 듣고 싶으시다면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세요.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터보의 Goodbye Yesterday, SES의 I'm Your Girl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SES I'm Your Girl, 앞서 흐른 곡 터보의 Goodbye Yesterday까지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보유세 수준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논의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90년대 음악으로 시작한다는 아나운서 멘트에 더 친근감이 들어 감사하다는 문자 보냅니다. 3434번님. 90년대 노래 듣자라고 이야기 전해드리니 반가우셨군요. 그러면은 두 곡도 만나볼까요?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최창민의 짱까지 노래 만나볼게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시대별로 감상하는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11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4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4만 달러 코앞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7.6%가 증가한 39,16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지면 사상 첫 4만 달러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649조 6,61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6,912억 원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4조 3,400억 원으로 이미 목표치를 3,500억 원가량 초과한 셈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관리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국제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세계유산 논의에 나섭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6개국 가운데 선출된 21개 위원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등재 후보지를 검토하고 기존 등재유산의 보존 상태를 평가해 심의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오전 시간 다양한 음악들 쭉 감상했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에는

뉴스앤트롯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트로트 음악 성인가요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장혜진의 내게로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지만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많게는 100mm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 한낮 최고기온 서울은 30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점점 더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동홍천에서 정체고요. 설악 통과할 때 서종에서 화도 합류할 때도 한 번 더 정체 상황을 겪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는 가운데 홍성과 발안 일대로는 각각 고장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자유로 부근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가는데 밀리고 있고 장수에서 송내 구간으로도 한 번 더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수

0: 장비와 헬기까지 동원해 거센 불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1: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0: 네, 먼저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제 뒤로 보시다시피 건물 상단에는 검고 뿌연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외벽 파편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새벽보다 화재의 진행이 다소 주춤하면서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고가 굴철차 등 특수차량 20여 대를 배치해 상층부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도 4대 투입해 7층에 불길을 누르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4분부터는 대형 펌프로 물을 한꺼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는 약 16시간을 예상했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불을 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1: 네, 불이 난 6층과 7층에는 생활용품과 공산품이 복잡한 선반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 3단 선반과 높이 8m 안팎의 대형 선반이 혼재되어 있고 통로 폭도 1.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선반이 무너지거나 쓰러진 데다 통로도 좁아 대원들의 이동과 수간 전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층 면적이 워낙 넓어 대원들이 화점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부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는 대형 로봇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양쪽 램프가 열린 구조라 바람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건물의 안전 그리고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1: 네, 소방은 새벽에 불길이 급격히 커지자 내부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비상 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열로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폭열 현상이 나타나 일부 슬래브가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난 곳도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구조진단이 이뤄질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층에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고가 사다리차와 특수장비를 이용해 외부에서 진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층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5층 등으로 불이 번지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린 큰 소리는 실제 폭발이 아니라 선반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소리로 파악됐습니다.
2: 네, 인명피해와 주변 주민 안전 문제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화재 당시 출근 시스템으로 확인된 관계자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면 미확인 인원이 없는지 내부를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소방관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8층은 주차장과 일부 식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 30여 대 가운데 드론으로 확인된 전소 차량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의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은 계속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기질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와 분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22세대와 32명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네, 쿠팡은 인천 성남동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사는 화재 인지 뒤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관 한 분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네, 이번에 폭우 피해 상황 보겠습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집중호우에 도로가 끊기고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통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취재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 네,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태인 기자,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3: 네,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오승훈 기자, 안동의 임시주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서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주택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많은 폭우로 인해 임시주택들이 하천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갔고 여기저기 주택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굴착기를 동원해 진흙을 걷어내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북 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안동시와 의성군은 오늘 새벽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홍수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 6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의성군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을 인근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피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젯밤 집중호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나와보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물이 허리까지 잠긴 상태였고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앞에 있던 정자는 폭삭 주저앉았고 도로도 급류에 휩쓸려가 움푹 파여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0: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피해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현장에는 굴착기 등 중장비 여러 대와 소방차까지 동원돼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급류에 휩쓸려온 나뭇가지들을 휩쓸려온 나뭇가지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고 집 주변 잔해물들도 한쪽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소방 관계자들이 수해 현장에 나와서 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통신주가 넘어져서 끊어진 전신주를 또 끊어진 통신선을 복구 작업하고 있고 도로가 유실된 곳에는 교통통제를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집 내부 집기류를 걷어내는 등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집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을 하나씩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이어서 봉화에 나가 있는 오태인 기자. 오태인 기자 뒤로 도로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큰 나무도 뿌리까지 뽑혔는데요. 낙석 방지망도 종이장처럼 짙게 나갔습니다. 현재는 중장비가 동원돼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도로는 88번 국도로 서벽에서 영월 구간인데 새벽 4시 반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난 이유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며칠 내린 비로 집안이 수분을 머금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우가 내리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북 지역에는 이곳 봉화와 예천, 영주, 안동 등 6곳에 산사태 경계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등 위험 정도에 따라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주목하고 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산 주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0: 경북 지역의 다른 피해 상황들도 전해주시죠.
3: 네, 제헌절 연휴에 내린 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데요. 경북도는 사전 대피한 185가구 230여 명이 아직 귀가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이후 인명구조 20건과 안전조치 160여 건을 완료했습니다. 도로와 삽입 유실, 하천 범람이 7건, 농작물 18헥타르가 피해를 받고 의성과 안동에서 212세대가 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둔치 주차장 등 14곳이 침수 우려로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에 내린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안전문자나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렇게 해당 경북 지역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재난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 지역 접근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오승은 오태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밤사이 강한 비가 내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0: 지난해에도 같은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지만 올해도 나서야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소빈 기자.
2: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0: 네, 그곳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뒤쪽으로 보이는 집은 어제 폭우의 피해로 정강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곳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흙탕물이 휩쓸고 간 흔적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 안쪽 장판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둔 채 집 안을 말리는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신문지를 깔아두거나 수건으로 닦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실에는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물을 피하려고 물건들을 위로 높이 쌓아올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부터 생활용품, 물을 머금은 신문지와 상자까지 침수 폐기물도 마을 한쪽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양시 화전동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작년 장마 동안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비가 쏟아지자 물에 잠겼습니다. 물막이를 만들어두고 모래주머니로 문 앞을 막아봐도 역부족이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3: 앞뒤로 이쪽하고
4: 피해 주민입니다.
3: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2: 또 이제는 빗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깬다며 걱정 가득한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비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은 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네, 밤사이 남부에 폭우를 쏟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0: 다만 경북에는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강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은 비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대부분의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호남과 영남, 강원에 산발적인 비구름만 남아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영남에는 최대 80mm, 강원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흘 동안 경북 영주에는 206mm, 파주 적성면에는 197mm, 서울 강서구에 164mm 등 전국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고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안동, 의성, 김천, 강원 인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1: 곳곳에 비가 그친 곳도 많은데 이제 비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5: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적게는 5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4: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8: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4: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YTN is
9: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구간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고 소식도 이어지는데요. 일단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 멀리 진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17km 구간에서 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원권에서만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한평천지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중에 있고요. 동서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4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이후로는 서울 다 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만 3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수원에서 신갈 사이,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22km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판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인천 화재 소식, 또 경북 지역 산사태 피해, 경기도 고양시 침수 피해 등 좋지 못한 소식이 좀 많은 일요일입니다. 인천에서는 화재 진압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에서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발생한 이 산사태 피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오는 소식들 그리고 트로트 함께 전해드릴게요.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차지연의 태스영.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0: 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차지연의 테스형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테스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9080번님께서 다음 주 내내 비가 오네요. 오늘 비 안 올 때 빨래도 하고 저녁엔 산책도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새 비 소식이 잦아서 저는 입을 옷이 없어서 꼭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널면서 아, 창문을 열어두고 나갈까 닫아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비가 예보가 있어도 안 내리는 경우가 있고 예보가 없어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요즘 시국만큼이나 또 날씨가 참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채팅창에서 파란수국님께서 강현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20분 걸어서 퇴근했어요. 덥지만 뉴스앤트롯이 있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대에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주말도 늘 그래 주셨던 것처럼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생긴 거 아시죠? 기존 YTN 라디오 채널뿐만 아니라 YTN 경제 라디오에서 더 많은 콘텐츠 만나볼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대표 경제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매거진 해봅시다. 조태현의 생생경제, 또 굿모닝 굿라이프의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 운영을 합니다. YTN 경제 라디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또 소식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은가은의 부산갈매기, 그리고 애녹의 불타는 남자,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은근의 부산 갈매기, 애녹의 불타는 남자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진압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다행히 물류센터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일부 소방대원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부상자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진화 인력의 충분한 휴식과 현장 의료 지원, 안전장비 보급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필요한 지원과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0시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방자원의 빈틈없는 투입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물류센터 내부 막대한 가연성 물질로 진화 작업이 길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건 소방관들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현장 소방대원들이 오직 진화와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12조 원 어치를 순매도했지만 ETF는 6천억 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1022억 원 어치, 코스닥 시장에서 3,381억 원 어치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ETF는 5,937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로 1,950억 원 어치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정미조와 손태진이 함께 부른 통영, 그리고 양화영의 해당화,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정미조와 손태진이 함께 부른 통영, 양화영의 해당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기상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 대비 등을 위해 당분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차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경북지역에 급파해 일시대피자 긴급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지휘토록 지시했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던 지난 2분기에 주식과 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 1,2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개사 합산 당기 순이익은 3조 7,48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으로 선박에서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은 의사지도 없이 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개정해 내일 고시합니다. 그동안 선박의 건강 담당자가 감기약과 소염 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도 의사의 원격 진료 지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러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앤 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세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하춘아의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이렇게 세 곡입니다. 바다 관련된 노래가 많네요.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후텁 지근한 날이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지역에도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락가락한 하며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는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전 시간에는 강원권 중심으로 밀렸었는데 이제는 경기권에서도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강원권에서는 진부 3터널에서 2터널, 봉평터널에서 둔내,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 이제는 여주에서 이천 사이로 9km 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수원에서 신갈 사이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23km 구간 주춤하고요. 부산 쪽으로는 서울 만남의 휴게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2: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이 없어졌다며 못 잊을 교훈을 안겨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은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0: 다른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매체는 이란이 최근 요르단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군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고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는 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레드라인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0: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전역 미군 기지와 민간 기반 시설로 반격 수위를 넓히고 있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가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거라며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더 큰 대가를 자초하려 한다면 이란 국민과 저항전선이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겁니다.
0: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준수할 의무가 없다며 더는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민간 인프라 피해와 사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미 중부 사령부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사망자가 나온 뒤에 미군이 또 공습을 퍼붓기 시작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병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미군 중부 사령부는 곧바로 이란에 대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SNS를 통해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 요충지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시리크와 하자바드에서도 미군 공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 네이션과 전화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미군이 숨졌다며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란 최고 지도자 선언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더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 네,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됐다고요?
4: 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 뒤 촬영 지점 인근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항공우주국이 해당 위치에서 대형 화재를 감지했다며 요르단 미군기지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요르단 미군기지 공습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후방기지를 정확히 타격한 건 미군 방공망을 뚫는 능력이 그만큼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인들이 여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외교 시설들이 표적이 될 수 있고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해외 미국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건 이란과 전쟁을 벌인 뒤인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5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쿠팡 화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수 장비와 헬기까지 동원해 거센 불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 최성호 기자.
1: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0: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1: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한 시간 전과 비교해 건물 상단에는 검고 뿌연 연기가 더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외벽 파편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소방당국은 새벽보다 화재 진행이 다소 주춤하면서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 약 16시간을 예상했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고가 굴철차 등 특수 차량 20여 대를 배치해 상층부에 있는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도 4대 투입해 7층의 불길을 누르고 추가 확산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4분부터는 대형 화재 펌프를 한 번에 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2: 네, 불을 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1: 네, 불이 난 6층과 7층에는 생활용품과 공산품이 복잡한 선반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 3단 선반과 높이 8m 안팎의 대형 선반이 혼재되어 있고 또 통로 폭도 1.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선반이 무너지거나 쓰러진 데다 통로도 좁아서 대원들이 이동하는 것과 수관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층 면적이 워낙 넓어서 대원들이 화점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는 대형 로봇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고 양쪽 램프가 열린 구조라서 바람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건물 안전과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1: 네, 소방당국은 새벽에 불길이 급격히 커져서 내부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비상 탈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열로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포결 현상이 나타나 일부 슬래브가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난 곳도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구조 진단이 이뤄질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층에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고가 사다리차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층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5층 등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계속 방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린 큰 소리는 실제 폭발이 아니라 선반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소리로 파악됐습니다.
2: 네, 인명피해나 주변 주민 안전 문제도 전해주시죠.
1: 네, 화재 당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된 관계자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전히 되면 미확인된 인원은 없는지 내부를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소방관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8층은 주차장과 일부 식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 30여 대 가운데 드론으로 확인된 전조 차량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기질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와 분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22세대 32명은 인근 학교에서 마련된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이처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내부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길이 번지는 건 아닐까 밤새도록 불안해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키운 검은 연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날이 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밤새도록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현장을 확인한 주민.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거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4: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터지면서 이렇게 막 연기가 더 위로 솟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5: 네.
4: 아, 되게 밤새도록 걱정 많이 했어요.
3: 이틀째 일대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는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도 수차례. 연기가 거대한 기둥으로 커지고 상공에 긴 연기띠까지 형성하면서 일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6: 사실은 지금 거리예요. 인천 정유하고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옆에가 인천 정유이기 때문에 그걸 번지는 거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했죠.
3: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리며 계속해서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쿠팡은 이번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방활동과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쿠팡이 이렇게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7: 네,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소식이 전해진 뒤 어제 저녁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지한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하루를 넘긴 가운데 쿠팡은 별도 입장문을 또 내진 않고 진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돼 이뤄질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관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진압에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다행히 물류센터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일부 소방대원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부상자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진화인력의 충분한 휴식과 현장 의료 지원, 안전장비 보급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필요한 지원과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0시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방자원의 빈틈없는 투입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물류센터 내부 막대한 가연성 물질로 진화 작업이 길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건 소방관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현장 소방대원들이 오직 진화와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22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 방침 속에 원구성 협상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사실상 최종 시한을 정했다고요?
8: 네, 22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는데 여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지금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대치에 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는 결단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가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복귀할 때까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맡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닷새 뒤인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내일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 즉 24시간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특검 사무실 임대료만 모두 합쳐 64억여 원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사무실을 차리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찬성 토론에 나설 의원들을 모집하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필리버스터 장기화를 우려해 내일은 별도 민생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선관위 특검법과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마다 견해차가 커서 대치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헌절에 이어 사흘 연속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지금까지 뉴스와이즈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3: 어제 다이어트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4: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0: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간간이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이 기온은 꾸준히 올라서 낮 동안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부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영남 지역에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특히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양양 부근 그리고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춘천 부근과 설악에서 화도까지 모두 앞에 3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군산에서 동서천까지 5km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 바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16: 서평태풍 기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3km 구간이 주춤합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2km 구간에서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일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와이텐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비는 비대로 내리면서 무더위는 또 무더위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 아 참 너무한다 싶으면서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와이텐 라디오와 함께 트로트 들으면서 즐겁게 좀 보내보죠. 우리 함께하면요 시간 금방 갑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서지오의 여기서.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서지호의 여기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 매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생긴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서 더 많은 콘텐츠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 경제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매거진 해봅시다와 조태현의 생생경제 그리고 굿모닝 굿라이프의 라이브 방송을요.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해봅시다의 첫 코너죠. 뉴스 첫 기에 뉴스 셰프로서 그날 지난밤에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해서 또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조태현의 생생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자주 청취하는데 사실상 답지 수준의 정보를 준다. 뭐 투자를 할 때 뭐 반도체주 관련해서일 때 거의 저는 이게 거의 답지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정보 많습니다. 또한 굿모닝 굿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험 이것저것 들어놨다가 보험비 매달 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갈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방송 한번 들으시면은 이걸 좀 되돌아보면서도 내 지갑 사정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YTN 라디오 정말 좋은 콘텐츠 많으니까요. YTN 라디오 그리고 이번에 생긴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구윤의 인생 면허증, 그리고 성민지의 취향저격, 이렇게 두 곡입니다.

박구윤의 인생 면허증 그리고 성민재 취향 저격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진압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다행히 물류센터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일부 소방대원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부상자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자원의 빈틈없는 투입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최보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물류센터 내부 막대한 가연성 물질로 진화작업이 길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소방관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방송에 출연해 이미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고 상장 폐지를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레버리지 ETF가 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지적엔 도입 당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역동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839번 쓰시는 분께서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신나는 트롯도 보내드리고 있고 목소리에 좀 따뜻함을 더 채워가지고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근혜 인생 면허증 노래 가사 중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고 또 지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 한 번에 모든 게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의 주말에 저희 YTN 라디오가 작은 배경음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기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래 틀어드릴게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류계영의 인생 그리고 신유의 토닥토닥.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현재 시간 1시 4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5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경유해 원유를 운송하는 15번째 한국 선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기상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 대비 등등을 위해 당분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차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경북 지역에 급파해 일시 대피자 긴급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지휘토록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바지, 배수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마을회관 등에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 나가고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대4로 이겼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우승팀이자 2022년 카타르 대회 준우승팀인 프랑스는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 4시 축구명가 아르헨티나와 무적함대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080번 쓰시는 분께서 연휴 끝나니 아쉬움이 큽니다. 큰 비와 큰 화재, 재난이 이어지니 아슬아슬한 느낌입니다. 큰 피해 없기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7492번 쓰시는 분께서도 물폭탄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많다던데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장맛비 이번 주 계속된다니 모두 각별히 조심하시고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의 화재 소식,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성, 안동, 봉화 이 지역에 비가 밤사이에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피해가 좀 있죠. 재산 피해 발생하고 추가 인명피해나 그런 피해들이 좀 최소화됐으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2시에 뉴스 트롯 마무리,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마무리 할게요.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현미의 천일홍, 그리고 S01010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이렇게 두 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날게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도로 인해서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경기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현재 경북 지역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이 된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판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성남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4km 구간 차량이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교통량이 부쩍 늘어나면서 현재 면원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강원권에서만 15km 구간이 주춤하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도 여주에서 호법,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모두 앞에 18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멀리 남구미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수장비와 헬기까지 동원해 거센 불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10: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지금 오후 1시 50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은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여전히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마치 먹구름이 꼈듯이 이 하늘이 까맣게 뒤엎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외벽이 크고 작은 외벽들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다만 새벽보다 화재 진행이 조금은 주춤하면서 거센 주불의 기세는 상당 부분 잡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아침 7시를 기준으로 큰 불길을 잡는 데 16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 11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고각, 불절사 등 특수 차량 20여 대를 배치해 상층부로 물을 뿌리고 있고요. 소방행일기도 4대 투입해 7층에 불길을 누르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4분부터는 대형 펌프로 물을 한꺼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

0: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1: 네, 불을 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 일단 불이 난 6층과 7층에는 불이 붙기 쉬운 공산품들과 생활용품들이 복잡한 선반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또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 3단 구조의 선반과 높이 8m 안팎의 대형 선반이 혼재돼 있고 통로폭도 1.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선반이 무너지거나 쓰러진 데다 통로도 좁아 대원들의 이동과 수관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한층 면적이 워낙 넓어 대원들이 화점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는 대형 로봇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양쪽 램프가 열린 구조의 건물이라 바람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건물의 안전 또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소방은 새벽에 불길이 급격하게 커지자 내부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비상 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열로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폭열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슬래브가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난 곳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구조 진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층에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진 않고 고가 사다리차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외부에서 진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층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5층 등으로 불이 번지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린 큰 소리는 실제 폭발은 아니고 선반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소리로 파악됐습니다.
1: 네, 인명피해도 주변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0: 화재 당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이 난 시각이 근무 교대 시간이라서 평소 근무자들보다는 근무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진압에 집중한 뒤 미확인 인원이 없는지 내부를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지만 현재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했습니다.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의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기질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와 분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22세대 32명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1: 쿠팡은 인천 성남동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사는 화재 인지 뒤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 한 분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밤사이 경북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의성과 안동에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 호우에 도로가 유실되고 임시주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2: 네,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그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한 20분 전쯤부터 갑자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주택이 있던 자리인데요. 어제 밤사이 많은 비로 인해서 인근 하천이 범람했고 이곳을 덮쳤습니다. 임시주택들이 떠밀려 가면서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떠밀린 주택들이 담장을 덮쳐서 이 담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시주택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피해 복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안동시와

0: 의성군은 오늘 새벽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홍수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 60여 명을 한때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의성군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을 인근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피신시켰다가 일부 주민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어젯밤 집중호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와보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잠긴 상태였고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앞에 있던 정자는 폭삭 주저앉았고 도로도 급류에 휩쓸려가 움푹 파여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피해 복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굴착기 등 중장비 여러 대와 소방차가 동원돼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온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집 주변에는 토사물과 진흙 그리고 잔해물들을 한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통신주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이 통신주를 굴착기로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통신사 관계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통신선을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곳에는 일부 차로를 통제한 뒤 무너진 흙들을 조금씩 메우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진흙탕으로 변한 집 내부의 집기류를 걷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언제 복구하나 막막한 심정으로 집 내부에 쌓인 진흙들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네, 이처럼 경북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임시 거처가 수해에 휩쓸렸습니다. 교회 첨탑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 산불 피해로 밤늦은 시각 엇비슷한 건물 여러 채가 모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건물은 곧 넘어질 기세로 기울었고 그 앞으로는 구조용 고무 보트가 눈에 띕니다. 마을 앞 다리는 흙탕물이 밀려오는 물길이 됐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넘실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번엔 수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3: 상수도도 길을 따라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그 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통신, 전기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2: 내리꽂는 폭우로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도로 전체가 가로막혀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잠긴 곳도 있습니다.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빠진 차량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온전히 드러난 피해 상황. 몰아친 비바람에 교회 지붕에 철제 첨탑이 쓰러져 건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도로며 밭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북은 기록적인 호우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밤사이 남부에 폭우를 쏟은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북은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추가로 예보돼 있어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강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비 상황은 어떤가요?
4: 네, 폭우를 뿌리던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북에는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앞으로도 영남에는 최대 80mm, 강원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흘 동안 경북 영주에는 206mm, 파주 적성면에는 197mm, 서울 강서구에 164mm 등 전국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고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안동, 의성,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1: 곳곳에서는 비가 그친 곳도 많은데요. 내일 다시 또 비가 내린다고요?
4: 네, 이번 비는 오늘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적게는 5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 79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주민 19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호우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의 비상대응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승훈 기자.
5: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5: 네, 지금까지 공식 확인한 호우 피해 집계 상황입니다. 전국의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79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 253건, 또 흙, 돌 무너짐 500만건 등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호우를 피해서 일시적으로 거처로 옮긴 주민은 많았습니다. 경북, 경기 등에서 264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세트 등을 제공해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 네, 중대본은 전국의 호우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의 비상대응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5: 예,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당분간 중대본 중심의 비상대응 체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수습과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17일 이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차장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서 일시 대피자 긴급 구호와 시설 응급 복구 또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지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받이와 배수 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무엇보다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이 복귀하기까지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현장 직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의 대응체제 유지로 경북을 비롯해서 대구,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에는 현재 12,000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강원도 영월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가 실종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45살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낚시를 간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강 하류를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인원 60여 명을 투입해 일대를 다시 수색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0: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 이 반대편 의정부 가는 길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가신다면 구간 선택 잘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이고요.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만 잠깐 밀립니다.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마포대교 대교에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인천 화재 소식, 또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 경기도 고양시의 침수 피해 등 좋지는 못한 그런 소식들로 가득한 일요일입니다. 인천 화재는 주불이 잡혔지만 여전히 화재의 진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에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를 수습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오는 소식들 또 최신가요 함께 전해드릴게요. 최신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위클리 애프터스쿨 듣고 오셨습니다. 매시각도 안내를 해드려야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이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끊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혹시 라디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듣는지 물어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생긴 거 아시죠?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시고 캡처하신 그 화면을 샵0945 문자 0945로 보내주시면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요. 한 번에 몰아서 지급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의 날씨, 듣고 싶은 노래, 주말 계획 이야기도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연구소

사업원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리고 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소유와 오반이 함께 부른 비가 오잖아,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두 곡입니다.

소유와 오반이 함께 부른 비가 오잖아, 또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5분 15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재인 인천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브리핑에서 진압 추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 1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특수차량 24대를 동원해 지상에서 건물 상층부 방수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중에서는 소방헬기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친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SNS에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 원, 최고위원은 1,75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된다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건태 후보도 이번 당대표 선거 기탁금은 1억 원, 최고위원은 5천만 원으로 재작년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각각 150%, 233% 인상했다며 기탁금을 이재명 대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인 제헌절에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면서 야당 추천 특검만이 국민 분노에 응답할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헌법 파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 한 표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자신과 장 대표가 제헌절 기념식 대신 올림픽공원 음모론 집회에 참석했다는 민주당 비판을 겨냥해 청년과 국민이 있는 곳을 찾은 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맑은 향기님께서 채팅창에서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고 싶네요. 늘 엄한 곳에서만 전화가 오니 이것도 피로가 쌓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015 걸려오는 전화 끊지 마시고 받으시고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면은 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도 띄워드려야죠. NCT 위시의 프린스 핑송 그리고 모모랜드의 뿜뿜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NCT 위시의 프린스 핑송 그리고 모모랜드의 뿜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4분 18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의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질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산림청이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학예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만으로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에서 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에서 60%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호남뿐 아니라 미국에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산 등재와 보존 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국제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세계유산 논의에 나섭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1988년 협약 가입 후 처음으로 각국 대표단과 참관단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약 3,000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의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 띄워드립니다. 추의 1과 2분의 1, 러블리즈의 아추, 그리고 아이유의 Love Wins All 이렇게 세 곡입니다. 노래 세 곡이 연결이 되네요. 강연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0: 갓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다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곳곳엔 폭염특보가 확대된 상황인데 이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만큼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 구간이 늘어나 상황입니다. 북부외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계속해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밀리는데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휴일 오후 ITN 24 시작합니다.
5: 밤사이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강한 물에 소실돼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그제 밤부터 강한 비가 내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7: 네,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5: 이수빈 기자 나가 있는 곳은 어디죠?
8: 네, 경기 고양시 침수 피해 복구 현장입니다.
6: 네, 먼저 봉화로 가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지금 산사태가 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어제부터 이곳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됐습니다. 일부 차량도 재개됐는데요. 차량 통행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낙석 방지망이 찢겨져 나가는 등 산사태 상처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제가 있는 이 도로는 88번 국도로 서백에서 영월 구간입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방수포를 덮는 등 임시방편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난 이유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며칠 내린 비로 집안이 수분을 머금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우가 내리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북 지역에는 이곳 봉화와 예천, 영주, 안동 등 여섯 곳에 산사태 경계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제와 마을 안내 방송에 주목하고 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산 주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5: 네, 경북 지역의 다른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7: 네, 제헌절 연휴에 내린 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북도는 사전 대피한 185가구 230여 명이 아직 귀가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이후 인명구조 20건과 안전조치 160여 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와 삼인유실, 하천 범람이 7건, 농작물 18헥타르가 피해를 받고 의성과 안동에서 112세대가 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변 주차장 등 14곳이 침수 우려로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에 내린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 전에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안전문자나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고양시 화전동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방은 한때 폭우의 피해로 정강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곳입니다. 젖은 옷과 장판을 말리기 위해 하루 종일 난방기와 보일러 그리고 제습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쪽으로 물건을 높이 올려 쌓아올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쪽잠으로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재진이 아침 7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양동이로 물을 퍼내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침대 및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물을 머금은 신문지와 상자까지 침수 폐기물은 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쪽에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5: 네, 그런데 그곳은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양시 화전동은 주변보다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작년 장마 동안에도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자마자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막이를 만들어주고 모래주머니로 문 앞을 막아봐도 역부족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9: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1: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8: 또 이제는 빗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깬다며 걱정 가득한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예보가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은 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태인, 이수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임시 거처가 이번 수해에 휩쓸렸습니다.
6: 교회 첨탑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9: 산불 피해로 밤늦은 시각 엇비슷한 건물 여러 채가 모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건물은 곧 넘어질 기세로 기울었고 그 앞으로는 구조용 고무 보트가 눈에 띕니다. 마을 앞 다리는 흙탕물이 밀려오는 물길이 됐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넘실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번엔 수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10: 상수도도 길을 따라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그 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통신, 전기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9: 내리꽂는 폭우로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도로 전체가 가로막혀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잠긴 곳도 있습니다.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빠진 차량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온전히 드러난 피해 상황. 몰아친 비바람에 교회 지붕에 철제 첨탑이 쓰러져 건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도로며 밭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북은 기록적인 호우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5: 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의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 늦은 오후까지 경북 곳곳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강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지금 비 상황이 어떤가요?
11: 네, 간밤 폭우를 뿌린 비구름은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영남에는 최대 80mm, 강원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흘 동안 경북 영주에는 206mm, 파주 적성면에는 197mm, 서울 강서구에 164mm 등 전국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고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안동, 의성,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5: 네, 곳곳에 비가 그친 곳도 많은데 내일은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요?
11: 네, 이번 비는 오늘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적게는 5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네, 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5: 네, 밤사이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 조금 전부터 다시 경북 지역에 비구름이 꼈습니다. 현재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어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12: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북동해안, 그래서 경북 중부, 그다음에 경남부 서부를 잇는 쭉 직선을 이으면 그 좁은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대구 북쪽에 있죠. 경북 의성 지역으로 호우지구가 다시 발령됐고요. 이 시간에 경북 선산에서는 시간당 17.5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중에 앞으로 경상권 대구나 경북은 30에서 100mm, 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남서부나 경북 남부 쪽은 20에서 6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 예, 이렇게 경북 지역으로 호우가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12: 실제로 이제 정체전선의 그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이 중규모 저기압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회전이 매우 강한 저기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덥고 습한 공기를 빠르게 끌어모아요.
5: 예.
12: 그리고 비구름을 갖다 급격히 이렇게 승승하는 그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그 중규모 저기압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제 먼저 영향을 주다가 이게 남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5: 예.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 연결하면서 산사태 그 주의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산사태 지역 현장 상황도 좀 전해 드렸는데 다시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좀 안전에 더욱 더 유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될까요?
12: 아무래도 지금 이미 저 비가 많이 내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5: 예.
12: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가 내리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천 범람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5: 예.
12: 현재 그 경북 지역으로는 산사태 2기 경보 경계 단계입니다.
5: 예.
12: 경계 단계는 이제 그 산사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위험인데
5: 예.
12: 이미 토양이 많은 수분을 머금으면서 작은 비가 내리거나 약한 충격에도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건 상태거든요.
5: 예.
12: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산사태가 주로 이제 초속류 형태로 변하면서 빠른 속도로 휩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계 단계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대피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예.
12: 현재는 이제 경북 지역이 위험한 경계 상태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비가 강한 구름대가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갑니다.
5: 예.
12: 그래서 당분간은 수도권 쪽으로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는 수도권 강원 지역도 경계 단계로 일단 경보가 상향된 이후에 다음 저 이번 주 주중에는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 예. 지난번에 비 굉장히 많이 왔을 때는 경기 북부, 강원 쪽으로도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쪽 중심으로 좀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쪽 상황은 어떨까요?
12: 일단 오늘 남쪽에 내렸던 비들은 저 내일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5: 예.
12: 올라가면서 이제 수도권 강원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고 사이를 오르내릴 것 같아요.
5: 예.
12: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으로 이제 뭐 소강상태 있겠지만 다시 비가 내린 이런 상태가 되풀이되는 이런 날씨가 주중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5: 예.
12: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는 상당히 그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다음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상태라면은 하천 범람이라든가 축대 붕괴 등 이런 대형 재해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5: 예. 예, 지금까지 어떤 장마와는 다르게 중부에 이어서 경북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시간을 둔 다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런 양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12: 아무래도 이 정체전선 자체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5: 예.
12: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일 같은 경우 18일 새벽 사이 주로 수도권 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5: 예.
12: 그래서 중규모 저기압이 이동을 해나갔는데 이곳이 이제 일단 주 저기압이 빠지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밀어내립니다. 그러면 이 저기압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들어오는 저기압은 좀 더 남쪽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5: 예.
1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어제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내린 건 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은 비가 거의 뭐 200mm 넘는 비가 쏟아지게 된 거죠.
5: 예.
12: 그러니까 정체전선이라는 것이 한 곳에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선 자체가 위치한 좁은 폭만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선대가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그 좀 더 내려오면 충청권, 좀 더 내려오면은 경상권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5: 예. 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해드리곤 있습니다만 유독 지금 밤과 새벽에 폭우가 집중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의 원인 그리고 대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응 방법이요?
12: 일단 밤에 뭐 최근 장마의 아주 특성이죠.
5: 예.
12: 보통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층 세트 강화입니다. 이 낮 동안에 이제 햇빛이 강해지면 지치면은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난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공기가 위아래로 섞게 되면은 바람이 상층 바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찰이 있으니까 약해져요.
5: 예.
12: 근데 밤이 되면 지표면 식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난류가 사라지다 보니까 대기 하층 보통 한 1km 상공 바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5: 예.
12: 그럼 이 바람을 타고 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하층 제트가 형성되면은 많은 수증기를 갖다 우리나라 쪽으로 실어 날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름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밤에서 새벽 사이에 비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5: 예.
12: 둘째는 이제 대기 상하층 기온차입니다. 밤에는 태양열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비구름의 꼭대기는 빠르게 식어요. 그러나 바다나 지표면에서는 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기 하층에 그대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층은 차가워지는데 아침은 뜨거운 상태다 보니까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5: 예.
12: 그러다 보니까 새벽 같은데 특히 비구름이 시으로 강하게 발달하게 되겠고요.
5: 예.
12: 세 번째는 특히 이런 그 새벽에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되게 대도시 지역이 많은데 이 열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대도심 지역들은 낮 동안에 뭐 아스팔트나 건물에 축적된 열기가 밤에도 쉽게 안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 뜨거운 도심 상공으로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상승 기류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야간에 강한 폭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 예. 자,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많던데 예측되는 장마 종료 시점이 있을까요?
12: 일단 뭐 기상청 예보로 보면은 내일부터 금요일 24일까지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고요. 토요일인 25일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으로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주 일요일은 26일부터는 일단 뭐 구름만 지나는 건 날씨가 소나기는 있겠죠.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상 한 보름 정도 중기예보를 낼 때 제일 많이 보는 자료가 5.5km 상공의 등고도선 변화입니다.
5: 예.
12: 이게 이제

0: 요즘에서 이제 미국 군기상청이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앙상블을 한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
1: 예.
0: 모델 결과를 보면은 26일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그 둥그러더니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델, 앙상블 모델은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단 지금 판단한다면 올해 장마는 일단 25일에는 남부 충청 지역은 끝나고 7월 2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지역도 끝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봤을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목소리)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3: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4: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5: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같은 구간에서 정체를 보입니다. 원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2,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그리고 성산램프 부근에서 차량이 밀리는데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차로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짧은 구간에서는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주춤한데 올림픽대로도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를 지날 때까지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이제는 한남대로가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남산 1호 터널 강남쪽으로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가 도심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도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날씨 상황 짚어봤는데요. 경북 지역에 어제 밤사이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데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경북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가 크지를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팝송 듣는 오후 3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브루노 마스의 Oh My Soul.

브루노마스의 On My Soul 듣고 오셨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팝송 듣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팝송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5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끊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는지 물어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커피 쿠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채널 나오거든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구독하시고 그 화면 캡처해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리고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캡틴 앤 테닐의 Love Wind Keeps Us Together 그리고 샤카칸의 I'm Every Woman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캡틴앤 페닐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그리고 샤카칸의 I'm Every Woman 이렇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브리핑에서 진압 추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 1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특수차량 24대를 동원해 지상에서 건물 상층부 방수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공중에서는 소방헬기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기상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 대비 등을 위해 당분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차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경북 지역에 급파해 일시대피자 긴급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지휘토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이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BTS가 프랑스 파리 공연을 끝으로 아리랑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유럽 지역 5개 도시에서 10차례에 걸쳐 열린 공연 관람객만 71만 7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현지 시각 17일 프랑스 파리 첫날 공연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BTS는 내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나서며 또 한 번 K-POP 새 역사를 쓸 예정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께서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신청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975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강연과 아나운서님 삼행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청곡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존경하는 혜정 선생님께서 좋아하신 노래입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말고요. 제가 그 YTN 라디오에서 뉴스 앤 뮤직 방송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삼행시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또 지어주셨던 분이신데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신청곡 두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그리고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이렇게 두 곡입니다.

장관도 미국 측 오해 해소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KBS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수준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그리고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듣고 오셨는데 올드팝 정말 좋네요. 저희가 준비한 두 곡 띄워드릴게요. 퀸의 Somebody to Love 그리고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사실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끝곡이에요.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의 노웨어 페스트, 그 스티비 원더의 파스타임 러버 두 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한 곡만 갈게요.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의 노웨어 페스트 보내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차츰 곳곳에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남 지역이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당분간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교통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린천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 춘천 부근과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23km 구간이 밀리는데요. 화도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후로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3km 구간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9: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의성과 안동에선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 집중호우에 도로가 유실되고 임시주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복구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11: 네,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지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11: 네, 현재 이곳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도로가 유실돼서 아예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그 뒤로는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보호난간도 하천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굴착기 4대가 현재 이곳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주택들이 밀집한 마을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임시주택들도 물살에 떠밀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북 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안동시와 의성군은 오늘 새벽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홍수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 6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의성군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을 인근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피신시켰는데요. 주민들은 어젯밤 집중호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와봤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잠긴 상태였고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앞에 있던 정자는 폭삭 주저앉았고 도로도 급류에 휩쓸려가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0: 네, 오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도로가 유실되고 전봇대까지 넘어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중장비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1: 네, 현장에는 굴착기 등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돼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급류에 휩쓸려온 나뭇가지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도로 옆으로 계속해서 물살들로 인해서 더 도로가 유실될 것을 막기 위해 물길을 막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멩이와 토사들을 메우고 있고요. 이 메운 토사들을 인해서 더 이상 도로가 깊게 파이는 것을 막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물길을 새로 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인근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끊어진 전선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곳에는 차로를 아예 통제한 뒤 무너진 흙들을 메꾸고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임시주택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진흙탕으로 변한 집 내부에 집기류를 걷어내는 등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다가 언제쯤 복구하나 막막한 심정으로 집 내부에 쌓인 진흙들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의성군 이곳 단촌면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9: 네, 강한 비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는 작년에 이어 또 침수가 됐습니다.
10: 휴일이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12: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복구 피해 현장입니다.
9: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12: 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방은 폭우로 한때 정강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곳입니다. 지금은 젖은 옷과 장판을 말리기 위해 난방기와 선풍기를 온종일 틀어두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쪽으로 물건을 쌓아 올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쪽방으로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재진이 아침 7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양동이로 물을 퍼내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침대 매트리스나 생활용품, 또 물을 머금은 신문지와 종이박스까지 침수 폐기물은 마을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쪽에 쌓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0: 네, 그런데 그렇게 침수된 그곳,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12: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양시 화전동은 주변에 있는 다른 곳보다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작년 장마 동안에도 한동안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자 어김없이 물에 잠긴 겁니다. 물막이를 만들어두고 모래 주머니로 문 앞을 막아봐도 역부족이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13: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12: 또 이제는 빗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깬다며 걱정거리 목소리로 말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은 다시 피해가 반복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복구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9: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저희도 경북 의성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했었는데 현장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현재 5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입니다.
10: 네, 경북 의성에서 아까 보신 화면과 같이 도로도 유실되고 전봇대도 쓰러지는 피해들이 났었는데요. 시간당 46.9mm, 5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이렇게 집중호우로 전국에선 79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주민 19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호우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의 비상대응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14: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14: 네, 지금까지 공식 확인한 호우 피해 집계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전국의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79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53건, 흙돌 무너짐 등이 540건 등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호우를 피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긴 주민은 그러나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북, 경기 등에서 모두 264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명은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과 구호세트를 제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0: 네, 중대본에선 전국의 호우특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의 비상대응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당분간 중대본 중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수습 그리고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조금 전 오승은 기자가 경북 의성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7일 이후에 많은 비가 내려 전국에 지반이 현재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차장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서 일시대피자 긴급구 또 시설응급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지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바지와 배수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요. 무엇보다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복귀하기까지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현장 직원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의 이런 대응체제 유지를 경북을 비롯해서 대구와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에는 현재 1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2: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서울은 비 대신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지났고요.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29도를 웃돌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이곳 한강공원은 종일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한데요. 오늘 경북에는 최대 80mm,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경남과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림 근처로 접근하시는 건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수장비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거센 불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4: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앞입니다.
1: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하늘을 뿌옇게 메웠습니다.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외벽 파편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소방당국은 새벽보다 화재 진행이 다소 주춤하면서 거센 주불의 기세는 상당 부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아침 7시를 기준으로 큰 불길을 잡는 데 16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 11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고가 굴절차 등 특수 차량 20여 대를 배치해 상층부로 물을 뿌리고 있고요. 소방 헬기도 4대 투입해 7층의 불길을 누르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4분부터는 대형 펌프로 물을 한꺼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2: 네, 어제 시작된 불인데 이렇게 불을 끄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4: 네, 일단 불이 난 6층과 7층에 불이 붙기 쉬운 생활용품과 공산품이 복잡한 선반 구조의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또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 3단 선반과 높이 8m 안팎의 대형 선반이 혼재되어 있고 통로폭도 1.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선반이 무너지거나 쓰러진 데다가 통로도 좁아서 대원들의 이동과 수관 전개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소방당국은 또 한층 면적이 워낙 넓어서 대원들이 화점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는 배연 로봇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양쪽 램프가 열린 구조의 건물이라 바람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진화가 쉽지 않은데 건물 안전이나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소방은 오늘 새벽에 불길이 급격히 커지자 내부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비상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고열로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포결 현상이 나타나 일부 슬래브가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난 곳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구조진단이 이뤄질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층에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고가 사다리차와 특수장비를 이용해 외부에서 진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층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5층 등으로 불이 번지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린 큰 소리는 실제 폭발이 아니라 선반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소리로 파악됐습니다.
2: 네, 아까 외벽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주변 주민의 안전 문제와 인명피해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4: 네, 화재 당시 출근했던 근무자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불이 난 시각이 근무 교대 시간이라 내부에 평소보다는 근무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진압에 집중한 뒤 미확인 인원이 없는지 내부를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지만 현재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했습니다.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기실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와 분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22세대 32명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는데요. 모두 앞에 38km 구간이 밀립니다. 특히나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사이 정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21km 구간이 밀리는데요. 강원권 정체는 대부분 풀렸고 이제는 경기권 중심으로만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 마포대교로 목간 지점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동호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 서행이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닙니다. 늘어난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돈의 방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작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오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목돈 어떻게 나눠야 안전한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60대 학원 원장님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전략 방법 살펴봅니다. 세 번째 도너리 상담소 사회 초년생의 고민거리 만기가 된 정기예금 목돈 어떻게 불려야 될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최성진 팀장님은 네. 목요일에 이제 또 새롭게 목소리를 전해주시네요.
1: 네, 영광입니다.
0: 알찬 정보들 잘 전해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도 커피 쿠폰과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 팀장님 혹시 네. 문자 메시지 번호 몇 번으로 보내셔야 커피 선물 당첨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2: 뭘까요? 샵 0945번이겠죠.
0: 맞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 신청하고 싶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미국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 381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2% 증가한 반면 국내 여행자 보험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까지 거짓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거래 중지 방안에 관해선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현재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상향이 된 건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지만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트 이 소식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행은 됐어요. 시행은 네네. 됐는데 내 돈이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가 된다는 건지 헷갈린다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볼게요. 김현철 팀장님, 네. 정확히 네.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1: 일단 예금자 보호는 은행, 저축은행 등이 파산을 해서 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 보호 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도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과거에 5천만 원에서 무려 2배까지 뛴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2025년 9월 이전 고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그렇죠.
1: 다행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소급된다라고도 네. 이해해볼 수 있겠네요. 네. 한도가 두 배나 오른다는 건 보호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럼요. 내 돈이 5천만 원 보호되냐 1억 보호되냐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1: 상당히 크죠.
0: 근데 우리가 또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좌마다 한도가 1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0: 아, 내 계좌마다.
1: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리면 한 은행에 예금이 7천만 원 있고 적금이 8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 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0: 그러니까 인당 1억 원이 보호되는 거지 계좌마다 1억 원씩이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2: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 대상이 맞는데 이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성 그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변액 보험, 후순위 채권 등 이런 상품들은 미보호 대상입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증권사 CMA, 뭐 RP형이나 MMF형 등 투자 상품도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저는 요거는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인당 1억 원 보호라는 네네.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투자와 관련된 배당형 상품이나 투자형 상품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1: 그렇죠. 네. 증권사 상품 CMA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어쨌든 한 곳에 모두 이걸 다 또 모아놔서도 안 되겠어요.
1: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돈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산이에요.
0: 맞아요. 바구니를 분산. 나눠야 돼요.
1: 맞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반적인 단일 종목보다는

0: 그래서 펀드나 ETF를 많이 하는 것도 분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약에 내 돈을 예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까지 감안해서 1억 원이 넘지 않도록 예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분산해서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또이 타이밍에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뭐 당연히 내 자산 다 지켜야 되지만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노후 연금
2: 아,
1: 자원이잖아요.
2: 그럼요. 연금
0: 중요합니다.
1: 제일 필요하죠. 이거는 그냥 그 법적으로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도 예금이랑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가 될까요?
2: 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셔서 예리하세요. 그런데 중요하긴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이런 연금 저축 그리고 일반 사고 보험금의 상품 성격은 일반 예금하고는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세요. 퇴직연금으로 1억 원, 일반 예금 적금으로 1억 원 이렇게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서 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실 수가 있으세요.
1: 그렇군요. 내 네. 목돈의 사실 크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나누어 잘 담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짚어봤습니다. 한도가 올라서 무작정 안심할 수는 뭐 없지만 이렇게 보호되는 항목에 따라서 내 돈을 분산해 놓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산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고 내가 나누어 놓은 내 자산은 잘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재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역시 전문가분들이 직접 만나 현장에서 상담해드린 사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 뵙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성진 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랜 세월 보습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학원 경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바꿨는데 전환했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 저 멀리, 네. 그쵸, 상암동 기준으로는 조금 멀어요. 충북 진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 청취자님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와, 보습학원을
1: 네. 오랜 세월 운영하셨어요.
0: 그쵸, 이제는 이거를 자녀에게 좀 물려주려고. 자녀분들도 공부를 똘똘히 잘 하셨나봐요.
1: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0: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학원 운영비 그리고 가계부 짚어보다 보니까 보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상담을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북 진천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전국 어디든 갑니다.
0: 그럼요. 제주도도 가셔야죠.
2: 네. 제주도도 네. 당연히 가고요. 네. 제 고향인 거제도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길에 이제 듣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상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신 청취자님 어디에서 들으셨나 여쭤보면요. 네. 울산, 상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재무 고민 보험 상담 요청하시면 돼요. 자, 충북 진천에 사시는 우리 60대 아버님. 자, 어떤 고민 어떻게 해결해 주셨 했을지 구체적인 내용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사연자님의 고민은 실손보험료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미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러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0: 그렇죠. 보험료 부담이 줄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아직까지 고민이 되실까 살펴봤더니 단 한 건의 보험료가 45만 원이나 여전히 납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 그 보험이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가족 네 분이 모두 보장되는 실손 함께 포함된 종합보험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2: 그래서 이제 한 건에 보통 보게 되면 네 분의 이제 한 건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게 표준화 실손 이전에는 이 한 증권에 이 피보험자를 여러 명을 넣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네.
2: 왜 그럴까요? 관리가 편해서요. 관리가.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보험 상품에 네. 이 보험에 보장받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전부 다 이런 얘기인 거죠.
2: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도 그만큼 높겠죠. 한꺼번에 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2: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빠르게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4명이 함께 가입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손 전환을 할 때는 4명 가족 모두 한꺼번에 전환을 해야지만 실손 전환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S.
0: 이거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가족이 묶여 있으니까
2: 그렇죠.
0: 하나의 보험 상품 묶여 있으니까 전환을 해도 가족 모두가 전환을 해야 유효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정답은 O. 제가 월화수 지금 다 딩동댕 연속 행진이었는데 네. 오늘로 땡이 됐어요.
2: 땡이 됐군요.
0: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2: 이게 사실 각각 원하는 시기를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보험은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각각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년 전에는 전환을 한 게 사연자님 본인 혼자만 전환을 하셨었고요. 나머지 가족분들의 보험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비쌌던 거예요.
0: 그렇군요.
2: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명인데도 45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 살펴봤더니 아내분의 실손보험이 20만 원. 자녀분 두 분 합쳐서 8만 5천 원이에요.
0: 너무 비싼데요?
2: 근데 아까 45만 원에 뭐 이거 합산해도 3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이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게 모두 또 갱신형이라서 또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와.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비쌌던 겁니다.
0: 그럼요. 아예 애초에 청취자님 실손 전환하실 때 나머지 3명에 대한 가족 구성원도 다 3세대 전환 실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땐 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전환하셨을까요?
1: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사연자님 아내분이 만성질환으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아,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중요하셨군요.
1: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손은 필요할 거라 생각하시니까 선뜻 못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보험료가 45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내분이 치료받으시러 병원 가셨다가 약국에서 쓰시는 비용이 한 3, 40만 원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통원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와 이것도 너무 차이가 커서 불만이 이제 쌓이셨던 차에 이번에 굿머니 굿라이프 청취하시고 사연을 접수하게 되신 내용이세요.
0: 그렇군요. 사실 45만 원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약값을 얹어서 3, 40만을 내면서 통원 한도도 10만 원이다. 그럼 차라리 그냥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병원 다니고 약값 내는 게 낫겠다. 이중 지출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다가 자녀들에게도 또 학원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담되지 않게끔 모든 전반적인 재무점검을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실만 했네요.
2: 특히나 이제 부모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자녀들한테 그래도 좋은 보험 하나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로 보통 미리미리 자녀들 것까지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2: 그런데 이게 뭐 갱신되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고 이러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면요. 대부분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0: 막 원망하고
2: 해지해요 그냥. 그쵸.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우는

0: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요번 찰나에 제대로 된 보험을 좀 물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0: 일단 5년 전에 사연자님이 실손을 전할 당시에는 이제 기존 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예요. 끝나는 거였었어요. 기존 보험들이. 그러니까 80세 요즘에는 사실 적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좀 늘려서 100세 만기로 해서 종합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내분과 자녀들 실손보험 포함한 종합보험이 45만 원, 부부가 아까 전에 준비한 비갱신형 100세 보험으로 24만 원, 자녀들 보험이 21만 원, 그리고 사연자님 실손 7만 원 정도 해서 보험료를 총 4인 가족에 9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2: 아, 엄청 이거 부담되는 맞아요. 상황이네요.
3: 네. 사연자님의 경우가 인성이 좀 더 좋다고 느낀 건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이런 것도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물려주시는 고민을 하시다 보니 굉장히 보험이 부담이 되셨던 거죠.
2: 네.
3: 그런데도 5년 전에 그 자녀분들 비갱신 보험은 잘 들어가신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걸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님 부부의 보험 내용이었어요. 두 분 보장이 간편 333이라는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 머리, 뇌혈관, 심장, 허혈성 이런 진단금이 고작 300만 원으로 좀 너무 적었고요. 오히려 보장의 범위가 낮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1500만 원으로 이게 주객이 조금 전도된 내용으로 보여졌어요. 게다가 두 분이 기존에 납입을 끝내놓으신 보험에 다른 진단금, 수술비 이런 게 이미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5년 전 추가로 또다시 수술비 사계 보장들까지 겹쳐서 그런 내용들만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정리 검토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2: 그렇군요. 간편 333으로 부부보험이 가입돼 있다라고 지금 최성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네. 결국에는 유병력자인 분들이 네네. 보험 조금 네. 더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도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이 맞아요. 조금 범위가 좀 좁아서
3: 좁죠. 한도도 좀 낮고요.
2: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가입을 해야 될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리모델링이 필요 보이네요.
0: 이게 333, 뭐 355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그게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2: 어려워요.
0: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333 제일 첫 번째 3은 3개월 이내 중간에 3은 3년 이내 입원 수술 마지막 3은 3년 이내에 암이나 혈관 같은 중대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3년 동안 건강한 사람과 10년 동안 건강한 사람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보험료가 싸야 돼요?
2: 10년 동안 건강한
0: 그렇죠.
2: 사람이 저러면
0: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333 비교적 좀 짧은 기간만 보기 때문에 보장도 안 적고 보험료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2: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를 만나야지만 이런 디테일도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험료만 계속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3: 네.
2: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비슷하다. 나도 유병력자 보험, 간편보험 가입을 해놨다.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라고 지금 문자를 넣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거 짚어봤고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3: 사연자님 그 부분은 간편보험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또 다른 보상 이력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신 이력도 딱히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저렴하고 보장이 큰 내용을 찾아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사연자님의 경우 22,000원 정도면 1천만 원씩 20년 갱신형 설계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물론 비갱신형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이 연령이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86세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기는 사연자님 본인도 충분하다고 만족해 하셨고요. 오히려 암 치료비나 비급여 이런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했던 터라 이런 걸 매년 1천만 원, 생활비 500만 원 한도로 6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했고 아내분 경우도 동일 조건으로 가능해서 두 분이 합쳐서 1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기존 간편 두 분의 보험료가 2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9만 원의 공간이 여유가 생긴 거고요. 아내분 실손이

0: 했던 합산해서 8만 5천 원이 각각 만 원, 만 4천 원, 2만 4천 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1: 네.
0: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 보험 잘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 부부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급여, 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까지 보완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가족 보험료가 아까 약 97만 원 정도였죠.
1: 네.
0: 그런데 47만 원으로 50만 원을 무려 줄여드렸습니다. 50만 원을 줄인 게 아니라 50만 원이나 줄인 거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자, 엄청 많이 줄었죠.
2: 네, 엄청 크게 줄인 거고요. 여기 이제 사연자님하고 아드님은 학원 승합차 함께 운행을 하시는 상태인데 오히려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어요. 이러면 운전하시다가 일어나는 형사적인 부분에 사고를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을 포함시켜서 함께 그것까지 이번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사연자님께서 첫 번째 상담 때 보험료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여러 번 신시 당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중요는 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보장의 구성, 범위, 보험료 역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 상품을 조회해서 비교하고 제가 사실 뿌듯할 정도로 만족하게 미션을 클리어 드렸습니다.
1: 역시는 역시다 싶을
0: 네.
1: 만큼 깔끔한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굿머니 굿라이프의 재무 상담은 여기서 항상 끝나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이렇게 줄여놓은 남은 보험금을 가지고 더큰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그 이후에 재무 설계를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50만 원에 매달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셨을지 궁금해요.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하세요라고 아니라 사실 얘기를 나눠서 그 청취자분께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신지 그거를 점점을 찾아서 저희가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25만 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로 하시기로 하셨고요. 나머지 자금의 8만 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평소 요즘에 워낙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펀드 이런 것들 좀 어쨌든 펀드가 간접적인 투자다 보니까 펀드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시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변액 펀드로 해서 이동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노후 자금과 또 평소 해보고 싶으셨던 펀드까지 운용하실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1: 아직도 안
2: 네.
1: 끝났어요.
2: 네. 나중에 몇 차례 더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존 납입이 끝난 그 종합보험에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사연자님과 아내분 두 분만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신 게 있으셨는데요.
1: 네.
2: 이번에 범위가 큰 뇌혈관 허혈성이 들어가면서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금을 굳이 다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000만 원씩은 감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되면 그동안 20년간 납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생각보다 제법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러면 이 해지 환급금도 활용할
0: 네네.
1: 수 있게끔 자금으로 또 쓰여주셨겠네요.
0: 그렇죠. 사실 뭔가 이제 보험을 어쨌든 부족한 걸 메꾸다 보면 사실 새롭게 또 20년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새롭게 한 것들을 아까 지금 해지 환급 있죠. 요걸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럼 부담이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역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이런 솔루션이 나오구나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럼 앞으로는 보험료 지출 거의 없다
0: 맞습니다.
1: 생각하시면서 이 목돈 마련도 해 나가시면서 보장성 보험까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보장이 궁금하거나 우리 집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가계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해 볼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내 삶의 전반을 바꾸는 자산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0: FM 93.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청취자님 궁금해하시는 문자 사연 좀 소개해드려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6번님. 직장 동료와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정상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에 같은 보장인데 한 달 차이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체크는 또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듯이 보험 연령도 한 살씩 올라가거든요.
0: 보험 나이가 올라가죠?
1: 네. 그러니까 보험 연령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반영이 되면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 높을 수 있거든요.
2: 대부분 요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 나이랑 우리 만 나이는 다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2월 11일생이에요. 그러면 12월 11일이 지나면 보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취자분들 기억하세요. 내 생일에서 플러스 6개월을 하면 그때가 보험 상령이라고 해서 그때 보험 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깨알 홍보합니다. 저는 네. 10월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을 더하면 4월이 되는
2: 맞습니다.
0: 거죠. 저는 4월이 돼야 보험의 상령일이 도래한다.
2: 맞습니다.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7106번님 답변이 충분히 됐길 바라보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1697번님의 질문도 만나봅니다. 3년 동안 부은 적금이 다음 달 만기라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요즘 예금 금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요. 기준금리 뭐 인상 발표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항상 예금에 대한 그 이자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일단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사실 3년 동안 이 가만히 놔두고 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2: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실 뭐 주변에 뭐 투자 를 해서 수익 많이 봤다 이런 소리 들으면 중간에 깨고 싶잖아요.
0: 깨고 막 차도 바꾸고 싶고.
2: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투자를 해라 아니면 다시 예치를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청취자분의 상황을 몰라요.
0: 그렇죠.
2: 내가 당장에 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뭐 3년 뒤에 어떠한 목적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다 확보 하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5번으로 상담 신청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4: 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 어떻게 다르게?
4: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경북 지역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에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부, 전북 지역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는 전 시간에 비해서 상행선 정체 구간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반면에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나 청주에서 남이 사이,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사이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로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경북 의성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시간당 46.9mm, 5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전국에서 비 피해가 790건 신고됐고 이재민이 190명에 달하는 가운데 오늘도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시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캠핑장, 계곡, 강, 하천변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에는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비탈,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스와이드 이어드립니다.
12: 네, 경북 의성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13: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강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경 기자, 지금 비 상황 설명해 주시죠.
14: 네, 레이더 화면을 보면 강한 비구름이 다시 경북을 중심으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의성에는 조금 전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구름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대구 군위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에는 호우경보가, 안동과 청송, 대구 군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비구름대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두 시간 뒤에는 비가 약해지거나 그칠 걸로 보입니다. 비는 앞으로 경북에 최대 60mm, 경남에는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고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안동, 의성,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12: 네, 곳곳에서는 비가 그친 곳도 많은데요. 내일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요?
14: 네, 이번 비는 오늘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적게는 5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2: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임시 거처가 휩쓸렸습니다.
13: 교회 첨탑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0: 밤늦은 시각 엇비슷한 건물 여러 채가 모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건물은 곧 넘어질 기세로 기울었고 그 앞으로는 구조용 고무 보트가 눈에 띕니다. 마을 앞 다리는 흙탕물이 밀려오는 물길이 됐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넘실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번엔 수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1: 상수도도 길을 따라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그 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통신, 전기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0: 내리꽂는 폭우로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도로 전체가 가로막혀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잠긴 곳도 있습니다.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빠진 차량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온전히 드러난 피해 상황. 몰아친 비바람에 교회 지붕에 철제 첨탑이 쓰러져 건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도로며 밭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북은 기록적인 호우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사흘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서 79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 중대본은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다리 옆을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를 버티지 못하고 흙과 함께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루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침수를 비롯해 토사가 유출되거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이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경지 3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지자체 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침수된 경북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대구에서도 황급히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파주로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 안동에서는 시간당 65.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번 비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 경북 북부 지역에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3: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6: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는가 섣번인데 참말로. 머리까지 살 때는. 그리고 막 내가 일나자마자 반장한테 대문자가 나왔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 달리한테.
5: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아지만 애처롭게 짖어댑니다. 날이발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7: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까지 채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5: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0: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재인 인천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브리핑에서 진압 추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 1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특수차량 24대를 동원해 지상에서 건물 상층부 방수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중에서는 소방헬기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주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 특히 자는 동안 내부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길이 번지는 건 아닐까 밤새도록 불안해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키운 검은 연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날이 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밤새도록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현장을 확인한 주민.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거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3: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터지면서 이렇게 막 연기가 더 위로 솟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2: 네.
3: 아, 되게 밤새도록 걱정 많이 했어요.
2: 이틀째 일대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는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도 수차례. 연기가 거대한 기둥으로 커지고 상공에 긴 연기띠까지 형성하면서 일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4: 사실은 지금 거리요. 인천정유하고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옆에가 인천정유이기 때문에 그걸 번지는 거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했죠.
2: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리며 계속해서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난 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1: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 사이 크게 달라진 게 있을지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박수종 경기 이천 소방서 재난 예방 과장입니다.
7: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

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2: 전재인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3: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1: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4: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2: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4: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원입니다.
5: 쿠팡은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지역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네, 조금 전 들어온 호우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대구 군위군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구름이 정체하지 않고 현재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약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은 지금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강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고장차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여의하류 나들목 부근부터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작업 구간이 생겼습니다. 중랑교 부근 3차로를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창동교 부근에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 외곽 구리 가는 길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짧은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장 긴 구간 밀리는데요. 모두 앞에 37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다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Movie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7월 19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제헌절 연휴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휴일은 늘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연휴의 마무리와 함께 7월도 이제 후반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더위도 장맛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여름은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만큼은 참 성실하게도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연휴의 끝,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에너지 가득 충전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용필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Feeling of You.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조용필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Feeling of you 함께 듣고 왔어요. 자, 이번 시간도 청취율 조사 문자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분기마다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죠. 올해 3분기 조사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게 되신다? 그렇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사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일에도 좋은 프로그램들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주말 휴일 매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도 함께 기억에 떠올려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그리고 늘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 앤 뮤직 응원 문자도 좋고요. 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해 주시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가끔 가다가 방송 끝났는데 왜 쿠폰 안 보내줘요? 라고 문자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한 번에 일괄 발송해 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갑자기 선물처럼 문자가 딱 도착할 겁니다. 당첨자분들 어디로 참여하실 수 있느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그리고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에픽하이의 Paris, 이어서 에이트가 부릅니다. 심장이 없어.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전재인 인천 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브리핑에서 진압 추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초진까지 16시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특수차량 24대를 동원해 지상에서 건물 상층부 방수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중에서는 소방헬기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4만 달러 코앞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7.6% 증가한 39,16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2021년 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지면 사상 첫 4만 달러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이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2점 접바둑 2국에서 4집반을 이겼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한국경제TV에서 열린 센수학 기신전 2국에서 우화귀 대형 정석으로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초반 국면을 이끌었고 치열한 중앙전투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290수 만에 4집반을 이겼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중앙에서 더 참으면 형세가 미세해질 것 같다고 판단해 상대 돌을 끊고 전면전을 했던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국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신진서 구단은 오는 화요일 마지막 3국 대결을 펼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계절의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오후 5시 38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1957번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여기는 일산인데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참 힘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항상 애청하는 주말 뉴스 앤 뮤직 덕분

네, 위로가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장사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늘 곁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믿고 듣는 주말 뉴스 앤 뮤직 파이팅입니다. 청취율 1위 가자 응원하겠습니다라고 1957번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혹시 내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니까 만약에 막바지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우리 1957번님도 주말 뉴스 앤 뮤직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또 시원한 음료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더 듣고 올 텐데요. 먼저 자이언티의 헷갈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진행이 되죠. 하프타임에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리랑 월드투어 프랑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BTS의 새로운 K-POP 행보를 응원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아리랑 떼창을 볼수 있을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방탄소년단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디 투 바디까지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에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면서 의성에는 시간당 50mm에 육박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영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면서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개봉 닷새째인 오늘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오후 1시쯤 200만 관객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개봉 5일째 저녁에 200만 관객을 돌파해 호프는 올해 최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던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에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정미조의 7번 국도,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림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2: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림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금호 분기점에서 추풍역 나들목까지는 빗길인 가운데 비룡 분기점 부근 3차로 갓길에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일대까지는 15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후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화도 나들목 부근에선 2km 구간 차간유기 좁혀져 있는데요.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강일까지 다시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지역에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경북 의성에 이어 대구 군위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2: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79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대표도 이어지면서 중대본은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센터 내부에 물품이 쌓여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와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보복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도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의성과 안동에선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집중호우에 도로가 유실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고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3: 네,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했을 때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졌었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이곳은 1시간 전부터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로 현장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이 도로가 유실돼 구계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예 막혔습니다. 또 제 뒤로는 이렇게 전봇대가 쓰러져서 아슬아슬한 모습인데요. 안쪽 마을에는 현재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경북 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동시와 의성군은 오늘 새벽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홍수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 60여 명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의성군은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등 주민 160여 명을 마을회관과 종합체육관 등으로 몸을 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젯밤 집중호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와보려고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물이 허리까지 잠긴 상태였고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 네, 도로도 유실되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피해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 네, 현재 이곳은 굴착기 등 중장비 여러 대를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천에서는 도로 아래 흙이 더 이상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물길을 막는 작업을 했고요. 쓸려내려간 곳에는 토사를 메우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선 끊어진 전선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관을 새로 연결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임시주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집 내부에 집기류를 걷어내는 등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집 내부에 쌓인 진흙들을 함께 닦아내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복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네, 밤사이 경북에 쏟아진 호우와 관련해서 많은 제보 영상이 YTN에 들어왔습니다.
2: 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어젯밤 강한 비가 쏟아진 경북 안동 일진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도로가 빗물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아예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도 침수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물에 잠겨 있는데 비슷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 네, 다음은 지난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강한 비가 이렇게 세차게 내리꽂고 있는 가운데 길 한가운데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가 도로 전체를 막아서 이렇게 차량들 역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나무 뒤쪽으로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곳은 경북 안동시 이마면입니다. 역시 어젯밤에 많은 비가 내린 곳이고요.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서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는데요.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서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제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연휴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는데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2: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4: 대연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는
6: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5: 예상됩니다.
4: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이번 비로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서 79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다리 옆을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를 버티지 못하고 흙과 함께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루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침수를 비롯해 토사가 유출되거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이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경지 3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지자체 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침수된 경북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대구에서도 황급히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파주로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 안동에서는 시간당 65.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벽

0: 시간에 집중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번 비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1: 어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35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수장비와 헬기까지 총동원해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3: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임 기자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잠깐 사그라들었던 불길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계속해서 소방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주변에는 하얀 연기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소방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큰 불길을 잡는데 16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며 밤 11시쯤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 소방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소방은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차량에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 펌프로 물을 한꺼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2: 네, 어제 오전에 난 화재인데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했음에도 불을 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죠?
3: 네, 불이 난 6층과 7층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복잡한 선반 구조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통해 오르는 3단 선반과 높이 8m 안팎의 대형 선반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일부 선반이 무너지거나 쓰러진 데다 통로도 좁아 소방대원들의 이동과 수관 전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한층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대원들이 화점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는 배연 로봇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고 양쪽 램프가 열린 구조라 바람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1: 네, 그렇다면 건물 안전과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앞서 소방은 새벽에 불길이 급격히 커지자 내부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를 내렸는데요. 비상 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장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열로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는 폭열 현상이 나타나 일부 슬래브가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난 곳도 확인된다는 설명입니다. 소방은 구조진단이 이뤄질 때까지 화재가 발생한 6층과 7층에는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진 않고 특수 장비로 외부에서 진압을 이어가고 있고요. 5층 등 불이 붙지 않은 곳에는 대원들을 배치해 연소 확대 도진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램프 구간에서 6층 방향으로 벽을 뚫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밤사이 크게 들린 그 폭발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 실제 폭발은 아니고 선반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생긴 소리로 파악됐습니다.
2: 네, 현장에 연기도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주민 안전 문제나 인명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3: 네, 어제 화재 당시 출근했던 근무자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이 난 시각이 근무 교대 시간이라 내부에 평소보다는 근무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친 뒤 미확인 인원이 없는지 내부를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서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했습니다.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의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기질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와 분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22세대 32명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1: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2: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0: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1: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2: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0: 굴절 사다리 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 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단순 연기 흡입으로
2: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1: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0: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문막 나들목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나란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화도 나들목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다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점촌 한평 나들목 목에서 진남터널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더 가서 북청주 나들목에서 충주 분기점 사이도 5km 구간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고양이 춤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쳐봤을 곡입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엘리제를 위하여 소녀의 기도, 은파 같은 곡도 익숙합니다. 이런 곡들은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되거나 음반에 자주 수록되는 클래식 작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곡이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엘리제를 위하여나 소녀의 기도 같은 곡을 언제쯤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통 클래식 작품과는 달리 이런 소품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작품에 속하죠. 물론 깊이 있게 하려면 다르겠지만. 피아노 소품 준비했습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운의 바이올린, 키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맥리언 맥파틀랜드의 재즈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운의 바이올린, 키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맥년 맥파틀랜드의 재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 재즈 버전 어떠셨나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막공까지 힘차게 달려온 두 달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미테리 덕분에 웃고 울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첫 공을 봤을 땐 띠용띠용 물음표가 가득했는데 그 물음표들이 하나하나 느낌표로 바뀌면서 한 회 한 회가 새롭고 보는 저도 정말 참 재밌게 달려온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드미테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뭐랄까 자신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드러낸 인물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적고 되게 좋았어요. 뭐 시원한 그런 기분이 있던데요. 약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하면 편한 거 있잖아요. 문이 안 열린다고 문을 부수고 나오진 않잖아요. 문을

부수고 나오고, 뭐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이런 상상으로는 아마. 0388님입니다. 테디의 북감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정말 애정하는 작품이라 너무 아쉽고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두 달간 멋진 드미테리 덕분에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쉬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박해나 백인태의 더 프레이어 신청합니다.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작품 참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0737님입니다. 요즘 정말 습하고 덥네요. 오늘 베란다 창문을 여는데 숨이 턱. 사실 어제까지는 드미테리가 있는 놀이시어터에서 더위를 피했는데 이제 어디서 더위를 피하나요? 테디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하네요.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선풍기랑 같이 틀면 더 좋죠. 떼깨로님입니다. 감정 소모가 역대급이었던 작품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결론은 사랑. 식구들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섭네요.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하게 하고선 집 콕. 저녁도 배달 음식으로 시켰어요. 이게 하루 종일 덥고 짜증나면 진짜 음식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그런 날은 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불 앞에 있기엔 너무 덥죠. 불 보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또그 정도 배달 음식은 사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죠? 0657님입니다. 여름 저녁에 세빛섬에 갔는데 보트와 카약 타는 사람들 보니 풍경이 외국 못지않았고 한강 배경으로 사진 찍는 외국인도 보였어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 듀에토의 시원한 성량으로 구름에 달가듯이 듣고 싶습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자체가 뭔가 쓸쓸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가을의 느낌이라 시원할 수 있긴 할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그런 거 느껴요. 외국인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마치 일본, 진짜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나 그런 게 항상 일본의 20년 후 전의 모습을 보면 딱 지금 우리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도 황금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황금기가 있었다가 IMF가 있었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기가 누가 사는 곳이지? 막 굉장히 외국인도 많고 일본인도 많고 혼혈아도 많고, 그게 뭐 어디로 조금 이동을 많이 해도 그런 빈도수를 보이는데, 예전에 서울에는 뭐 광화문 아니면 강남 요런 데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그 우리가 뭐 연신내역, 뭐 신도림역 이런 데 외국인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걸볼수 있게 되고, 또 알바생들도 진짜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진짜 많아졌어. 고깃집 갔는데 뭐 베트남, 뭐 몽골, 뭐 아니면 진짜 뭐 미국 사람 이런 알바생들도 많아져갖고 아주 뭔가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도 이제 진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찾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룬님입니다. 위스키는 도수가 있어도 숙취가 없는 편인데 보드카는 숙취 대박이더라고요. 바카디 75 마시고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한 적도 있긴 해요. 술은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라고 하셨는데, 아니 룬님 그게 아니죠. 바카딘 도수가 너무 세잖아요. 바카딘은 75도잖아. 75도. 아니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두달 전에 딱 친구들이랑 해서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뭔가 이렇게 비싼 술을 먹고 싶잖아. 근데 이제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갔으니까, 아, 걔네들이 인천이고 나는 나름 서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카디가 불이 붙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딱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 잔에다가 술 따르고 불 붙이는 걸 딱 보여주니까 이거 너무 좋은 술인 줄 아는 거죠.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도수는 엄청 세고. 그래서 저희 남자들끼리 먹고 진짜 그 다음날 퇴실이라고 해서 그때 일어났어. 아주 시간이 그냥 날아갔다. 굉장히 마음 아팠었던. 샘프레님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맥주 마셔도 덥네요. 테디의 독일 생활 재밌네요. 독일에서 보드카라니요. 독일은 맥주인데요. 독일은 맥주인데 맥주도 스타일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일류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류가 라거류라서 저는 라거 맥주를 좋아해서 독일 맥주 먹었을 때 맛있긴 했지만 예. 해롱이님입니다. 대학생 때 연애가 안 좋게 끝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위로 차원에서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말아줬어요. 마시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했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인태님에게도 흑역사가 있었군요. 흐흐흐. 인태님 어린이집에서 동화 읽어주는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한테 인기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진짜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 먹으면 죽습니다. 콜라에 소주에 아우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마리안나님입니다. 진짜 동화 같은 내용의 오페라네요. 인태님 목소리 연기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테디 연기는 오늘도 반짝반짝. 흐. 청취율 전화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내일 아침 5시 25분 뿌띠 뒤덕글에서 만나요. 잘 일어나 볼게요 해주셨습니다. 또 그 목소리 연기랑 잘 어울렸나 봐요. 아주 그런 자기 마음 속에 있었던 동심들이 다 살아나셨나 봐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 그거 아세요? 전 뿌띠 듣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일러지니까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하니까 오히려 출근 시간이 늦어져요. 이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뭔지 알죠? 잠깐 멍 때렸다. 근데 심지어 잠을 잔 건 아니야. 근데 꿀떡 5분이 지나가 있지. 차라리 늦게 일어나는 게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죄송하네요, 진짜.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듀엣토의 더 클래식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개편과 더불어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쿠폰은 조사 종료 후에 발송됩니다.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듀엣토 구름에 달 가듯이 이어서 백인태 박해나의 더 프레이어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7월 19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7월 12일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필의 첼로 단원들 12명이 모인 이 앙상블은 정통 클래식부터 팝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폴의 파반느,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광주 32도로 더위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 간선도로 금천 나들목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교 구간 사이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아직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1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까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 터널까지 3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FM 90.

0: 1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2: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서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3: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4: 아휴, 말도 마세요. 죽는다 섣봤는데.
0: 경북 안동시 일측면 주민입니다.
4: 그래가 막 내가 일하자마자 반장한테 대문자가 나왔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도 안 돼. 죽을래서.
3: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아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5: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 전에
0: 경북 안동 일측면 행복마을 노인회장입니다.
5: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3: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임시 거처는 휩쓸렸습니다.
2: 교회 첨탑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6: 밤늦은 시각 엇비슷한 건물 여러 채가 모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건물은 곧 넘어질 기세로 기울었고 그 앞으로는 구조용 고무 보트가 눈에 띕니다. 마을 앞 다리는 흙탕물이 밀려오는 물길이 됐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넘실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번엔 수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7: 상수도도 길을 따라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0: 경북 의성군 주민입니다.
7: 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통신, 전기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6: 내리꽂는 폭우로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도로 전체가 가로막혀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잠긴 곳도 있습니다.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빠진 차량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온전히 드러난 피해 상황. 몰아친 비바람에 교회 지붕에 철제 첨탑이 쓰러져 건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도로며 밭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북은 기록적인 호우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0: YTN 김민성입니다.
1: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2: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이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장을 이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4: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그
2: 마을 주민입니다.
4: 해보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언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3: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5: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2: 마을 주민입니다.
5: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 냄새,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3: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지만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2: 마을 주민입니다.
6: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3: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면서 곳곳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에는 호우경보가, 청송과 안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 군위에는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경북 청송과 포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1시간 전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던 의성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빗줄기가 한층 잦아든 상태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늦은 밤쯤에야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7: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8: 초기 그 화재 전위를
9: 곽동삼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입니다.
8: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층의 슬래버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7: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사다리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8: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나가고 있는
9: 상황입니다.
7: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10: 아파트 저쪽으로 시장에 있는 사람들,
9: 인천 성남동 주민입니다.
10: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7: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소방당국은 화재

0: 를 진압하기 위해 지상과 공중 양쪽으로 특수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1: 하지만 복잡한 건물 구조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까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거세지는 불길에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전격 가동하고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압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서울, 경기 등 인근 8개 시도에서
4: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 과장입니다.
3: 국가 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지상에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4대에 다른 시도 지원 장비까지 모두 28대의 특수 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했고 공중에서는 소방 헬기 4대에 대형 펌프로 물을 한 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크기의 대형 건물인데다 복잡한 선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반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 폭은 1.3m에 불과해 소방대원들의 진입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쌓여 있는 다량의 생활용품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5: 2층, 3층, 5층, 6층에는 이제 중량물이 있는데 식용유가 이제 업소용 식용유예요.
4: 성남 소방물류센터 직원입니다.
5: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가 아닌 그 큰 통으로 되어 있는
2: 가연물이 타면서 생긴 짙은 연기로 내부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3: 변호봇을 활용을
4: 화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 서장입니다.
3: 연기량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은 사실 변호봇이 그렇게 큰 효용을 보지 못한 건물에 해당됩니다.
2: 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에 수시로 바뀐 바람의 방향도 화재 진화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6% 급락해 다시 6,000선으로 주저앉은 코스피가 이번 주 반등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장기화가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6: 지난주 7,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AI 회의론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속에 극심한 변동을 겪으며 7,200선과 6,800선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는 그런 점에서 AI 회의론을 불식시키며 코스피가 훌쩍 날아오를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알파벳 실적 발표와 그 일주일 후에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밝힐 앞으로 AI 투자 계획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다면 시장에 만연한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일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7: 향후 투자 계획을 다소는 좀 늦추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
4: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7: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경계 매물과 차익 매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6: 재점화된 중동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다시 전면전을 선택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과도한 쏠림을 낳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선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적 미비점 보완이란 점에선 긍정적이나 지난 15일 기준 시가총액 12조 원, 1일 거래대금 13조 원으로 단기간에 상품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터라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만으론 쏠림 현상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앞서 김민성 기자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TV 측 기술상의 문제로 앵커멘트 오디오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방송 진행상 오류가 있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0: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YTN is
8: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로 이 더위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는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후나 반대 하남쪽은 전반적인 소통 상황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아직은 1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 사이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고, 나라나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북충주 나들목에서 충주 분기점 사이 아직은 7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헝가리의 민속 무곡입니다. 차르다시 로비 라카토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란 따라다라다란 엄청 신나는 노래인데 어떻게 다 신나게 들으셨나요? 잠이 확 깨죠? 라카도스는 클래식 바이올린이 아니라 정통 집시 바이올린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라카도스 밴드를 조직해서 헝가리 집시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까지는 체코의 오페라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헝가리의 오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르톡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입니다. 푸른 수염 이야기는 원래 샤를 페로의 잔혹 동화입니다. 부유하지만 수상한 귀족, 푸른 수염과 결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성의 모든 방은 열어도 되지만 작은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그 방을 열자 그곳에는 푸른 수염이 살해한 이전 아내들이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아내마저 죽이려고 하지만 그녀의 오빠들이 달려와 푸른 수염을 쳐

터치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작곡가 바르톡은 이 공포 동화를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상징적인 오페라로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성에 있는 일곱 개의 문은 푸른 수염의 마음을 상징하고 문이 하나씩 열릴수록 그의 기억과 상처가 드러납니다. 결국 이 작품은 공포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랑과 인간의 고독을 그린 심리극으로 익힙니다. 이 오페라의 음악과 구성은 아주 독특합니다. 타탈 아리아 없이 음악이 이어집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요. 유디트 역의 헤르타 퇴퍼, 푸른 수염 역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프랭크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 바르톡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 시작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 나레이터가 등장해 이 동화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느 성에서 있었던 전해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이 열리자 푸른 수염을 가진 영주의 성 안입니다. 어둡고 큰 방이고 안쪽에는 계단이, 위쪽에는 철문이 있습니다. 벽에는 7개의 문이 보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푸른 수염이 새로운 아내 유디트와 함께 등장합니다. 푸른 수염은 젊은 아내 유디트에게 부모 형제를 다 두고 이 성으로 시집 온 것을 후회하진 않느냐,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은가? 라고 묻습니다. 유디트는 후회하지 않아요. 전 이곳에서 살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이 성을 다 보여주세요. 야망이 있는 여잔가? 와, 방이 크니까 좋은가 봐. 7개의 문을 다 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에 이 7개의 문에 대한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 문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거절하지만 유디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재촉합니다. 아, 열어주세요. 궁금합니다. 열어주세요. 유디트가 첫 번째 문으로 가자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디트가 재촉하자 푸른 수염은 하는 수 없이 문의 열쇠를 줍니다. 첫 번째 문을 열자 고문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이 보이고 붉은 빛이 온 방에 비치고 있죠. 유디트가 벽이 붉은 빛이에요 라고 말하자 푸른 수염은 그것은 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느냐, 이제 그만둬라 라고 타이르지만 유디트는 모든 문을 다 열어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이 왜 그러느냐, 왜 이 잔혹한 방들을 다 보고 싶은 것이냐 라고 묻자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에게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곳은 무기고였습니다. 많은 무기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주황빛이냐면 온전히 빨간색이 아니고 피가 반은 묻어 있고 반은 은빛 칼날 색깔과 섞여서 주황빛으로 보인 거죠. 유디트는 그 무기들을 보고 푸른 수염의 절대적인 권력 뒤에는 얼마나 많은 잔혹함과 희생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0: 유디트는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다른 문의 열쇠도 다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은 왜 보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다 같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유디트가 계속 재촉하자 푸른 수염은 세 번째 열쇠를 줍니다. 유디트가 세 번째 문을 열자 눈부신 금빛이 흘러나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영주의 보물창고. 유디트는
1: 우리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0: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그건 모두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왕관에도 피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푸른 수염이 먼저 네 번째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방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빛이 흘러나옵니다. 유디트는 아름답고 진기한 꽃이 가득한 화원을 보고 경탄합니다. 하, 아름다워. 푸른 수염은 이곳은 나의 비밀의 화원이다. 어떤 꽃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디트는 화원과 꽃과 풀 사이로 보이는 땅에 역시 피가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디트는 남편에게 이 피는 누구의 것인가요? 라고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넌 오직 나를 사랑하기만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0: 푸른 수염은 유디트를 다섯 번째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게 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푸른 빛이 흘러나옵니다. 푸른 수염은 자신만만하게 그곳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나의 왕국이다. 아름답고도 광활한 나라이지.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이 있습니다. 유디트는 넋을 잃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1: 당신의 나라는 과연 아름답고 크네요? 하지만 하늘의 구름은 피처럼 붉군요.
0: 푸른 수염은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다. 자, 이제 내 품으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디트는
1: 아직 두 개의 문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0: 유디트는 다음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푸른 수염은 주저합니다. 유디트가
1: 왜 여기선 보여주지 않는 거죠? 방에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0: 푸른 수염은 그렇다면 단 하나의 열쇠만 주겠다고 하며 여섯 번째 문의 열쇠를 줍니다.

여섯 번째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자 우는 것 같은 낮은 소리가 들립니다. 희뿌옇고 조용한 호수가 보이는데 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무슨 물이죠? 라고 유디트가 묻자 푸른 수염은 그것은 눈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유디트, 내게 입맞춰다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를 안아다오. 마지막 문은 열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0: 유디트는 더 이상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잠시 멈추죠. 그녀는 푸른 수염의 품에 가만히 안깁니다. 두 사람은 긴 입맞춤을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유디트는
1: 이전에 당신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려주세요
0: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 일곱 번째 문을 열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전 일곱 번째 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는 당신이 사랑했고 죽었던 여자들의 시체가 있겠죠. 소문은 사실이겠죠
0: 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은 어쩔 수 없이 이 열쇠를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0: 일곱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엔 세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푸른 수염의 전처들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설명합니다.
1: 첫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새벽이었다. 날마다 새벽은 그녀의 것이었지. 앞으로도 새벽은 그녀의 것이다. 두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낮이었다. 날마다 낮은 그녀의 것이었지. 영원히 낮은 그녀의 것이다. 세 번째 여자는 저녁에 발견했다. 저녁은 영원히 그녀의 것이다.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다가갑니다. 유디트는 뒷걸음을 치죠. 푸른 수염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밤이었다. 유디트는 겁에 질려 그만하세요. 전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무거운 장신구를 걸어줍니다. 유디트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는 유디트에게 당신은 아름다워. 앞으로 모든 밤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디트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차 몸이 굳어져 앞에 세 여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일곱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푸른 수염은 이제는 언제까지나 밤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일곱 번째 문이 닫힙니다. 이제 푸른 수염은 혼자입니다. 성안은 점점 어두워지며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인테오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르톡의 오페라 푸른 수염의 영주의 성 어떠셨나요? 약간 잔혹 동화네 진짜. 그리고 우리 예전에 초콜릿으로 만든 집, 거기 마녀의 집 가는 걔네들 그 누구지? 아, 헨젤과 그레텔.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중세에 있었던 헨젤과 그레텔이 원래는 저 그때는 막 산에 혼자 사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죠. 살인범이었다는 거야. 죽이고 나서 그 여자를 이제 마녀로 몰아가고 약간 이런 잔혹동화? 그런 거 듣는 느낌이었어. 근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 그 신은 항상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을 앗아가고 덕분에 무엇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샤를 페로의 잔혹동화 푸른 수염은 바르톡 이전에도 여러 작곡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펜바흐의 푸른 수염, 듀카의 아리안과 푸른 수염 같은 작품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끝곡으로 오펜바흐의 작품 전해드리면서 7월 19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푸른 수염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아침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대구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서대구 요금소 3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강교량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일대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아직은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는 차 간격이 좁혀져 있고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 창동교부터 상계교 사이 짧은 구간에서 더딘 흐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YTN 24 시작합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 늦은 밤쯤에야 큰 불길이 잡힐 걸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초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4: 곽동삼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입니다.
3: 각 층의 슬래버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2: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사다리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4: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 과장입니다.
2: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5: 아파트 저쪽으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가
4: 성남동 없죠. 주민입니다.
5: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2: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1: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3: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4: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6: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 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3: 단순 연기 흡입으로
4: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 과장입니다.
3: 다른 일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6: 소방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주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 특히 자는 동안 내부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길이 번지는 건 아닐까 밤새도록 불안해한 주민이 많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거물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키운 검은 연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날이 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밤새도록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현장을 확인한 주민.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거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8: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터지면서 이렇게 막 연기가 더 위로 솟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9: 네.
8: 아, 되게 밤새도록 걱정 많이 했어요.
7: 이틀째 일대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는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0: 당국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도 수차례. 연기가 거대한 기둥으로 커지고 상공에 긴 연기띠까지 형성하면서 일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1: 사실은 지금 거리에요. 인천 정유하고.
2: 제보자입니다.
1: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옆에가 인천 정유이기 때문에 그걸 번지는 거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했죠.
0: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리며 계속해서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다리 옆을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를 버티지 못하고 흙과 함께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루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침수를 비롯해 토사가 유출되거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이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경지 3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지자체 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침수된 경북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대구에서도 황급히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파주로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 안동에서는 시간당 65.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번 비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4: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물에 잠겼습니다.
3: 주민들은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피해 수습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7: 말려야 되니까
8: 마을 주민입니다.
7: 난방까지 해보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언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6: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9: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8: 화전동 주민입니다.
9: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0: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아침에 또 꼭두새벽에 일어났다가 마을 비가 주민입니다.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0: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제헌절 사흘 연휴 동안 내린 폭우로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3: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6: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5: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4: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3: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7: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8: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8: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7: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8: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6: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8: 매입 입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7: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경상권에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물이 불어나기 쉬운 계곡이나 하천에 접근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와 함께 장맛비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대구 쪽으로 사고 때문에 서대구 일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0: 실시간으로 퍼지는 시대. 그만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에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유현재 서강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에서는 치맥 회동을 하더니 일본에서는 꼬치구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표가 어디 가서 뭘 먹는지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CEO 브랜딩의 비밀, 김서 PI 컨설턴트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플랫폼도 허위 조작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정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2: 예, 예. 저 뭐 그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그 이제 가장 뭐 제가 반기는 것은 예전에는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직접적인 책임을 물거나 아니면 그걸 뭐 그 뭐 위법사항이 있으면 뭐 단죄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근데
0: 네.
2: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인터넷 없으면 못 살고 온라인 없으면 못 살고 근데 플랫폼 없으면 못 살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그 플랫폼이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또 이제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그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0: 네.
2: 그동안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책임성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다고 보면 이번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제 앞으로
0: 네.
2: 뭐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저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이 부여됐다. 이 점을 가장 높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2: 예.
0: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2: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뭐 입법 취지나 이런 거 이제 밝힐 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이버 레카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 이제 그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그러니까 허위를 넘어서 이제 조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대중은 바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보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는 어느 정도 허위가 있다라는 것도 또 뭐 알면서도 그냥 계속 퍼뜨리고 또 뭐 유통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상처받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2: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0: 네.
2: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헌법 소원도 나오고
0: 네.
2: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입틀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돼서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편인데
0: 네?
2: 약간 디테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건가를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효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그 뭐 모호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의 모호성을 두는 거는 법의 정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2: 약간은 디테일로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약간 전과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0: 네.
2: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뭔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0: 네.
2: 이번 입법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기를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0: 자, 그러면 안정기를 맞기 위해서 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EU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법은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좋다고 보세요?
2: 예, 네, 저는 아까 그 사이버레카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뭐 이제 유럽형 DSA도 있고 뭐 이제 그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0: 네.
2: 그 이제 돈이

0: 돈. 돈인데 우리도 분명히 요번에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그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배상액의 몇 배다 몇 배다 있는데
1: 네.
0: 우리는 뭔가 10억 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알면서도 뭔가 계속 퍼뜨렸을 때 뭔가 그 다섯 배라든가 이렇게 돼
1: 아,
0: 있는데
1: 네.
0: DSA를 찾아보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어떤가요? 네.
0: 그 빅테크 플랫폼이 뭐 이게 분명히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걸 만약에 방치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이 뭐그 올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를 매기겠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1: 저도요?
0: 들어서 뭐
1: 네.
0: 10억이다, 뭐 5억이다 이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버는 돈으로 하면 글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약간 과태료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버는 돈에 비하면 그러니까
1: 네.
0: 타격감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아, 네.
0: 그게 이제 그 높이면 이게 약간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그뭐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예.
0: 우리가 국내법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뭐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그 이제 국내 사업자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최소한 유럽에서 만들어진 DSA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압박은 느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생겼어.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만약 이 구글이나 메타 X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이런 책임을 지는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0: 계속해서 뭐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국내법에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런 건데요. 요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글 코리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 뭔가 사업 사무소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마케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광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매출과 관련된 분들인데
1: 네.
0: 이번 개정안은 아예 담당자를 지정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와 관련돼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뭐 방미통이가 뭐 문제를 삼는다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누가 피해를 입어서 이러이러한 신고 사항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반드시 그걸 관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뭐그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들은 또 이제 파생이 되겠죠.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땐 이러이러한 뭐 과징금이 뭐 생길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다라는 건데
1: 네.
0: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국내법에 통신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그 통신품위법은 뭐냐면 그 미국 플랫폼 그러니까 빅테크죠.
1: 네.
0: 그들이 뭐랄까 유통시키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은 면제해 주는 듯한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1: 네.
0: 국내법에.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1: 아,
0: 말이죠.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이게 약간 뭐 정치인들이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감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통상 문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그렇게 화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1: 네.
0: 한국 정부의 의도를 밝혀주는 거죠. 우리는 요거까지는 못 봐주겠다. 요러요러한 거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뭐 진실은 중간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그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넛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출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저는 환영하는 위치입니다.
1: 네, 과징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 또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안 및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아이돌 일베나긴 논란으로 참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아, 있죠. 1, 2년은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에 아, 이, 저도 그 이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노? 걸로
1: 네.
0: 저도 인터뷰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도 뭐 그런 기사가 났던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를 뭔가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1: 네.
0: 이게 사실 뭐 꼭 성악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자체가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가뜩이나 이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상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0: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갈등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도하게 뭔가 정치인끼리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례는 우리 법의 정신에 뭔가 그 위배되며 이러이러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1: 네.
0: 그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근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문제 제기해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해 그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뭐 네. 500번을 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고서로 나오면 나중에 뭔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1: 네.
0: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냥 제 바람은 어떤 분이든데 정치인들도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인들 얘기하라고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뭔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본인들 얘기만 해서 본인들한테 자꾸만 그러지 말고 다른 일들도 뭔가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1: 네, 정치권에서는 입틀막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연일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말씀처럼 일반인들도 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로 인해서.
0: 예.
1: 자, 그러면 이 법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반인들도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요번에 이제 요거 보고 그 약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DSA, 유럽행 DSA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레퍼런스를 삼았구나. 그 참고를 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는데 거기에
1: 네.
0: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금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뭔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폐쇄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를
1: 네.
0: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1: 아.
0: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은
1: 네.
0: 우리가 아까 빅테크 얘기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인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유튜브로 얘기를 하자면 실버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 네.
0: 그게 상징적인데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는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 평균으로 하면은 뭐 10만 회 정도 뭐 조회수가 올라갔다. 그럼 이거 누군가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개인의 차원을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뭔가 그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위법이 나타난 위법 사항이 분명히 그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할 땐 뭐 10억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니까 이 완전 뭐 그냥 진짜 일반인인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기사 봤습니다만 아 이제 말할 때는 뭐 이게 안전한가를 살펴서 막 이런 이 과도하게 이렇게 막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실 그 조금 그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모든 이용자가 대상은 아니고
0: 예.
1: 뭐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개성의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 벌써 이 법의 허점을 분석한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모모라고 주장한다.
0: 예.
1: 모모가 논란이다처럼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편법 이야기도 돌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저도 그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모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모라고 단정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모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라든가
1: 네.
0: 그걸 한 5번 꼬아서 얘기하면 괜찮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마지막 이게 이제 허위 조작 정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하는 건 법원이에요.
1: 법원이요.
0: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우리 한국어가 고맥락이잖아요. 고맥락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판단하고
1: 네.
0: 정황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단어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다섯 번 꼬았고 여섯 번 꼬았을 때 단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조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게

0: 법원에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1차적인 어떤 그런 그 콘텐츠의 허위 조작 이런 것들을 약간 판단해야 되는 곳이 이제 그 플랫폼이잖아요. 요번에 그 개정안에 보면 1차적으로는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이 그 플랫폼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AI를 돌리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랄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요거는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전 개인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뭐라고 주장한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의 방법으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마이틴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1: 네.
3: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했던 이동형 작가가 지난 7월 6일 4년여 만에 다시 진행자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명을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로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진행자 교체 후 프로그램의 유튜브 라이브 채널 실시간 접속자 수나 조회수, 구독자 증가 추세 등의 지표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1: 네, 지표들이 좋아졌다고 하니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청취자 유입에 도움이 됐을까요?
3: 이동형 작가는 코어 지지층이 많은 대형 스피커 중 한 명인데요. 진행자도 이달까지 구독자 100만 명 돌파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하듯이 본인도 어느 정도 청취율을 예측하고 자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오늘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흥미로웠던 점은 기존 패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바뀐 후 코너명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패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패널들이 접자취하던 태도나 발언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게 보통인데요.
1: 네.
3: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 패널인 서종욱 변호사의 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서종욱 변호사에 대해 좋은 모니터링을 남긴 적이 없었는데요.
1: 네.
3: 패널이니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그 발언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직관적으로 그렇다와 같이 비논리적인 근거를 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행자가 이동형 씨로 바뀌면서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3: 일단 이동형 작가의 진행에서는 아직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10일 정치 한상에서 서종욱 변호사는 정치가 생물이듯 평론도 생물이다라며 자신의 뉘앙스가 변한 이유를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1: 네.
3: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뉘앙스를 달리하자 그동안 부정적 의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청취자 댓글 역시 재밌다며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1: 네.
3: 제작진도 방송 중에 서정욱 변호사에게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홍보 멘트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진행자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청취자 반응을 보면 진행자가 바뀌니 패널들이 말을 잘 듣는다, 진행자를 존중하고 말도 조심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심지어 패널들이 착해졌다, 정상이 됐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 네.
3: 진행자에 따라 패널이나 방송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저 역시 임시 진행자가 왔을 때 기존 패널들이 좀 막말하며 감정이 격화되더라나 젊은 출연자에게만 진행자가 유독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는 모니터링을 남긴 적이 있기에 공감이 됩니다.
1: 네, 패널과 진행자 케미가 좋아졌다니 다행인데요. 반면에 조금 걸리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3: 다만 현재 청취자가 장점으로 꼽는 출연자 말을 자르지 않고 다 들어줘서 듣기 편하다와 같은 진행 방식에 묻혀 지적할 것을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지난 9일 이슈 인터뷰에 출연한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앞에 세력들을 싹 갈고 18년을 해요. 그런데 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김영삼 대통령까지가 그렇게 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1: 네.
3: 정치의 쇄신적인 판가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캠프 정치를 경계하는 의도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정현 전 의원이 판가리가 잘 된 예로 든 시기 대부분에 장기 집권과 군사정권 시절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1: 네.
3: 군사 독재 기간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은 진행자가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1: 예.
3: 또한 지난 12일 정면 토론에서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이 민주당이 2030 유권자를 잃었다며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 지지한다고 하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한다는 제보들이 정말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발언에서 언급한 학교 가는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닌 10대에 해당할 테고요. 현 정부 지지하며 왕따 이런 발언은 사실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는 비약인데요. 이 부분도 진행자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간 점이 의아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3: 그리고 아직은 진행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처럼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 코너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3: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3분 더 남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네요라든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고 게스트나 패널의 인사조차 듣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의 진행으로 개편이 됐죠. 여기에 대한 모니터 평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SNS, 너튜브 등 다양해진 소통의 창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어필해야 할까요? 소통의 비법들에 대해서 김섭 PI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5월 말에 나오시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5: 네, 맞습니다.
1: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게요. PI라는 단어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인데요. 정치인이나 회사 대표 등의 정체성을 시각적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을까요?
5: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정체성 확립 작업이 가장 저희가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1: 정체성 확립 작업. 자, 지난번에 사실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오바마, 트럼프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PI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못 들었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5: 네, 뭐 실제로 고객들의 사례를 뭐 직접 언급하기는 약간 뭐 실례가 될 수 있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더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5: 물론 언변이라는 게 타고났으면 좋은 능력이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즘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렇게 화려한 말재주보다 그 사람만의 진정성 있는 정체성에 더 주목하거든요.
1: 맞아요.
5: 바이오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정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거나 또 서민인 척하는 게 좀 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출되는 미디어의 영역이 무한대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가식은 뭐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금방 알아채게 되죠.
1: 한마디로 무슨 척 하는 거를 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5: 네, 맞습니다. 네,
1: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요즘 유권자들은 감동을 하고 또 호감을 갖는 것 같은데 요즘 유권자들이 또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일꾼형 후보라면은 억지로 뭐 달변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뭐 일로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선명하게 잡는 게 훨씬 후보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진

0: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PI는 후보를 멋있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후보가 가진 실제 정체성을 찾아서 대중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저희가 일관되게 설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창한 말보다 또잘 설계된 진정성 있는 PR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뭔가를 새롭게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정체성을 찾아서 이를 일관되게 좀 보여주는 작업. 이렇게 일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예시로 들어주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학생회장, 상인회 회장 등 선거에 나갈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하나 전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사실 뭐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뭐 생각보다 의외로 스스로를 잘 돌아본 적이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내 안에 많은 긍정적인 소재들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 소재를 찾으려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요. 마인드맵 작성을 해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마인드맵이요.
0: 네. 그 마인드맵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행하고 긍정적인 자기만의 소재를 찾았다면은 그 이후에는 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선거라면은 민원은 칼같이, 답답함에는 사이다처럼 해줄 해결사 뭐 김섭입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네, 요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통하겠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명료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오래 남게 됩니다. 대신에 사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나를 진정성을 담아 설명할 수 있다면 완벽한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1: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고 가장 좀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0: 네, 그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1: 최근에 PI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두개 나왔더라고요.
0: 네.
1: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과거 미담이 재조명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때 장녀 매디슨 황의 역할에 관한 기사인데, 자, PI 전문가 관점에서 이두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저도 이번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기사를 봤는데요. 두 사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PI의 핵심을 좀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 사례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 본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청소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이 회장이 모든 일정을 미루고 수행원이나 화환 없이 홀로 빈소를 찾았고요. 사비로 장례비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PI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한 장면으로 저희 속담에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을 기억하는 리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까지 챙기는 리더라는 인상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해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진정성을 증명한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온라인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들을 쭉 봤거든요. 재벌의 품격이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뜻한 재벌은 처음이다. 이런 댓글들이 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좀 참고해야 할 중요한 PR 전략이 있다고 보는데요.
1: 뭔가요?
0: 네, 많은 리더들이 사실 자신의 장점을 미디어에 나와서 좀 노출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뻔한 얘기긴 하지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1: 너무 많이
0: 네,
1: 들었어요.
0: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형용사보다 어떤 그 사람의 현장의 장면 이런 것들을 좀더 훨씬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중시하고 챙기는 리더라면은 사람을 기억하고 챙기는 장면이 좀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형 정치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선거철에 시장을 한번 방문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0: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차 문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PR 전략에서 정체성 그리고 그런 증거들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정하고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의 효과를 내는 PR 전략은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먼저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라는 뭐 조언을 좀 드립니다.
1: 자, 그럼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젠슨 황 CEO가 최근에 우리나라 홍대 입구에서 그 치맥 회독을 했잖아요.
0: 네.
1: 일본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꼬치구이 회동을 했더라고요.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사실상 뭐 그림자 의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0: 네, 저는 이 사례가 PI 전략에서 조금 뭐랄까요? PI가 좀 오래 지속됐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잘 쓰였던 한마디로 시스템이 잘 작동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을 떠올려 보면은 뭐 저희가 요즘에 잘 알듯이 세계 최고의 기술 뭐 회사를 이끄는 CEO지만 뭐 저희가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대중문화에도 열려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기사를 저희가 보면은 매디슨 황 수석 이사는 단순히 가족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율과 현장 지원 그리고 젠슨 황의 소통까지 맡았고요. 과거 깐부치킨 회동의 콘셉트과 장소 선정에 관여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님 저요라는 이름의 고깃집이 선택됐는데 식당 이름 자체의 뭐랄까요? 상징성과 화제성까지 고려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취재진에게는 직접 2차는 치킨집으로 간다라고 알려주는 등이 딱딱한 의전보다는 친근한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서 PI 관점에서는 이런 점은 제일 흥미롭습니다. 젠슨 황에게 없던 새로운 캐릭터를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유쾌하고 또 대중과 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와 장면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젠슨 황 CEO가 또 야구장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젠슨 황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술 초고도 기업의 리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소탈하고 대중과 융합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리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그 춤추는 장면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다그 장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리더 혼자만 사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조직까지 같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함께 움직였을 때 비로소 효과를 보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주목한 부분이었는데요. PI가 정말 강해지려면은 리더 혼자만 본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참모나 뭐 홍보팀, 콘텐츠 팀까지 우리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근한 리더라는 PI를 갖고 접근했는데 뭐 의전은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보도자료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뭐 SNS는 또 전혀 다른 캐릭터라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라는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I는 단순히 기업 홍보팀이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리더의 정체성이 모든 대외 접점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이런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성취의 언어 저자이자 PI 컨설턴트 김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런치백의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초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광주 32도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청주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회인 나들목 1, 2차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일대에 밀리고 있는데요. 회인 나들목 부근에서는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따라 정체가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포 방향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북부 가서 도심 쪽도 교통량이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 주심역 중심으로도 양방향 정체의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24 시작합니다.
5: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6: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7: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8: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는가 서법이다.
9: 경북 안동시 일측면 주민입니다.
8: 그리고 막 내가 일하자마자 반장과 대문자가 나있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도 안 돼. 죽을래서.
7: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아지만 애처롭게 짖어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8: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까지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 가지고
9: 안동 팽목마을 노인 회장입니다.
8: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7: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원입니다.
5: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6: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이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 집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11: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그 난방까지 해고하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9: 마을 주민입니다.
11: 불편한데 언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10: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12: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9: 마을 주민입니다.
12: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 냄새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10: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3: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지만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9: 마을 주민입니다.
13: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10: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4: 다리 옆을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를 버티지 못하고 흙과 함께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루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침수를 비롯해 토사가 유출되거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이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경지 3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지자체 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침수된 경북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대구에서도 황급히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파주로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 안동에서는 시간당 65.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번 비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5: 제헌절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6: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16: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9: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16: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15: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 늦은 밤쯤에야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8: 초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9: 곽동삼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입니다.
18: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17: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사다리 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18: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이
9: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18: 실정입니다.
17: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19: 아파트 저쪽으로 그 시장
9: 인천 성남동 주민입니다.
19: 그분들이 피해가 크죠.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17: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6: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에

0: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불이 난 쿠팡 물류 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달 만입니다.
2: 물류 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화가
3: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2: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1: 굴절 사다리 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 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30분.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 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3: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
2: 탈진 증상을
3: 과장입니다.
2: 보였으나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1: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0: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6: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5: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6: 단기간에 효과를 낼수 있는 뭐 비아파트 매입 입대랄지
3: 김용범
6: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5: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흔들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반도체 가격 상승이 최근 우리나라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면서 소비 투자 등을 통한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이란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발간한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이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1년 전보다 3.8% 증가하는 동안 GDI, 국내 총소득은 이를 크게 웃도는 13.2%나 증가했습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1: 라디오 청취율 조사.
1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1: 02.
1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1: YTN 라디오.
1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1: YTN 라디오.
9: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2: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0: 어떻게 다르게?
1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3: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9: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4: YTN is FM.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다시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많게는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공사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도봉 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파로 일대에 좀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구 램프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아직은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일대까지도 아직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사흘간의 연휴가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조지 벤슨이 부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FM 94.5MHz 오후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조지 벤슨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듣고 왔습니다. 2182번님, 이번 주에 강한 비가 온다고 하네요. 모두 비 피해 없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빨래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빨래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라고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아유,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빨래해야 되는데 집안이 워낙 꿉꿉하고 습하다 보니까 빨래 건조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 건조기가 없거든요. 무조건 빨래대에다가 널어서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습할 때는 또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나기가 쉽잖아요. 요즘 뭐 좋은 섬유유연제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괜히 또 찝찝해서 날이 반짝 개면 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을 때 그때 밖에다가 널어서 아주 바싹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처럼 우리 2182번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 때문에 아마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182번님, 인피니트의 태풍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가 좀 잠잠해지고 날이 고요해져야 되는데 또 노래는 태풍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혹시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함께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휴일 4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밤 9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자, 늘 애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도 준비해놨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응원해 주시는 문자 환영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일괄 발송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무료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43번님, 청취율 조사 끝까지 파이팅!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0043번님께 혹시 015 걸려오는 전화가 당도할까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저희 프로그램과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신청곡 선물과 함께 조사기간 끝나고 나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같이 보내주세요.

드릴게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신청곡으로 꾸며 보죠. 먼저 0043번님의 신청곡 리센의 Busy B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218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인피니트의 태풍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 등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분야 최대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칼레드 엘레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개회식에서 문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강력한 힘이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유산위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한 것을 두고 친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SNS에 청년 후보의 경우 과거보다 당대표는 3천만 원, 최고위원은 1,7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며 당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권주자 송영길 전 대표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논쟁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면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40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일요일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427번님 새싹 청취자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YTN 라디오에 처음 문자 보내봐요. 이장우의 널 만난 이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노래 한번 찾아볼게요. 6349번님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사흘간의 연휴가 다 가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벌써부터 월요병이 생깁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 아니실까 뭐 싶은데 이때가 되면 늘 일요일 저녁 시간대 뉴스앤뮤직 하다 보면 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또 어떡하나 어떻게 버티나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메시지 그리고 문자가 속속 도착합니다. 그래도 늘 일주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 끝나고 난 이후에 주말 방송 다시 찾아와 주시잖아요. 우리 6349번님뿐만 아니라 뉴스앤뮤직 애청자 가족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씩씩하게 힘내서 잘 하루하루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는 계속해서 이제 장맛비가 예고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안전,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별탈 없이 안전하게 청취하러 왔어요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유열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신청곡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9427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장우 널 만난 이후 이어서 6349번님의 신청곡 유열 단 한 번만이라도까지 만나고 올게요.

이장우 널 만난 이후, 유열 단 한 번만이라도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나가다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4로 이겼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게 1대2로 역전패한 잉글랜드는 3, 4위 결정전 승리로 대회를 마감하며 60년 만에 우승에 실패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한국 투수 최초로 2500 탈삼진 고지에 올랐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2회 초 권혁빈 선수를 상대로 헛스윙 3진을 뽑아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 선수는 한국 KBO 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합해 개인 통산 2500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투수가 탈삼진 2500개를 달성한 건 류현진 선수가 처음입니다. 남자 역도 박건민 선수가 중등부 신기록을 작성하며 바벨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박건민 선수는 강원도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중등부 역도 경기대회 남자 중등부 75kg급 경기에서 인상 118kg, 용상 138kg, 합계 256kg을 들어올려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건민 선수는 이번 대회 인상 부문에서 118kg을 성공시키며 종전 기준 기록을 깨고 새로운 중등부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수지와 백현이 함께한 드림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충청권에는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많게는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빗길과 교통안전에 모두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도심은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아직은 꾸준하게 많은 모습인데요. 신사역에서 강남역 지나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양방향 정체의 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간선도로는 동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도봉 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은 2일대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불이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일대까지는 지체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난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제헌절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흘 연휴 동안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827건의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주민 500명이 일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센터 내부에 물품이 쌓여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다시 불길이 강해져 밤 11시쯤 초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보복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도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3: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첫 소식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5: 죽는가 섣봤는데 참말로 머리까지
6: 경북 안동시 1층 내 주민입니다.
5: 내가 일하자마자 반장과 대문 떠나야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 달리 안 돼.
4: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하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5: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까지 채
6: 안동 풍목마을 노인포상입니다.
5: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4: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2: 그런가 하면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물에 잠겼습니다.
3: 주민들은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피해 수습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8: 말려야 되니까.
6: 마을 주민입니다.
8: 장판 이제 그 난방까지 해고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이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7: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5: 앞뒤로 이쪽하고
6: 마을 주민입니다.
5: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 냄새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7: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9: 아침에 또 꼭두새벽에 일어났다가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6: 마을 주민입니다.
9: 그래서 아이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7: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사흘 연휴 경북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82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3: 500명이 임시 대피했는데 120여 명은 아직

0: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저녁 6시 기준 집계가 나왔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 사흘 동안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7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졌던 강하류에선 긴급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67가구 500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했고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과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삼거리 구간은 낙석 제거와 후속 조치로 차량 통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는 경북 영주가 206.8mm로 가장 많았고 경기 파주가 197.5mm, 동두천이 195.5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간당 내린 비의 양으로는 서울 강서가 59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0: 제헌절 사흘 연휴 내내 쏟아진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2: 네, 인천 성남동 쿠팡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39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0: 건물 6층의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서 소방당국이 목표로 삼았던 밤 11시 주불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1: 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방금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밤 11시쯤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목표한 시각에 주불 진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물류센터 6층 방향으로 건물 일부를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가득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류센터 5층에서 연소 확대 조짐을 감시하던 대원들은 더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국가소방총동원령을 내린 당국은 고가소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 차량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불이 시작된 지 벌써 39시간이 다 돼갑니다. 불을 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1: 네, 불이 난 물류창고 6층과 7층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3단으로 빼곡히 쌓여 있는 데다가 많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한 개 층만 2만 800제곱미터에 달해 화점까지 진입이 쉽지 않고 통로폭이 좁아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강한 열로 콘크리트가 터지면서 일부 구조물이 파손됐고 철근이 노출된 곳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이 이뤄질 때까지는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특수장비로 외부에서 진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예, 화면에 보면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1: 네, 화재 초기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모두 다행히 대피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미확인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내부 인명수색을 재차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탈진 증상을 보인 소방대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속되는 연기에 인천 서해구는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일 하루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성남 1, 2, 3동, 신현원 창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이 대상입니다. 인근 초등학교 한 곳도 내일 하루 휴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

0: 해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2: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그
5: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소방서 재난예방과장입니다.
4: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6: 3단 렉 구조의
5: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 과장입니다.
6: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3: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7: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5: 백승주 열린 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7: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3: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2: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습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가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8: 건물 뒤로 미사일이 떨어진 뒤 번쩍이는 섬광. 곧이어 강한 충격파와 함께 화염이 덮칩니다. 미군 장병이 숨진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후방인 요르단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이란의 공습 능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평가와 달리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방공망을 뚫는 기술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 응징을 위한 새로운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개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이 이번에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교량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공습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5: 이 두 교량은 반다르 아바스로 진입하는 북쪽 접근 경로 때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 보도입니다.
8: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무효화를 선언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0: 22

0: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충청권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경상권에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물이 불어나기 쉬운 계곡이나 하천변에 접근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28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는 빗길의 교통 안전과 무더위 속 건강 관리 모두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여파로 2일대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양대교 북단의 남단 구간 3차로에서도 차량과 부딪힌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때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은 막바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잠실대교부터 청담대교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지미 클리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 can see clearly now.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지미 클리프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왔습니다. 1944년도에 선보인 노래죠. 1990년도 이 초반에 나온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슷한 시기에 선보인 노래들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선보인 노래들. 아마 많은 노래들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곡이죠. 명곡인데요. 먼저 히어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자넷 잭슨의 어게인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한 뒤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건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위장한 반이재명 분열주의와 신천지와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흔들고 민주당을 쪼갤 것인가의 문제라며 유일한 해법은 전당원 100% 투표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모든 당원의 투표와 진짜 당원 주권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당원들에게 빠짐없는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레버리지 ETF가 왜 상반기로 졸속 도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프닝부터 1990년도 추억의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팝을 만나봤다면 이젠 가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은의 서방님 그리고 이어서 윤종신의 아침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등에서 월드컵 참가 선수단 등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이 4년 전 카타르 대회보다 무려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은 소셜미디어 보호 서비스를 통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 기간 SNS에서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700만 건이 넘는 잠재적 유해 악성 게시물을 적발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LG 트윈스와 후반기 4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리그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LG를 4대1로 제압했습니다. 후반기 시작 당시 LG에게 3.5

승점 39점을 쌓은 서울은 리그 2위 강원FC에게 승점 8점 차로 앞서며 리그 선두 자리를 더 굳게 지켰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넥스트의 먼 훗날 언젠가 조규만 다 줄 거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돈되는소식들만모아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채널이오픈했습니다우물정0945번장문100원의이용료가드는문자메시지로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구독하셨다는인증샷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커피쿠폰드립니다핸드폰열고유튜브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검색한다음구독좋아요버튼누르고화면을캡처한뒤문자메시지보내기로가서샵0945번입력하고사진첨부해서전송버튼누르면끝7월20일까지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이벤트에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3: 어떤라디오를자주듣는지조사하는게뭐지
4: 라디오청취율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 YTN 라디오.
2: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1: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2: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와 함께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많게는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 이남 지역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증평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오창 분기점에서 증평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서울 가는 길 충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부분적인 정체가 조금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김포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일대까지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다리 옆을 받치고 있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를 버티지 못하고 흙과 함께 쏟아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루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침수를 비롯해 토사가 유출되거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이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경지 3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지자체 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침수된 경북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대구에서도 황급히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파주로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경북 안동에서는 시간당 65.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이번 비로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네, 인천 쿠팡물류센터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쿠팡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화재의 진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붕괴 가능성까지, 앞서서는 이제 붕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었는데 붕괴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인천 서해구가 건물로부터 116m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금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해구의 인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인천 서해구에서는 건물로부터 116m 떨어지는 곳으로 대피하라, 이런 인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경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피해가 주민들이 살던 임시 거처가 이번 수해에 휩쓸렸습니다.
1: 교회 첨탑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 밤늦은 시각 엇비슷한 건물 여러 채가 모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건물은 곧 넘어질 기세로 기울었고 그 앞으로는 구조용 고무 보트가 눈에 띕니다. 마을 앞 다리는 흙탕물이 밀려오는 물길이 됐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넘실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번엔 수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3: 상수도도 길을 따라
4: 경북 의성 군민입니다.
3: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그 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통신, 전기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2: 내리꽂는 폭우로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도로 전체가 가로막혀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잠긴 곳도 있습니다.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빠진 차량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흙탕물이 차올라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밖에는 마른 풀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멀리 불빛만 보일 뿐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온전히 드러난 피해 상황. 몰아친 비바람에 교회 지붕에 철제 첨탑이 쓰러져 건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도로며 밭이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북은 기록적인 호우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제헌절 사흘 연휴 동안 내린 폭우로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1: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6: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부
4: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6: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5: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지상과 공중 양

0: 적으로 특수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1: 하지만 복잡한 건물 구조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거세지는 불길에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전격 가동하고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압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서울, 경기 등 인근 8개 시도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
4: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3: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지상에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4대에 다른 시도 지원 장비까지 모두 28대의 특수 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했고 공중에서는 소방헬기 4대에 대형 펌프로 물을 한 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크기의 대형 건물인데다 복잡한 선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반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폭은 1.3m에 불과해 소방대원들의 진입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쌓여있는 다량의 생활용품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5: 2층, 3층, 5층, 6층에는 이제 중량물이 있는데
4: 성남 쿠팡 물류센터 직원입니다.
5: 식용유예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가 아닌 그 큰 통으로 되어 있는
2: 가연물이 타면서 생긴 짙은 연기로 내부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3: 변호봇을 활용을
4: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 서장입니다.
3: 연기량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은 사실 변호봇이 그렇게 큰 효용을 보지 못하는 건물에 해당됩니다.
2: 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에 수시로 바뀐 바람의 방향도 화재 진화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으면서 YTN은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주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 특히 자는 동안 내부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길이 번지는 건 아닐까 밤새도록 불안해한 주민이 많은데요.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키운 검은 연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날이 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밤새도록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현장을 확인한 주민.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거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7: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터지면서
4: 제보자입니다.
7: 더위로 솟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8: 네.
7: 아, 되게 밤새도록 걱정 많이 했어요.
6: 이틀째 일대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는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도 수차례. 연기가 거대한 기둥으로 커지고 상공에 긴 연기띠까지 형성하면서 일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9: 사실은 지금 거리예요. 인천 정유하고.
4: 제보자입니다.
9: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옆에가 인천 정유이기 때문에 그걸 번지는 거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했죠.
6: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리며 계속해서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40시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 건물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1: 인천 서해구가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죠?
10: 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다시 거세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11시쯤 줄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류센터 6층

0: 지금 불길이 거세지면서 이 목표한 시각에 줄을 지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 서해구는 이에 따라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로부터 116m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현재 물류센터 6층 방향으로 건물 일부를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가득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류센터 5층에서는 연소 확대 조짐을 감시하던 대원들은 더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국가소방총동원령을 내린 당국은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 차량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예, 상황이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 시작된 지 벌써 4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불을 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0: 네, 불이 난 물류창고 6층과 7층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3단으로 빼곡히 쌓여 있는 데다가 많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한개 층만 2만 800제곱미터에 달해 화점까지 진입이 쉽지 않고 통로 폭이 좁아서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물 안전 문제도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열로 콘크리트가 터지면서 일부 구조물이 파손됐고 또 철근이 노출된 곳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특수 장비로 외부에서 진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 네,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0: 네, 화재 초기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다행히 모두 대피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미확인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내부 인명수색을 재차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탈진 증상을 보인 소방대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속되는 연기에 인천 서해구는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일 하루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성남 1, 2, 3동, 신현원 창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이 대상입니다. 인근 초등학교 한 곳도 내일 하루 휴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이란을 향한 보복 공습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8일 연속으로 이어진 이번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 해안 감시 시설과 방공 시설, 해양 역량, 미사일과 드론 창고 등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군사 역량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미국 군인들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대도 미국 군사 자산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군이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 공격에 맞서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재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19일 쿠웨이트 미군 기지 두 곳에 미군 군사 자산을 상대로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이 밝힌 공격 표적은 우다이리 기지에는 미군의 탄약 창고와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에는 패트리어 레이더 시스템과 공중 감시 레이더였습니다.
1: 요르단 당국이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지만 요르단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사관은 19일 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의 무함마드 알모마니 대변인은 아카바 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들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현지 공관에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 17개 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점검회를 열고 현재 민간 시설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 원 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관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4: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5: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3: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6: 여야의 남탓 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9: 라디오 청취율 조사.
8: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9: 02.
8: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9: YTN 라디오.
8: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9: YTN 라디오.
1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1: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1: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2: 어떻게 다르게?
11: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3: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4: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5: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 뉴스 앤 뮤직은 텐 샤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You.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텐샤프의 You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헌절 연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4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요. 연휴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슨 생각하시면서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소소한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밥 먹으러 잠깐 밖에 외출했을 때까지만 해도 습하긴 해도 비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기상청 정보 상황을 보면 서울 지역에 아주 약하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비가 오고 있나요?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워낙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로 지금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날씨,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 없게끔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주 동안에도 비 소식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사전에 잘 대비하시고 또 위험하지 않게끔 비탈면이 져 있는 곳이나 아니면 강가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웨스트라이프의 The Ros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릅니다. Do I have to say the words까지 만나볼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옹벽 붕괴 등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특검 파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으로 규정하고 법안 상정에 맞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가 내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승인하면서 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즉시 항고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214번님, 늦은 시간에 들려주는 잔잔한 노래에 흠뻑 빠져봅니다. 역시 YTN 라디오 파이팅이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깊어가는 밤 시간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고 또 좋은 음악들과 함께 사르르 깊은 잠에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면 취하시고 충분히 에너지 충전하셔서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이원진과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먼저 듣고요. 이어서 서지원 내 눈물 모아까지 함께 띄워드릴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화끈한 팀 타선을 앞세워 3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오늘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원정 경기에서 나성범과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의 홈런포에 힘입어 SSG를 9-5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후반기 1패 뒤 3연승을 달린 기아는 리그 4위 자리를 지키며 가을 야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선수 기준 남자 100m 우리나라 역대 2위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마디 조엘진 선수는 오늘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 덴카 빅스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0회 니가타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오픈 레이스에서 10초 13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나마디 선수는 자신의 기존 최고 기록인 10초 16을 깨면서 지난 4월 비에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가 세운 선수 기준 한국 남자 100m 역대 2위 기록과 같은 기록을 썼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조한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 김민종 비원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0: 사흘 연휴에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82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하는 등 827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선 367가구 500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선 정전도 8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한때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습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건물 뒤로 미사일이 떨어진 뒤 번쩍이는 섬광. 곧이어 강한 충격파와 함께 화염이 덮칩니다. 미군 장병이 숨진 요르단 미군기지 공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후방인 요르단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이란의 공습 능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평가와 달리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방공망을 뚫는 기술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 응징을 위한 새로운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개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이 이번에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교량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공습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무효화를 선언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0: 미군이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 공격에 맞서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재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19일 쿠웨이트 미군 기지 두 곳에 미국 군사 자산을 상대로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이 밝힌 공격 표적은 우다이리 기지에는 미군의 탄약 창과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에는 패트리어 레이더 시스템과 공중 감시 레이더였습니다. 걸프 해역 연안국인 바레인에도 이날 공습 경보가 울렸고 바레인 국영방송은 바레인 방공망이 바레인 영공에서 이란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이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사주하고 지원한 선박 네 척이 항법 장치를 끈 채로 혁명 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하지 않은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두 척은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멈춰섰고 나머지 두 척은 운항을 단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1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관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12: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14: 여야의 남탁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유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설회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되며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이번 경선의 당대표 후보로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 송열기 의원 등 5명이 최고위원 후보에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등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6: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0: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1: 얼마냐.
0: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2: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0: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비아파트 매입 입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2: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흔들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 등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분야 최대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칼레드 엘레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150여 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문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강력한 힘이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회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산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충청이 최고 80, 수도권은 최고 60mm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그리고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동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3도, 대구 25도, 부산은 26도로 영남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충청 이남 지역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는데요. 서울이 28도, 청주와 안동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0: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7: 초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층의 슬래버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6: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사다리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7: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8: 아파트 저쪽으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가 크죠.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6: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지상과 공중 양쪽으로 특수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건물 구조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9: 거세지는 불길에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전격 가동하고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압 전략을 펼쳤습니다.
7: 서울, 경기 등 인근 8개 시도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지상에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4대에 다른 시도 지원 장비까지 모두

0: 28대의 특수 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했고, 공중에서는 소방헬기 4대에 대형 펌프로 물을 한 번에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크기의 대형 건물인데다 복잡한 선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반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 폭은 1.3m에 불과해 소방대원들의 진입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쌓여있는 다량의 생활용품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1: 2층, 3층, 5층, 6층에는 이제 중량물이 있는데 식용유가 이제 업소용 식용유예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가 아닌 그 큰 통으로 되어 있는.
0: 가연물이 타면서 생긴 짙은 연기로 내부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2: 변호봇을 활용을 해도 이 건물의 넓이나 연기량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은 사실 배연로봇이 그렇게 큰 효용을 보지 못하는 건물에 해당됩니다.
0: 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에 수시로 바뀐 바람의 방향도 화재 진화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주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내부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길이 번진 건 아닐까 밤새도록 불안해한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키운 검은 연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음 날이 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YTN에는 밤새도록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현장을 확인한 주민.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거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5: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터지면서 이렇게 막 연기가 더 위로 솟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6: 네.
5: 아, 되게 밤새도록 걱정 많이 했어요.
4: 이틀째 일대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는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도 수차례. 연기가 거대한 기둥으로 커지고 상공에 긴 연기띠까지 형성하면서 일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7: 사실은 지금 거리예요. 인천 정유하고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옆에가 인천 정유이기 때문에 그걸 번지는 거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했죠.
4: 인천시는 화재 현장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알리며 계속해서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난 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2: 3단 랙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8: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6: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0: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3: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맞는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4: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3: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6: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5: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7: 여야의 남탓 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이 인상되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

0: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후보들의 기탁 금액을 예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고혜경 기자입니다.
1: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26살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이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훔칩니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았다가 뒤늦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2: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1: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39살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겐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곧장 친명계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기탁금이 대폭 상향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며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이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당무 개입 지적에 대해선 법이 금지한 당무 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 중앙선관위는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나 비용을 현실화한 거란 입장인데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이번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감면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이어 청년 기탁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친청계 주자들을 향한 친명계 견제가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개파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습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건물 뒤로 미사일이 떨어진 뒤 번쩍이는 섬광. 곧이어 강한 충격파와 함께 화염이 덮칩니다. 미군 장병이 숨진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후방인 요르단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이란의 공습 능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평가와 달리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방공망을 뚫는 기술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 응징을 위한 새로운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게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이 이번에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교량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공습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무효화를 선언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최근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여전히 충분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미군의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연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한 공습을 퍼부은 이란. 바레인과 UAE 등 영내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이나 영공 사용을 제한하면서 요르단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5: Look, we've been operating out of that base for quite some time. It was a base that was important during the ISIS fight. It's obviously being proven important now in the fight against Iran.
4: 특히 이번 요르단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공격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공격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요르단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한 거라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형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으면서 미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며 공격 능력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란은 전쟁 전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사일 발사 장소 33곳 가운데 30곳을 복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미국의 공습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공격 기반 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 But the attempt is being made to increase the volume of attacks, hit some very specific targets, and then kind of move out into an area where they, what they can do is basically cut of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4: CNN은 특히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능력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면서 이에 따라 미군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란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9년 전부터쯤은 세기의 이혼으로 주인공이 됐죠.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 SK 역사 다 전부 의정당하고 그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7: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차량도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물류센터 5층에서 연소 확대 조짐을 감시하던 소방대원들은 더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5: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6: 초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층의 슬래브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5: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사다리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6: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7: 아파트 저쪽으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가 크죠.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5: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희인 기자입니다.
8: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6: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8: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30분.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0: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 이렇게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난 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1: 3단 넥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3: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5: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3: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2: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6: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7: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는가 섣번인데 참말로 물이까지 살 때는 그리가 막 내가 일나자마자 반장한테 대문자가 나있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도 안 돼. 죽을 해서.
6: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아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8: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 채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6: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원입니다.
2: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이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10: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그 난방까지 해고하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이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9: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11: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 냄새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9: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지만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9: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경기도 포천에 있는 주택에서 무더위 속 단수가 하루 넘게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포천시 가산면 일대 마을에 부분 단수가 시작돼 하루가 지나도록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천시에서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할 뿐 언제부터 물 공급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집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고양시 지현동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남성 A씨가 5m 사다리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A씨는 처마에서 물이 새서 보수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헌절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3: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

0: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0: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3: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4: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비아파트 매입 입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3: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2대 후반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6: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5: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7: 여야의 남탓 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길은 내부에 쌓인 물품을 계속 태웠습니다. 한때 불기운이 급격히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진화하던 대원들에게 일시 대피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초기 그 화재 전위를 차단하고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각 층의 슬래브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2: 소방당국은 인근 유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상층부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소방은 대원 안전을 고려해 불이 난 층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고가 사다리 차와 헬기 등 특수 장비로 건물 외부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인 5층에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이 아래로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시스템 가동 이후 현재 거센 주불의 기세를 상당 부분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다만 내부 적재물의 연소 상황에 따라 진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불안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4: 아파트 저쪽으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가 크죠. 이렇게까지 크게 나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2: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달 만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달 만입니다.
3: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5: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 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3: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5: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난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형

0: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3: 3단 랩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1: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4: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7: 기준이
6: 어떻게
7: 얼마냐.
6: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5: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6: 단기간에 효과를 낼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입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5: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관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7: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8: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9: 여야의 남탁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이 인상되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액을 예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지금
11: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26살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이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훔칩니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았다가 뒤늦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2: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11: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39살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겐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곧장 친명계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기탁금이 대폭 상향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며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이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당무 개입 지적에 대해선 법이 금지한 당무 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 중앙선관위는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나 비용을 현실화한 거란 입장인데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이번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감면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이어 청년 기탁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친청계 주자들을 향한 친명계 견제가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개파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습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권준규 기자입니다.
13: 건물 뒤로 미사일이 떨어진 뒤 번쩍이는 섬광. 곧이어 강한 충격파와 함께 화염이 덮칩니다. 미군 장병이 숨진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후방인 요르단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이란의 공습 능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평가와 달리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방공망을 뚫는 기술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 응징을 위한 새로운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대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이 이번에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교량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공습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0: 거의 가를 گرفت این دو پل مسیرهای دسترسی شمالی شهر بندر عباس است و آسیب جدی دیده.
13: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무효화를 선언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최근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여전히 충분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미군의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연일 요르단 미군기지를 향한 공습을 퍼부은 이란. 바레인과 UAE 등 영내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이나 영공 사용을 제한하면서 요르단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15: Look, we've been operating out of that base for quite some time. It was a base that was important during the ISIS fight. It's obviously being proven important now in the fight against Iran.
14: 특히 이번 요르단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공격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공격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요르단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한 거라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형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으면서 미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며 공격 능력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란은 전쟁 전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사일 발사 장소 33곳 가운데 30곳을 복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미국의 공습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공격 기반 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6: But the attempt is being made to increase the volume of attacks. Hit some very specific targets and then kind of move out into an area where they, what they can do is basically cut of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14: CNN은 특히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능력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면서 이에 따라 미군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란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9년 전쯤부터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됐죠.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8: SK의 역사... 다 절대 부정당하고 그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7: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1: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22: 네, 감사합니다.
23: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4: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23: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 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붕괴 위험으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한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밤 11시쯤 주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이 저물며 불길이 되살아나

0: 이틀 연속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1: 밤하늘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건물 안쪽에선 다시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잡히는가 싶던 불길이 날이 저물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40시간인 지난 밤 11시쯤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불찾기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건물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2: 벽을 뚫어서 밖에서 안으로 물을 쏘아서 네.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안을 냉각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네.
1: 건물 붕괴 위험도 커졌습니다. 물류센터 남측을 중심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창가와 사무실에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 며칠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불이 꺼져서 저희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진압에 시간이 걸리면서 소방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 소방관분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일상으로 화재가 진압돼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건물 내부 온도는 200에서 300도를 오르내려 접근은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붕괴 위험과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5: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0: 불이 난 6층 곳곳에는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갇혀 소방대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열 화상 카메라로 담은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불 진화를 예상했던 시각을 1시간 앞둔 시점에도 6층 전체에서 높은 열기가 감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의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100도 안팎의 높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7: 이 열을 버티지 못하고 철근들이 떨어져 나오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6: 일반 영상과 비교해보면 불길이 있는 곳은 물을 뿌린 뒤에도 열기가 감지됩니다.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은 6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특수 장비를 동원해 외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8: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6: 이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철근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열이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쿠팡 관계자와 협력해 건물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0: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9: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10: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9: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8: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9: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5: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에 분진과 낙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분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서해구는 성남동과 신현 원창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난 건 이천 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0: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8: 3단 렉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11: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13: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1: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5: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0: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14: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15: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는가 섣봤는데 참말로 머리까지 살 때는 그리가 막 내가 일나자마자 반장한테 대문자가 나야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 다 안 돼.
14: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아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16: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 채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4: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원입니다.
5: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0: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이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침수 피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18: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그 난방까지 해고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이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17: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도 물막이판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19: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17: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더니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17: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0: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1: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22: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21: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얼마냐.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2: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2: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불이 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붕괴 위험으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한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 밤 11시쯤 주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이 저물면서 불길이 되살아나 이틀 연속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 밤하늘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건물 안쪽에선 다시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잡히는가 싶던 불길이 날이 저물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40시간인 지난 밤 11시쯤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불찾기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건물에 찬 연기를

0: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1: 벽을 뚫어서
2: 백승주 열린 사이버대 소방범죄학과 교수입니다.
1: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안을 냉각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네.
0: 건물 붕괴 위험도 커졌습니다. 물류센터 남측을 중심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 며칠째 지금 이렇게
2: 인천 서부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입니다.
3: 불이 꺼져서 저희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진압에 시간이 걸리면서 소방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일상으로 화재가 진압돼서 빨리 일상으로 진압.
2: 전병길 인천 서부 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장입니다.
0: 건물 내부 온도는 200에서 300도를 오르내려 접근은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붕괴 위험과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5: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6: 불이 난 6층 곳곳에는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갇혀 소방대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열 화상 카메라로 담은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불 진화를 예상했던 시각을 1시간 앞둔 시점에도 6층 전체에서 높은 열기가 감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의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100도 안팎의 높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8: 이 열을 버티지
2: 백승주
8: 못하고
2: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8: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7: 일반 영상과 비교해보면 불길이 있는 곳은 물을 뿌린 뒤에도 열기가 감지됩니다.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은 6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특수장비를 동원해 외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9: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2: 전재인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9: 어려움에 있습니다.
7: 이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철근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열이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쿠팡 관계자와 협력해 건물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에 분진과 낙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분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성남동과 신현 원찬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진은 화재가 왕성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이천 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6: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2: 박수종 경기 이천 소방서 재난 예방 과장입니다.
11: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9: 3단 넥 구조의 대형 창고로
2: 전재인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9: 공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10: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8: 해당 지금
2: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8: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0: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5: 사흘 연휴 경북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82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500명이 임시 대피했는데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호우 피해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12: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상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7건의 비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졌던 강하류에선 긴급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67가구, 500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했고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은 차량이 낙석 제거 작업으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삼거리 구간은 오전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5: 이렇게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이제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14: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
2: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14: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13: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

0: 주택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부담 능력도 있고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0: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고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 단기간에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 아파트 매입 입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0: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레버리지 ETF가 왜 상반기로 졸속 도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흔들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도심 속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4: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6: 여야의 남탁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는 기탁금과

관련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고 하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돈안 되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논쟁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면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그런 역량으론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한 뒤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건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비난 논평을 낼때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김 씨 1, 2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번 주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영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애초 지난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씨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에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각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9년쯤부터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됐죠.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

0: 대해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SK 역사
2: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7월 2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시벨리우스의 유모레스크 1번과 2번, 박수예의 바이올린, 팔렌틴 에게리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유모레스크 1번과 2번 박수의 바이올린 팔렌틸 에겔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골드 마르크의 바이올린 협조곡을 비롯해 시벨리우스의 여러 작품을 수록한 음반. 박수혜는 작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많은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 그럼 이번에 나온 음반은 콩쿠르 우승으로 음반사와 계약해서 나온 것이겠네요.
0: 보통 그런 식으로 음반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콩쿠르 우승 전에 이미 BIS 음반사 소속으로 5장의 음반을 발매했고요. 특히 세 번째 음반은 2022년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드의 올해 음반 기약 부분에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 그 정도 경력이면 굳이 콩쿠르에 나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 위험 부담이 또 크잖아요. 막 예선 탈락이라도 해봐.
0: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나갔던 것 같고요.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제, 박수의 바이올린, 로베 네르빙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즈, 박수의 바이올린, 로베 데르빙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의 새 음반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드마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시벨리우스의 여러 바이올린 작품을 수록한 음반입니다.
0: 골드마르크, 이 작곡가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누구인가요?
1: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라고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가 골드마르크 협주곡을 녹음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수에도 같은 곡을 녹음한 거라고 하네요.
0: 그런데 박수에는 작년 시벨리우스 콩쿨 우승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잖아요. 음반은 시벨리우스 협주곡이 아니네요.
1: 아마 얼마 안 있어 녹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벨리우스 콩쿨 우승했으니까. 박수에는 올해 2월 한국에 와서 국립심포니와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0: 근데 제가 쇼팽 콩쿨은 아는데 시벨리우스 콩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 아, 이게 피아노에 쇼팽이 있으면 네. 바이올린에 시벨리우스라고 합니다. 쇼팽 콩쿠르가 쇼팽 고국인 폴란드에서 열리듯이 시벨리우스 콩쿨도 핀란드에서 열리고
0: 맙소사.
1: 5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0: 우승자 중에는 국내 연주자가 또 있나요?
1: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양인모 씨 2022년 우승했고요. 그 뒤를 이어 2025년에 박수희가 우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대회가 2년 뒤에 열려서 2020년에 열린 거죠. 지난주 나온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골드마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1악장 박수예의 바이올린 파렌틴 에겔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어우, 현장이 아주 엉망이구만.
2: 선배님 오셨어요? 빌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안에서 여성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1: 상태는?
2: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결국... 아, 그런데 이걸 단순 화재로 보기엔...
1: 응? 왜? 그 살인사건 같아? 유력한 용의자라도 있나?
2: 목 부위에 자상이 발견됐는데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3: 불이 난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만에 숨졌죠. 검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2: 검찰 측, 피고인이 범인이라 보는 핵심 근거가 뭡니까?
4: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전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검찰은 이것이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재판장님, 하지만 그 금전 문제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고 갚을 방법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걸 가져가라,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피고인 측 입장입니다.
4: 그런데 빚이 실제 있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차용증도 없고 통장거래 내역도 없고 있는 거라곤 피고인의 진술뿐이지 않습니까?
3: 실제 재판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빚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죠.
4: 불 이야기도 그래요. 목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신호를 주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2: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4: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피고가 피해자인 척 가장해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의심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건 의심이 아니죠.

0: 증거죠. 증거.
1: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룸메이트 살인 사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 한때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1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뒤에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A씨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B씨가 사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화재를 일으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 미수와 현존 건조물 방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A씨가 스스로 자해하고 불을 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른바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 검찰이 당시 룸메이트였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유는 뭡니까?
2: 검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사건 전날 두 사람이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점을 중요한 범행 동기로 봤습니다. 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검찰은 이건 역시 피고인 B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에 보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시너와 라이터 기름통을 피해자 명의로 주문을 했지만 실제 이를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B씨였고 사건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증을 요구한 점도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눈이 풀리고 침을 흘리면서 숨을 쉬지 못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난 몰라 이불 속에서 잘 놀던데 라고만 답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했던 사건 그리고 피고인이 건넨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신 뒤 피해자가 실신했던 일 등도 두 사람 사이 갈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함께 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 하지만 피고인 측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이런 입장이었죠?
2: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B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 4,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흉기를 들었다 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이 지혈까지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강도 사건처럼 꾸미자며 거부했고 자신이 집을 떠난 뒤에 피해자가 스스로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리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 특이한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큰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보험금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아한 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차용증이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뭐 피해자가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일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2: 예, 맞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그 점이 검찰이 가장 강하게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평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4,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피고인 B씨가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철저했는데 정작 더 큰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1: 네. 실제 이 사람에게 어떤 채권 채무가 있었는지 뭐 계좌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남아있지 않았나 봐요.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주장대로 빚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걸리는 게요. 피해자 목에서 발견된

0: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목에 상처가 나 있는데 신호를 주문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측에서는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목을 찔린 피해자가 친구와 무려 40분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메시지에도 피해자가 평소 안 쓰던 어투나 이모티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는 목이 찔려 매트리스에 겨우 누워있는 정도였다고 했는데, 라이터 기름통과 신호를 배달 주문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이 특히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재판 결과 때문이었거든요. 1심과 최종심의 결과가 180도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0: 네, 우선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같은 증거를 놓고도 의심은 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 자, 먼저 1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0: 1심은 우선 채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단한 번도 이 사건 채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평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으면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증서도 받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목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장시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호를 주문하며 여러 행동을 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수긍이 가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항소심과 대법원은 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까?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그 정황들이 왜 상급심에서는 다르게 해석된 거죠?
0: 항소심과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실제 채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이유로 피해자가 자해하다가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처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따라서 그날 밤 있었던 행동들을 피해자가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화재 당시 피고인의 옷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고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단순한 갈등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듣는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충분히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 의심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럽다와 유죄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많은 사람이 정황상 의심을 가졌지만 법원은 그 의심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입증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1: 그런데요, 변호사님,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설령 직접 찌른 것도 불을 지른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냥 안 했다 칠게요. 안 했다, 뭐 재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 했다 할지라도 목에 상처를 입은 룸메이트를 두고 현장을 떠난 거, 이 부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피고인은 법률이나 계약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예, 동거인에게는 구호 의무를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는데 이 둘은 단순히 이제 룸메이트 사이였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구호 의무를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범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법은 응급의료법상 이제 면책 중심으로만 규제가 돼 있고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어떤 법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기는 제가 봐도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물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한때 소방관들이 외부로 대피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물류센터의 화재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됐는데요. 방재 정책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3: 중동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했고요. 미국의 응징에 이란도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쟁의 포화가 커졌습니다. 이란은 원전 건설 현장까지 공습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면전이 가까워졌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불길이 거세지면서 주불 진화에 실패한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주변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폐지 자체가 시장에 또다시 충격을 준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이 인상되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기탁금액을 예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결국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다시 커진 가운데 주변국들의 외교적인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 붕괴 위험으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한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0: 밤 11시쯤에 주불이 잡힐 걸로 예상했지만 날이 저물면서 불길이 되살아나 이틀 연속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 밤하늘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건물 안쪽에선 다시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잡히는가 싶던 불길이 날이 저물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40시간인 지난 밤 11시쯤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불찾기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건물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 벽을 뚫어서
4: 백승주 뚫어서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3: 네,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안을 냉각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2: 건물 붕괴 위험도 커졌습니다. 물류센터 남측을 중심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5: 며칠째 지금 이렇게
4: 박성자 인천 서부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입니다.
5: 불이 꺼져서 저희 그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 진압에 시간이 걸리면서 소방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 전병길 인천 서부 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장입니다.
6: 화재가 진압돼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건물 내부 온도는 200에서 300도를 오르내려 접근은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붕괴 위험과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0: 불이 난 6층 곳곳에는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하쳐 소방대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담은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불 진화를 예상했던 시각을 1시간 앞둔 시점에도 6층 전체에서 높은 열기가 감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의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100도 안팎의 높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8: 이 열을 버티지 못하고
4: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8: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7: 일반 영상과 비교해 보면 불길이 있는 곳은 물을 뿌린 뒤에도 열기가 감지됩니다.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은 6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특수 장비를 동원해 외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9: 외부에서
4: 전재인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9: 특수 장비를 통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은 저희 직원들이 연소각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7: 이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철근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열이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쿠팡 관계자와 협력해 건물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이런 물류센터 화재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 사고는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0: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의

0: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박수종 경기 이천 소방서 재난 예방 과장입니다.
2: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뭐 그 낙하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의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3: 3단 넷 구조의 대형 창고로
1: 전재인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3: 노면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0: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4: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1: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4: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0: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5: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같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네, 이번엔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연휴 동안 경북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8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500명이 임시 대피했는데요.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호우 피해 집계 전해주시죠.
7: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상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진 강하류에선 긴급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67가구, 500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했고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은 낙석 제거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3거리 구간은 오전부터는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6: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선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8: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0: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안 가득 밀려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1: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2: 우리까지 살 때는 그러니까 막 내가 일나자마자 반장과 대문자가 나왔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도 안 돼.
0: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하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2: 지난해 우리가 산불
1: 다음에
2: 벗어나기도 아직 채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0: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 네, 제언절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기도 했고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4: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1: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5: 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4: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큐레 큐레.

0: 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3: 라디오 청취율 조사.
2: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3: 02.
2: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3: YTN 라디오.
2: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3: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2: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굿모닝 아니 미라클 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미라클 모닝 도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루 두세 시간 일찍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습관인데요. 한두 가지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단 수면의 질이 좋아야 하고요. 건강관리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축구도 그렇겠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전 이제 45분 끝났고요. 전후반 연장 4분도 진행 중인데 아마 승부차기 갈 것 같습니다. 결국 골망을 흔드는 한 골의 차이가 승리를 만들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잠시 후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과 외신 뉴스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르냐 내리냐 결과만 보지만 쉬워 보여도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미들의 작전타임에서 오진석 에디터와 함께 가장 먼저 분석해드립니다. 자, 잠시 후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강현구 뉴스 셰프가 뉴스 첫끼 시간에 맛깔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결과들 그 연결고리 사이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께 힘이 솟는 기운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0: 자, 출근길 뭐 여러 가지 한상 차려서 먹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태프들에게도 나눠줬는데요. 머핀 반 조각, 계란 하나, 커피 한 끼였습니다. 든든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든든한 오늘의 시사 한 그릇 뉴스 첫 끼 강연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보이 강연구입니다.
0: 미라클보이요. 멋있네요. 자, 오늘은 좀 중저음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뭔가요?
1: 인천 서해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0: 네. Good morning. 자,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네요. 자, 근데 이 물류센터 화재 소식 처음에는 그냥 잡히겠지 싶었거든요. 어떻습니까?
1: 인천 서해고 성남동에 위치한 인천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제부터 어제까지 진화 작업 벌어졌는데 인천 서해구에 인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주변 주민들 대피령도 내려졌고 인근 학교나 유치원엔 아이들 잠시 오늘은 오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진압이 어려웠나 봐요.
1: 맞습니다. 어젯밤 11시면은 주불이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다시 불길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류센터 내부가 또 미로처럼 얽혀있기도 하고 물품들이 3단 선반으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가연성 물질이 적재가 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0: 네, 불에 잘 타는 것들 특히나 더 잘 타게끔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인데요. 원인은 뭔가요?
1: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년 전에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서 이번 화재 사건까지 쿠팡의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0: 5년 전에도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꺼놓고 뒤늦게 작동하는 바람에 화재가 컸고요.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건 정말 비판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있나요?
1: 다행히 천만다행히도 이번 화재로 있는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 네.
1: 물류센터 직원들 다 화재 초기에 스스로 대피했고요. 다만 소방당국은 미확인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화재 진압 후에 내부 인명수색을 재차 진행할 예정인데 불이 잡히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 뭐 해외 외신으로도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레버리지. 자,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인데 정부가 강화했잖아요. 그 내용, 제목은 뭔가요?
1: 김용범, 레버리지 상장 폐지 어렵다.
0: 이거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꽤 높았고요. 또 상장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김용목 정책실장이 KBS 방송에 나와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0: 10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와 있는데 폐지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폐지했을 때 악영향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 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 원을 올려서 진입장벽을 올리기도 했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량을 조절하는 등 ETF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상당 부분 이러한 조치들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0: 네, 금감원장도 드러누워 반대했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공세를 가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라 이 말인데 자, 도입한 이 정책 자체가 실패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이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줄이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 지적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0: 네, 환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있었고 활성화에 대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은 줄이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시장이 그대로 굴러가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 최태원, 내년 반도체 수요 증가할 것.
0: 이분은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영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반도체 호황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긍정적 전망 같아요.
1: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내년에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0: 고급 정보예요. 엄청난 로비와 압력이 뭐냐면 우리 쪽으로 좀 HBM4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그래서 생산시설 기반 확대인 이른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기에 힘이 좀 실리나요?
1: 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빠른 속도로 생산 속도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호남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미국에도 생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0: 예, 지금 사실 반도체 호황 이후에 좀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될 거냐라는 불신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불식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 우려를 반박한 겁니다. 시장의 네. 정상화의 관점에서 각종 우려들을 반박한 건데 반도체 칩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지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0: 예,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수는 여러 가지고요. 중동에서는 미군 피해자도 나올 만큼 국제정세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잘 가는지 여러분도 조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가장 일찍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다음 소식 또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네요. 다음 소식은요?
1: 김건희부터 최태원, 오세훈까지 법원 슈퍼위크.
0: 법원 슈퍼위크. 와, 대단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 소식들이 예고돼 있네요.
1: 맞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김건희 씨의 주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나올 예정입니다.
0: 김건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문제제기이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다가오는 금요일 24일에 나옵니다.
0: 예, 앞선 판결들을 보면 통일교 관련 유죄, 도이치모터스는 일부 유죄, 명태균은 무죄로 판결됐지만 지금 또 다른 재판에서는 명태균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또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잖아요, 최근에.
1: 맞습니다.
0: 이 김건희 씨 재판에 영향 미치겠네요.
1: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서 이 결과가 이번 김건희 씨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로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또 개인에게 참 어두운 뉴스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기의 분할. 재산 분할, 세기의 이혼 재판 이렇게 됐었던 거죠?
1: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론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 대상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파기 환송을 한 건데 이 세기의 이혼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혼외자 논란으로 9년간의 재판이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요. 자, 날씨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1: 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
0: 네. 아니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커요.
1: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경북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서 올해 새로 도입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0: 예, 저도 주차장 내려갈 때까지 비가 안 왔는데요. 이제 집에서 회사로 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극한호우 이런 문자 받으시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시간당 89mm 이 정도면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에도 정말 편식하지 않고 빠뜨릴 것 없이 맛있게 먹는 아침 첫 뉴스 첫 끼였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미라클 모닝 변함없이 만들어 가고 계시나요?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비가 와서 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해는 잘 보이실 겁니다. 와이텐 경제 라디오 연거 아시죠? 아니,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수백 명씩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경제 라디오, 와이텐 경제 라디오입니다. 경제 라디오에서는 생생 경제, 굿모닝 굿라이프 그리고 해 봅시다까지 라이브와 콘텐츠들 경제 관련해서 요새 중요하잖아요. 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누르시고요. 인증샷 찍어서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전국민 참여 응원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이 필요하신 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내 이름이 라디오에서 불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시작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아이들, 선생님, 부모님, 회장님, 사장님 다 깨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깨워달라도 좋습니다. 미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역시나 추첨을 통해서 출근길 생명수 커피

0: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어떤 세상의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분께 여쭤볼 텐데, 뭐 다양한 능력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아침 첫 뉴스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분은 AI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수염이 매력적인 남자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기적이 별건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도 라이브 중인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월드컵 우승컵 누가 들었습니까?
1: 아, 이게 지금 연장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예. 근데 문제는 핵심은요. 아, 커뮤니티 반응들이 장난이 네. 아닙니다.
0: 뭐라고 합니까?
1: 아, 결승전 맞냐? 네. 댓글 대노잼이네. 네. 아, 월승전 월드컵 결승 아니면 30분 보고 꺼질 경기력이다. 예. 그냥 아무나 골 넣고 끝내라 이렇게 나올 아. 정도로 3, 4위 전에 이 치열했던 그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뭐 졸전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경기 흐름 자체를 보고 아마 팬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스페인은 이번에 엄청났어요. 무실점에 가까운 수비력과 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역대급 졸전인가요?
1: 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90분 내내 유효 슈팅은커녕 슈팅 자체를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0: 아, 그 반응 나올 법하네요.
1: 예, 게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10명이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 연장전 지금 전반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최종적으로 월드컵 우승컵 연장전에서 좀 주인이 가려진 상황이 있었나요?
1: 주인이 가려진 상황 같은 같다 그 월드컵
0: 그렇죠.
1: 경기전.
0: 결국 승부차기로 가서 결정날 것 같아요.
1: 예예. 예. 승부차기로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메시 대 음바페 특정한 경쟁이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은바페가 득점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호 골을 채웠는데요. 이렇게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거는 네. 1970년 멕시코 대회 게르트 밀러 이후 56년 만이라고 합니다.
0: 밀러 언제적 밀러입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2회 연속 득점왕 골든부트를 거머쥘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이제 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0: 예, 자, 프랑스는 영국한테 졌잖아요. 3, 4위전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타이틀은 다 얻어간다 이런 느낌 입니다. 자, 경기장 밖에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1: 예, 트럼프가 정치에 이어서 스포츠에서도 주인공병이 도졌다 엄청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원래 월드컵은 맞대결하는 두 나라 국가만 연주하잖아요. 네. 이번 결승에는 오르지도 않은 미국 국가가 이렇게 연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전광판에 예. 대형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예. 관중석에서 엄청난 야유와 휘파람 조롱 섞인 함성이 터져나온 모습이 아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0: 이런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많잖아요. 예. 본인 알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다른 경기 슈퍼볼에서도 이런 경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네. 계속 이제 스포츠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 정도 되면 조롱과 야유를 즐기는 대통령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트럼프가 예. 또 이렇게 딱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프타임도 화제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하프타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나왔는데요. 원래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25분 가까이 했어요. 네. 방탄소년단 BTS죠.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보이까지 총 출동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0: 미국 슈퍼볼 보는 느낌도 들고 이거 나중에 다음 월드컵 때도 그 나라가 좀 써먹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축구의 분위기랑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월드컵 트로피 원래 대통령이 수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주인공 강탈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직접 트로피 수여식에 나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요. 결승에 오르지도 않은 나라 대통령이 우승 트로피까지 만지는 건 축구팬 입장에서는 선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앞서서 미국 공격수 발로건 퇴장 징계를 대통령이 전화 한 통으로 뒤집었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심판, 감독, 주인공 다 해먹겠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0: 원맨 쇼네요. 자, BTS도 뭐 하프타임 공연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BTS 팬인가요?
1: 마크롱 대통령이 그 그 영부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 생드니에서 열린 아리랑 앨범 유럽 투어 여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예. 무려 9만 2천 명이 몰렸다고 와.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직접 아미밤 BTS 예. 응원봉을 손에 쥐고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주인공병에 도진 트럼프 다른 면에 또 마찬가지인데 부정선거 카드를 또 꺼냈어요.
1: 아, 이번에는 트럼프가 주인공

0: 홍콩병이 아니라
1: 네.
0: K-드라마 출생의 비밀.
1: 사실 네 아버지는 이거잖아요.
0: 예.
1: 아침 드라마.
0: 그러한 단골 클리셰를 써먹는 겁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들고 일만 생기면
1: 네.
0: 부정선거다 이거를 재탕삼탕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본인이
0: 이게
1: 현직 대통령인데. 예.
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련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1: 그렇군요.
0: 나옵니다. 맥락부터 짚어드리면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전망이 어둡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강성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카드로 부정선거론 재방송을 튼 건데 진짜 노림수가 또 나옵니다.
1: 뭡니까?
0: 연설 말미에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통과되면요. 미국 민주당이 유리한 우편 투표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1: 예.
0: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나한테 유리한 선거 룰 만들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1: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정당별 투표, 유권자별로 투표 성향이나 방식이 다른데 훨씬 더 공화당 즉 트럼프의 소속 정당 쪽에 유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아니 근데
0: 맞습니다.
1: 부정선거 주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된 게 있나요?
0: 이번에 드러난 거는 한 다섯 가지로 보이는데요.
1: 네.
0: 전자투표기 해킹설, 뭐 중국의 유권자 정보 탈취,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뭐 미시간 허위 유권자 등록설 등 있는데 모두 다 미국 언론 팩트체크 결과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음모론은 허위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도 심상치 않아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모두 확인을 했네요.
0: 예,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군 2명 전사 1명 실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요르단 내 기지에서 미군과 파트너 병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드론 공격을 방어하다가
1: 네.
0: 벌어진 일인데요. 휴전이 시작된 올해 4월 이후에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이 탄도미사일은 또 미국의 방어망을 뚫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더 관심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싸웠다 멈췄다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하나요?
0: 이게 근본 원인이 안 풀렸다라는 얘기가
1: 근본 원인,
0: 나옵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누가 관리하느냐, 누구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1: 네.
0: 이란은 우리 앞바다니까 통행료도 걷고 항로도 우리가 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1: 예.
0: 미국은 국제수로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갈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자기네가 정한 항로를 벗어난 선박을 공격하고요. 미국은 그러면 MOU 위반이다 보복 공습에 나서고 이란은 그걸 또 미국이 먼저 공격했다 하고 공격하고 있는 달걀이 먼저냐,
1: 예.
0: 닭이 먼저냐 이런 상황입니다.
1: 우리 집 앞마당이야. 내가 통제하고 통행료 받을 거야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받을 거야. 이러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가 얽혀서 조금 해법을 찾아내고 불가역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우리 국민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 막히면 우리 경제도 힘들어지니까요. 지금 해협 상황도 사실상 거의 통행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전면전 우려는 없나요?
0: 전면전 우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으로는 이란을 향해서 쓰레기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1: 예.
0: 반면에 금방 이제 또 전쟁을 끝낼 거다. 그러니까
1: 네.
0: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어제 오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1: 예.
0: 상황이지만 물밑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1: 이게
0: 얘기 나옵니다.
1: 미국이 역대적으로 보면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서 전쟁이 길어지거나 혹은 소요되는 인명피해나 비용이 많아지면 자국 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불리해지거든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먼은요. 미국인들의 세금과 목숨을 담보로 끝없는 전쟁의 늪에 빠뜨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1: 네.
0: 대전 초기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성인의 60%가 대이란 공격 결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핵심은 법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골치가 아픈데요.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이 선전포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 혹은 예산 축소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이게 의회 없이 전쟁을 수행하면 또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넘어섰고요. 자, 9869님, 아들 현서 좀 깨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고승혁 소장께서 깨워주시죠.
0: 현서야 일어나서 우리 뉴스 같이 보자. 현서 화이팅.
1: 예. 자, 학교 가야지. 현서야,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자, 그리고 AI 뉴스랩 전망지수 늘 알려주시거든요. 뉴스 1만 건을 분석해서 좋으냐, 나쁘냐, 긍부정을 좀 선택해 주십니다.
0: 예.
1: 어떻습니까?
0: 안보 전망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해보면요. 전쟁 중에는 무서운데 무기가 많이 팔린다입니다. 외신
1: 네.
0: 1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 안보와 관련된 기사가 2397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59%가 부정적이어서 5점 만점에 2.2점 정도 줬습니다. 예. 악재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계속 나와요. 게다가 일본이 비핵화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악재로 꼽혔습니다.
1: 경제 쪽은 어떻습니까?
0: 경제 쪽도요, 요약해 보면 중국이 쫓아오는데 반도체는 아직 한국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외신 1만 건을 분석해 보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가 3,220개 중 23%가 부정적, 72%가 중립적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줬는데요. 예. 악재는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했고요. 또 중국 AI 스타트업 키미 K3 모델이 예상 밖의 고성능을 보이면서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호재도 있는데요. 대만 TSMC가 크게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서비스단, 이렇게 AI 서비스단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실 반도체 많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네, 지금까지 외신뉴스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장전 중에 스페인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아, 역시 알 수 없는 드라마네요.
0: 예.
1: 네, 지금까지 고승혁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0199님도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청취율 꼭 달성하십시오. 화이팅 해주셨고요. 6858님은 아니 결승전이 이렇게 졸전이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지금 스페인이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없이 흐르는 것, 단 한 골, 사실은 무수한 변수가 연결되어 있죠. 실력, 그 나라의 축구 관리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경제도 그렇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배경 복잡한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도 오진석 마켓 에디터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네, 굿모닝입니다. 미라클 본입니다. 자, 우리는 제연절 연휴로 조금 쉬었고, 일본도 오늘 바다의 날이라 쉬어요. 근데, 예. 뉴욕 증시를 봤더니, 아니, 뭐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왜 계속 이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2: 일단 TSMC의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목요일, 금요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TSMC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 공포 때문에 시장을 내리는 요인이 좀 됐는데 가이던스를 올렸거든요.
1: 네.
2: 매출 성장 전망치도 한 40% 초반까지 크게 올렸는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진짜 그만큼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돈을 써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비용 우려에 주목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요. 그 전날에도 사실 ASML 실적 이후에 전망치 상향했는데도 똑같이 부정 반응을 했거든요.
1: 예.
2: 여기다가 이제 금요일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문샷 AI라는 이 중국의 스타트업이 AI를 새로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성적이 좋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 이란 전쟁이 다시 재격화된다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고 기술주 나스닥이 상당히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중국은 이렇게 개방형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초고 성능의 AI를 제공하겠다인데 의구심도 좀 있고 이게 네. 실제 그만큼일까? 평가용으로 만든 거 아닐까? 얘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그렇다고 주춤할까? 막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진석 에디터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읽고 계십니까?
2: 일단은 지난 미국의 이제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공포감 조성한 게 문샷 때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는 이 키미3가 단기적인 영향만 좀 줄 걸로 보이고 AI 산업 자체로 보면 이제 트렌드가 작업당 비용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제시한 것 같다라고
1: 예.
2: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픈소스,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이렇게 챗 GPT라든지 클로드의 선두 모델을 막 제치는 코딩 성능을 내는데 비용은 거의 60-70%밖에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요.
1: 예.
2: 1992년생의 35세 창업자가 60억 가지고 만든 모델 가성비가 상당히 두렵다. 우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1년에 지금 빅테크가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AI들, 작년에는 딥시크, 올해는 이렇게 키미3가 나와주면서 케이펙스 지출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가 되고 있고, 이게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성에 대한 정당성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좀 왔다 갔다가 있는데 과장됐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1: 예.
2: 연산 능력은 좋지만 결국에는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한 비싼 구조다라는 평가도 좀 있고요.
1: 예.
2: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넣어봤더니 자신이 클로드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바로 이 키미3에서 나왔다면서 카피 의혹도 주말 사이에 나왔거든요.
1: 예.
2: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충분히 좀 소화를 어찌됐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1: 예, 이게 증류라고 해서요. 다른 AI 엔진 활용해가지고 내 거 인양 내는 건데 그렇게
2: 맞죠.
1: 되면 또 예, 우리 반도체는 계속 수요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코스피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어떨까요? 오늘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2: 아,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켄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니까 하락 마감을 했어요. 주말 동안에.
1: 네.
2: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날에 미국 반도체 폭락을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우리나라 개별 요인이 한 가지 또 있죠.
1: 네.
2: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코스피 코스닥이 6에서 4.5% 정도씩 빠졌는데 금요일이 우리나라에는 장이 없었다 보니까 미국 상황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1: 네.
2: 미국도 크게 흔들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 수급을 좀 따로 보셔야겠습니다.
1: 예.
2: 7월 들어서 16일까지 외국인이 무려 12조 5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는데
1: 네.
2: 일단 여기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압박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흐름이 앞으로도 나올지 혹은 기관이 혹은 개인이 그걸 받아줄지 이 흐름을 좀 보시고요. 장 초반에는 바닥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뭐 늘 분석해 주시면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는 올랐어라고 했을 때도 진짜
2: 예.
1: 그림도 적중해 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은 어쨌든 투자보다는 모아지는 심리로 바뀌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레버리지 ETF 얘기하면서 이거 폐지는 어렵다. 10조 원 풀렸는데 어떻게 폐지하냐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 문턱 높인 거 빨리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효과 있을까요?
2: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유동성 억제에는 확실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것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 네.
2: 단기적인 과열 해소에 확실히 도움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1: 아.
2: 보완책을 보면 예탁금 상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으로 묶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에서 20주로 늘렸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주식 대용을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3천만 원을 묶어놔야 되니까
1: 예.
2: 투기적인 이 물량의 진입을 문턱을 좀 높여버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건데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10조 원 정도의 매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널뛰기 장세는 당장 잡힐 수는 없겠다.
1: 예.
2: 다만 이런 실적 장세에서 반등을 도모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목표하는 것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급한 불씨는 끌 수 있겠지만 그 타오르는 기본 불은 화재의 근원은 지금 안 꺼질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뭐랄까요 주식시장을 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2: 그렇죠.
1: 주시겠습니까?
2: 일단 이렇게 금리라든지 매크로 영향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대피소를 가는 게 좋겠죠.
1: 대피소.
2: 네. 대형 금융주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하느니 금리를 2.75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자 개선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금융 섹터에 생겼고
1: 예.
2: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배당도 좀 많이 주는 그런 밸류업 수혜 금융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1: 예.
2: 있습니다. 이런 지수 급락기라든지 방어적인 선택지가 필요할 때는 이런 매수 기회 한번 보시고요. 미국 투자자분들도 소비재라든지 배당주 그리고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는 실적 장세가 들어갑니다.
1: 예.
2: 그래서 어닝 플레이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대피소 말도 맞고요. 비 올 땐 우산 장수 또 햇볕 쨍쨍할 땐 소금 장수 왔다 갔다 하셔야죠.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알파벳과 중동. 알파벳이 지금 22일 날 그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요. 이 두
2: 예.
1: 가지를 봐야 코스피가 향후 더 아래로 꺼지는지 그래도 올라갈지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시장의 운명 전부 목요일에 다 싸그리 몰려 있습니다. 23일 목요일 새벽에 알파벳 구글하고 테슬라 실적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넘어가면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나오게 되는데 예. 깜짝 실적 정도로는 지금 시장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얼마나 케이펙스를 늘리는지 그리고 네. 그 매출이 얼마나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을 웃도는지는 SK하이닉스 분명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반도체를 가지고 공장을 짓고 확장하는

0: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네, 연장 후반 3분 23초 지나고 있는데 스페인이 아직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아들 현서 일어났니? 스페인이 이길 것 같아. 자, 이제 축구는 그만 보고 학교 가야지. 네. 0199님도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해 주시면서 아까 청취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특히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목요일 실적 발표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먼저 듣고 나가시면 하루를 잘 살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굿모닝, 여러분의 미라클 모닝을 응원해드립니다. 해봅시다. 내일도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김우성이었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밀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0: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북부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20에서 최대 80mm, 경북 중북부에 20에서 60, 남부에는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8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역은 낮 기온이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홍은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차로 따라서 길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에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와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차량도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물류센터 5층에서 연소 확대 조짐을 감시하던 소방대원은 더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다친 사람은 소방공무원 2명으로 한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릭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에 분진과 낙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분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성남동과 신현원 창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진은 화재가 왕성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0: 사흘 연휴에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82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하는 등 827건의 비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선 367가구 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은 아직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선 정전도 8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한때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제헌절 사흘 연휴 내내 쏟아진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과정에서 미군 추가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의 공격 드론의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장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장병 한 명은 부상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또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장병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색 끝에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현지 공관에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 17개 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민간시설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이후 중동 대부분 국가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고, 항공편 취소나 연공 폐쇄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북 문경시 선유동 계곡에서 60대 남성 A씨가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오후 4시쯤 하류 300m 지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곡에 발을 담그다가 사고가 났다는 산악 회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5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은 7시 6분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0: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제헌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푹 쉬면서 선물 같은 휴식을 취했는데, 연휴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분들, 부디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빨리 화재가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바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결해 매일매일 이슈를 바꿔가며 치열해지는 전당대회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부는 정치 닥터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정치 명의들과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 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명당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도 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이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와

0: 있다. 네, 뉴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리베로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기자님, 네. 연휴 끝나 월요일인데 네. 또 우리 뉴스 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월요일까지 나오신 거예요?
1: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네. 부름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0: 중요한 미션도 띄고 오셨다고.
1: 그렇습니다.
0: 뭐예요?
1: 대놓고 영업 좀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드디어 오늘이요. 청취율 네.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끊지 마시고요. 바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지금 샵 0945로요. 응원 문자만 보내주셔도 커피 쿠폰 쏟아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미산 김선식 선생 무형문화재예요. 저한테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 네. 고품격 컵 세트까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맛집 줄 서기보다 치열해요.
1: 정말요?
0: 이 컵 안 주면 밥 안 먹겠다. 어머니 생신인데 효도 한번 하게 해달라.
1: 네.
0: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간절한 사연일수록 당첨 확률이 200%니 여러분들의 집요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제 제가 네. 제 친구거든요. 네. 어제 오랜만에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고. 자기가 하여튼 청취를 그 많이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대요. 잘. 그러니까 많이 많이 샵 공구사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0: 뭐예요?
1: 북중님의 월드컵 혹시 보셨을까요?
0: 봤어요, 여기.
1: 그거 보셨어요?
0: 대기실에서. 네.
1: 새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장전까지 간 끝에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우승했다고 합니다.
0: 메시 라스트 댄스가 네. 여기서 끝났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사흘째 불길 안 잡혔다입니다.
0: 네, 이게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는데 네. 진화가 쉽지 않네요.
1: 불길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0: 보세요?
1: 사흘째 지금 진화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이 전국의 소방인력 장비 총 동원했다.
0: 그래요?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비 200대 넘게 들어왔고요. 경찰도 한 700명 넘게 함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도 완전히 불을 끄지 못한 상황인데요.
0: 네.
1: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건물 외벽을 좀 허물면서 연기를 빼고 또 물이 들어갈 길을 만드는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0: 네.
1: 또 불이 오래 이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청은 일단 주변 상가 사무실에 좀 대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곳 자체가 엄청 큰 물류센터거든요. 얼마나 크냐면 그 지금 축구장 42개를 붙여놓은 규모다 이렇게
0: 그래요?
1: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류센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0: 네.
1: 여기에는 지금 2천 명 넘는 직원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주야간 교대 시점에 지금 불이 난 거다 보니까 인명피해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사흘째인데 네. 왜 이렇게 불 끄기가 어려워요?
1: 일단 물류센터 구조 자체가 진화 작업에 좀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지금 불이 난 곳이 6층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여기에는 생활용품이 좀 선반마다 빽빽하게 쌓여 있고요. 종이 상자, 비닐, 또 플라스틱
0: 그러네.
1: 많다 보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요. 또 열이랑 연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겉불만 꺼졌다고 끝이 아닌데요.
0: 네. 그러니까
1: 물건 더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비유를 해드리면 장작더미 있잖아요.
0: 네.
1: 거기 이제 겉보기에는 좀 꺼진 것 같아도 그 속 안에 불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좀 문제라고 합니다. 선반 사이가 워낙 좁고 물건이 높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진화 작업에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다행히 일단 스프링클러는 실제로 작동한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이 너무 높게 쌓여 있다 보니까 물이 아래까지 닿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1: 네.
0: 이게 참 안에 물건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1: 네.
0: 화재 위험도 이제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
1: 그렇죠.
0: 빠른 배송 경제 때문에
1: 네.
0: 이거 참 창고는 점점 커지고
1: 네.
0: 큰일이네요.
1: 맞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 쿠팡 로켓 배송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문제는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 물류 창고가요. 약 6천 개 정도라고 하고 여기에 축구장만 한

0: 휴대용 물류센터도 7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 함께 늘고 있고 또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안에 쌓인 물건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이 상자,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불이 잘 붙는 물건도 많고 아무래도 빽빽하다 보니까요. 불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1: 근데 좀 이해가
0: 있습니다.
1: 안 가는 게
0: 네.
1: 이런 거뭐 영업
0: 네.
1: 개시하려면 소방 안전 점검 다 통과해야 되고
0: 그쵸.
1: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다 점검할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 나갈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진화가 안 된다라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0: 네.
1: 잠시 후 3부에서 백승주 교수님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0: 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공전하는 국회입니다.
1: 네, 국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놓고
0: 네.
1: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지금 예고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요. 특검에 한달내더 기간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지금 맞붙고 있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최상병 순직 사건까지 아직 수사해야 될 내용 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간 30일 더 주자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특검은 윤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한 혐의로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 수사 선상에 올려놨고요. 김건희 씨 관련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한 수사 이루어졌는데 또 기간 늘리는 건 야당을 겨냥하니 정치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특검에 출석하실 계획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내가 왜 가냐 필요한 입장 이미 서면으로 다 냈다 이렇게 출석 의사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오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요 필리버스터로 맞붙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1: 네,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일단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고요.
1: 네.
0: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일단 검찰개혁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보안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당 내에서도 아무래도 민생사건 수사 또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잖아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지도부가 그동안 약속했던 이 검찰개혁 기조 바꾸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는 마지막 견제장치가 보안수사권이다. 이렇게
1: 네.
0: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 밀어붙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또다시 여야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국회 밖에서
0: 네.
1: 공개 토론 여론전도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내일 오후 4시 저희 시사저널 TV에서요.
1: 네.
0: 생방송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없애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한 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전해지는데 한 의원이 앞서서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한테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여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토론 시작 전까지 오면 된다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제가 비하인드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1: 네.
0: 한동훈 의원 원래 유시민 작가랑 1대1 토론을 원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유 작가가 좀 거절을 하면서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 네. 그렇다고 진중경 교수랑 하나? 진중권 교수가 여기 전문가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네.
1: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한동훈 후보가 맞는 선택이냐?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3인 3색 당권 레이스입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0: 네.
1: 예전처럼 현역 의원들을 대거 모아 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잘안 보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의원 많이 모았냐보다 누가 당심 잡느냐 이게 좀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 숫자보다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현역 의원 대거 모아서 캠프에 넣는 것보다는 필요한 역할을 맡는 측근 중심의 소규모 캠프가 대세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면면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좋아요.
0: 김민석 후보 곁에는 이제 김태

0: 황교안 의원 그리고 이용우 의원이 있고요. 네. 김태선 의원은 일정을 좀 챙기고 이용우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맡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모경 최민희 의원이 핵심 측근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 곁에는 민병덕 의원의 전략을 그리고 허종식 의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치인들의 부담을 네. 줄여줘야 한다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기탁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는데
1: 네. 민주당 돈 많은데 왜 기탁금 왜 받지?
0: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한 건데 먼저 기탁금이 뭐냐면요 네. 선거에 출마할 때 당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굉장히 비싸요.
1: 비싸요?
0: 네, 얼마냐면 네. 예, 이번 전당대회 기준으로 보시면 당대표 후보는 1억 그리고 네.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으로 기탁금을 정했는데요. 네. 예, 청년 후보는 절반을 깎아주더라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 재정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예전 수준으로 좀 돌리는 거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 자금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외 인사들 그리고 특히 청년 정치인들은 돈 때문에 출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함께 전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 김보민 전 강진군 의원 있잖아요. 이 의원의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계정을 좀 직접 팔로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청년 정치인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우리가 특정 후보 돕자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 참여 넓히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당무 개입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런데 민주당 웃긴 게 네. 자신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출마할 때는 선거 구용제 해가지고 네. 국고 보조금 받고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 보전금도 받고 네. 그러면서 당내 선거에 당비를 치르면 되지 뭘 또 받아요. 네. 참.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산불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입니다. 네.
1: 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또 한 번 큰 피해를 보셨다고요?
0: 네 경북에서만요 4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1: 왜요?
0: 있는데
1: 폭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문제는요 아직 비가 끝나지 않은 거라고 아이고, 합니다.
1: 그렇죠.
0: 지금도 이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마 쏟아질 위험이 있는 만큼 이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큰일이네요. 참. 네.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고 하던데 네. 하여튼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경 기자님도 눈다랗게 빨리 나시기 바래요.
0: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문자로 2558님. 매일 출근길 뉴스명당 잘 듣고 있습니다. 비오는 월요일 다들 파이팅입니다. 이외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4554님, 833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전당대회, 연휴 사이 불거졌던 후보 자격 논란에 기타금 논쟁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와 계시죠, 후보님?
9: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8: 네, 아이고, 스튜디오에서 예. 뵀으면 좋았을 걸요.
9: 네, 죄송합니다. 못 네, 나가서. 예. 네.
8: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전당대회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9: 네.
8: 당무위에서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네. 응당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9: 응당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8: 네.
9: 그분에 있어서는 그 당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네. 최고위원회 의결 그리고 최고위원회 이걸 거쳐서 그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4년 전 구속돼서 이 금융거래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8: 네.
9: 그리고 당비 같은 경우 제가 자동이체 되었던 게 해지돼가지고 전혀 뭐 그런 상황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15일 날 이 공고를 하고 16일, 17일 날 바로 이어서 이틀 동안 이 후보 등록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전준위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예.
8: 네. 신청계가 네. 당초에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좀 섭섭지 네. 않으세요?
9: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들 고려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가 제가 이 승대삼으로 구성돼가지고 네. 친청계라로 불리는 분들이 사사건건 이렇게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지금 사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의결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
8: 그래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심에서 예. 뭐 유죄를 지금 계속 받으신 거잖아요.
9: 네.
8: 그 점은 좀 후보 자격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하여튼 좀 계속 나오고 이제, 있는 건 현실이죠.
9: 예. 예. 예. 지금 제가 우리 전 장성철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런 지적 때문에 두 달 전에 네. 지방선거에서 제가 대기종군 했고
8: 네.
9: 출마 기회를 그렇죠. 갖지 않았습니다.
8: 네.
9: 이번엔 당내 선거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8: 네.
9: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고
8: 네.
9: 그리고 지금 제 사건을 갖다가 이 정말 총체적으로 조작했던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를 갖다가 그렇게 사적으로 오염시켜버린 이진숙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8: 네.
9: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재판이 안 났으니까 나가지 말라. 이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8: 네.
9: 그래서 뭐 또 당에서도 이 당원 지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8: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후보님의 뭐 혐의 사건 1, 2심 유죄 네. 판결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9: 네.
8: 이거 대통령께서 좀 편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좀 소통하신 거 아니에요?
9: 아니에요.
8: 편들어 달라고 얘기하셨죠?
9: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 잘 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8: 네.
9: 이게 제 사건에 물론 경찰 공소장에 다 허구고 거짓인 게 드러났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구글 타임이라는 걸로 저의 알리바이가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8: 네.
9: 검찰은 어떨 때는 그거를 증거로 인정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갖다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신 거고 최근에 네. 또 어떤 사건에서 타임라인을 갖다가 이 무죄 증거로 인정해가지고 이 결과를 낸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좀 이슈가 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중 잣대
8: 네.
9: 불공정한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8: 네.
9: 저는
8: 부탁드린 건 아니죠.
9: 아 전혀 아닙니다.
8: 이건 하여튼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9: 좀 빨리 제발 좀 빨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8: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는 안 됐던 게 왜 이번엔 됐냐. 결국 민주당 기득권 세력 내로남불 이렇게 뭐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9: 아니 충분히 저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8: 네.
9: 위원장님은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가 임재영의 케이스로 해서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논의됐던 거고
8: 네.
9: 저나 성일 대표님은 지금 뭐 그래도 20년 넘게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사유, 피치 못할 사유. 뭐 서영길 대표님은 무죄까지 받았고 저는 지금 뭐 4년째 지금 이렇게 검찰 사건에 계류돼가지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안 그래도 네. 민주당의 청년 세대의 불신이 더 많은 거 아니야? 2030 세대들이 지지를
9: 네.
8: 좀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9: 예.
8: 근데 이번에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 무산됐죠.
9: 네.
8: 기타금 4배 올라가지고 일부 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막 울면서
9: 네. 네. 네.
8: 막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도 봤고
9: 네.
8: 청년 세대를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보면 어때요?
9: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 네.
9: 저런 것에서 대단히 우려되고요.
8: 네.
9: 정말 청년 세대들한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청년 최고위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데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으로 그다음에 패배의 결과로 20대 여성까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인해서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

0: 뽑자. 이거는 단순하게 선출직으로 뽑자는 이러한 단순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청년 세대에게 스스로 자기들의 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리더를 뽑아서 그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이 뭐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전처럼 그냥 일단 우선은 뭐 당원 단계가 미비하니까 지명 제도로 가겠다. 아 그다음에 기타 큰 문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네. 4년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500만 원 기타급 한 거를 갖다가 2천만 원을 늘려놓고 그냥 총 저도 이번에 5천만 원 내야 된대요.
1: 네.
0: 이재명 통과한다면 네. 저희 그저께 알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 네. 제가 당사자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저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청년 세대들한테
1: 최고위원 되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네. 뭐 선거 네. 당내 선거를 앞두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네.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해야 된다. 청년 문제가 있으면 평상시에 이걸로 갖다가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왜 꼭 닥쳐서
1: 그렇죠.
0: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선거 때 이러니까 이렇게 네. 잡음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이 선택을 받아서 최고위원에 합류하게 된다면 제가 그런 노력들, 그런 실천들 반드시 꼭 할 생각입니다. 네.
1: 약속하셨어요?
0: 예, 했습니다. 예, 예. 도장 찍겠습니다. 예. 예.
1: 기타금 관련해서요.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뭐 종전대로 기타금 뭐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 일부 뭐 여권 내에서나 지지층에서나 네. 아니면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예.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 SNS상에서의 아. 대통령과의 설전.
0: 아니, 이건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가 없는 사안이고
1: 없어요?
0: 대통령도 당연히 저기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거고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우리 헌법과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에 당내 선거도 저는 이게 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를 갖다가 이게 입후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이 투자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길게 보면 부정부패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관위에서 국가예산의 선거 공영제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당내 선거도 이렇게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크게 권한을 갖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비용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당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종전 수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선거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당비 네.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0: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1: 그러면
0: 예.
1: 좀 재정도 넉넉한데 왜 이런지 네. 모르겠네요. 하여튼.
0: 이번에 아무튼 여러 가지 네. 이 선거 관련해서 전당대회 네. 관련해서 졸속적이고 네. 좀 불합리적인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네.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게 선관위 이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룰이라든가 제도가 좀 안정돼야지 남은 한 달
1: 그렇죠.
0: 동안 후보들이 정말 비전 경쟁을 하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우리 클린 선거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지역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전당대회 자체가 좀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당사자로서 좀 걱정이 큽니다.
1: 네, 후보님 예비 경선 있고 네. 저 본 경선 있잖아요. 최고위원 네. 선출에도 네. 자신 있으세요?
0: 아 예비 경선 저 지금 불안합니다.
1: 그러네요.
0: 아니 제가
1: 지금 14분 그 출마
0: 중앙위원 분들이. 네. 이제 투표를 하신다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네, 예비 경선은.
1: 네,
0: 네. 아, 근데 물론 이제 중앙위원회 상당 부분이 국회의원 이제 의원님들이시고 지역위원장님들이신데
1: 네.
0: 제가 뭐 이렇게 친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분들은 국회의원 분들끼리 친하다.
1: 아.
0: 막상 손은 1인 2표제인데 국회의원한테 간다. 그랬더니 김용 조심해라. 너 저기 원해. 네가 저기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대변인 뭐 평당원 대변인 이런 걸 믿지 마라. 그래서 요새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내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른다. 그렇게 협박 좀 하시죠.
1: 아니 제가 예? 아,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네. 그 출마 기자회견에도 썼지만 네. 아, 대통령 대변해 주시고 측근들은 이제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 좋은 분들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아, 저는 이제 우리 당의 민주당 아, 정말 현장을 지키는 아, 평당원들 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평당원의 아, 대변인으로서의 충실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네. 직접 뭐 만나시는 걸 많이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인사하세요?
1: 전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전화를 지금 예비경선 관련해가지고 드리면 제 번호가 이 검찰에 의해서 세 번 번호가 해지됐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번호가 모르세요들 전화 안 받으세요. 모르는 번호들에서 또 문자를 드리면은 문자도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후에 전화가 와요. 아, 김용 맞냐고. 그래서 김용입니다 하고 이제 저 예비경선 한 편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좀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아, 계속 뭐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인터뷰... 어차피 지역 다니면서 또 네. 많이 이렇게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인터뷰 네.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 좀 예, 당원들 만나면 이렇게 네. 딱 눈빛 그다음에 네. 악수하면서 느껴지는 그 악력 이것에 네. 우리 딱 나를 지지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1: 예.
0: 어때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니, 제가 그동안 선거를 네. 정말 많이 치렀는데, 네. 제가 대부분 스텝으로 치렀습니다. 네. 제가 직접 플레이어로 치르는 거는 뭐 거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예, 10여 년 만에 이제 네. 처음인데, 네. 예, 주관적인 이 감정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같아서 손 잡는 손마다 다 힘세고, 눈빛마다 다 저를 다 찍어줄 것 같은 눈빛.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더 객관화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크게 응원해 주시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몸으로.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0: 그 대표 후보랑 예. 이렇게 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하면 조금 득표력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1: 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평당원 대변인이라고 제가 선언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과 그다음에 당원의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정서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님 이런 분들하고 좀 주위의 선거를 돕는 분들이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쪽하고 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겹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0: 네. 만약 이제 최고위원 예. 되시면 네. 같이 일하고 싶은 당대표 누구예요?
1: 아, 뭐 누가 되든지 저는 뭐 개의치 않고
0: 아니, 그런 AI 답변하지 마시고요.
1: AI 답변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이거는 정말 최고위원회가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0: 그럼 정청래 대표 되면 괜찮아요?
1: 아니, 정청래 대표님 돼도 저희 같이 잘해야죠. 그럼 정청래 대표님 된다고 뭐 지금처럼 친명 친청 갈라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저는 정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네. 남은 4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이것은 내부에 갈라치기 안 되고 모든 것은 2년 후에 총선과 4년 후에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우리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원외로서 뛸 생각입니다.
0: 아니,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정청래 네, 예. 전 대표가 지난 네. 1년 당대표 할 때 네. 대통령 예. 국정운영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다. 예.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아서.
1: 아니 그거는 저도 냉정하게 수차례 이 후보 등록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저는 뭐 제가 대놓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지 어디 네. 청와대이냐. 네. 그럼 제가 직격했었고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 근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뭉개고 이제 지금 연임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상 그 과거를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서로 그러한 부분은 당원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전과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삶 현장 속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해야지 뭐 저기 그저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정청래 저기 대표 연임되면은 김인석 총리 되면은 서영길 대표 되면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개별개별이 다들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위원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 근데 후보님 지금 네. 엄청나게 친청계랑 친명계 네. 뭐 지지자들 뭐 당원분들 막 네.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1: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소위 말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0: 정신없을 때 제가 아, 클린 선거 제가 선포했어요. 클린 선거
1: 불안해요.
0: 클린 선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당대표 후보들이 이번에 저기 그 공정선거 캠페인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따로 만나서 진짜 저기 저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그런 네거티브 금지 클린 선거 캠페인을 서로 저기 선언을 해라 손붙잡고 제가 그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선거가 무슨 클린 선거 어떻게 돼요? 막 네거티브하고
0: 당내 선거
1: 검증하고.
0: 아닙니까? 당내 선거는 그래도 네거티브 요소가 많아도 아, 이게 그래도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직 선거나 무슨 뭐 총선 대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끼리 봐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친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를 좀 공격을 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와 김용 잘한다 시원하다 그래 지도부에 보내주자 막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게 더 득표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요.
0: 지금 너무 짓궂습니다. 오늘 저 공정선거 있다가 9시에 클린 캠페인 하는데 오늘 또 합동 연설까지 있어요.
1: 알았어요.
0: 저 이러고 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 후원회장에 이해찬 그 전 국무총리 배우자께서 후원회장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아,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청래 우리 후보님하고 같이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뛰시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님도 최민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우리 대표님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잘 보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코멘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야죠. 그 부분은.
1: 득표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죠?
0: 득표력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치권을 달궜던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저는 뭐 절대 일단 공감이 안 돼요. 그 발언에. 대통령 필패론이라는 대통령님 잘하시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이 당내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지지율 국민들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에다가 이거 해법을 요구해야지 왜 대통령 필패론으로 갑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님 제가 보정 나왔을 때 저는 알릴레오고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많이 존경했었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1: 저도 뭐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0: 제가 뭐 그 속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 정치적
0: 과거에
1: 목적
0: 이제 좀
1: 있지
0: 저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과거부터 개인적인 인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의 그런 인연과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님이 떨어지시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땅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그 중심에 계셨거든요. 함께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창하셨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필패하면 됩니까 이게? 대통령 실용과 성과 위주로 해서 국민들 통합하겠다 그러고 저렇게 불철주야 뛰고 있으면서 지지율 70% 육박까지 했던 대통령인데 그거를 저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저기 드립니다.
1: 결국에는 정청래 전 대표를 이번에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구원 등판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 몰라요?
0: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당대회에서 한쪽 군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갖다가 필패론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언론활동에서 메시지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목요일에도 어디 방송 나온다 그러는 것 같고.
0: 뭐 그거를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1: 않다.
0: 이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코어층 이런 당원들이 저는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좋은 성과 이루기시길 바라고요. 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8: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에는 경북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한 비가

0: 집중이 되겠습니다. 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33도가 예상이 됩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 12km 구간이 밀리는데요. 장수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용인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정체가 심한데 가양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 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백승주 열린 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모시고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시죠?
1: 네, 나와 있습니다.
0: 교수님, 왜 불길이 안 잡혀요?
1: 커서 그렇습니다.
0: 커요?
1: 그 규모 자체가, 네. 네. 그 연면적 자체가 29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0: 네.
1: 21년에 똑같은 쿠팡, 덕평물류센터도 그 12만 7천 대 그렇게 됐으니까 두 배가 넘죠. 그래서
0: 네.
1: 이 그 일반 화재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요. 거기다가 가연물을 잔뜩 쌓아놓은 우리 택배 같은 것들이 천만 단위의 그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런 것들이 쌓아놓은 화재가 되고 구조적으로 또 붕괴 우려도 있고 화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인력이 직접 적소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이런 공간적 제약, 큰 불 때문에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붕괴 위험성은 왜 있어요? 저게 뭐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텐데 화재 났다고 붕괴를 합니까? 건물이?
1: 네, 이게 그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압축력, 철근의 인장력을 조화롭게 딱 두 개가 아주 붙어 있기도 잘 붙어 있고 평상시에 뭐 0도씨에서 40도씨 범위에서 인장 수축량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수명을 가지고 가면서 버티는데 문제는 이렇게 고열에 그 노출이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게 이 내부에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수분이 끓게되면서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면서 콘크리트를 깨뜨립니다.
0: 네.
1: 이른바 이걸 폭렬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폭렬이 박리로 이어지는 건데 말 그대로 폭렬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순식간에 터지듯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구조물이 되니까 기둥이고 바닥이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자체 역할을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0: 그러면은 소방대원들이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폭렬 현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소방대원분들이 안에서 진화작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 그러니까 이제 구조진단 쪽도 이중으로 그 쿠팡 측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그 급히 조성해서 파견이 됐고요. 그리고 소방대 측도 판단을 하는데
0: 네.
1: 이 폭렬의 일단 이 현상은 국소적일 수도 있고

0: 방법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소방대의 그 긴급 탈출 명령은 적당했다고 보는 게, 비록 구조진단에서는 당장 붕괴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국소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은 불길이 벌써 창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위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내뿜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시점이 벌써 2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벌써 그제가 불이 났고 어제부터 하루 동안 이게 최소 500도씨 이상의 고열에 콘크리트가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 네.
0: 우리는 법적으로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1: 네.
0: 아무리 큰 건축물이라도 이렇게 큰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부족하죠. 3시간만 버티면 내화구조, 불에 견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상은 견디는 시험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위험 그 대피가 더 필요했던 거죠.
1: 그렇게 되면 이제 5층 이하로 하부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뭐 막기 위한 것이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0: 네.
1: 밖에서만 이렇게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 밖에서의 진화 그 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벽을 뚫어서 안을 냉각시키는 절차도 거치고요. 그리고 또 그 대공간 내에서 그 5층의 천장이죠. 6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밑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려면 일단은 말씀드린 층간방어 개념이기 때문에 층을 막는 층바닥의 붕괴가 가장 중요한 확산 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위층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붕괴 조짐의 이런 상태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려오면서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1: 네.
0: 그 상황은 현재까지 아주 그 양호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1: 아,
0: 봅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1: 그 6층 생활용품 보관 구역에서 처음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왜 불이 났을까요, 거기서?
0: 아, 일단은 이제 화재 원인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기본적인 그 전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덕평 화재에서도 그 화재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것처럼
1: 네.
0: 뭐 그 나중에 지어지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건물이라서 뭐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엇이 하나가 원인일 거다 불가능한 것들을 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적인 원인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물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해당 지역이 또 가장 그 건물에서는 그 높은 층에 물건을 쌓아두다 보니까 또 고온 단습한 환경에서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또 자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뭐 CCTV도 있고 화재 감지기도 있을 거고요. 또 뭐
0: 네,
1: 스프링쿨러도
0: 그렇습니다.
1: 있을 거고
0: 네.
1: 그렇다면 좀 초기에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러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쿠팡 측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0: 현재로서 저는 이 규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센터나 아니면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배터리 화재 대규모 배터리 화재는 전 세계 방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도 같이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위험을 맞닥뜨리지 않은 거죠.
1: 네.
0: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런 대규모 물류센터는 가능하면
1: 네.
0: 낮고 넓게 짓도록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1: 아, 네.
0: 네, 막을 수 없다면 그 규모를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면 위험 자체의 크기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소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당 소방대원들 수가 적고요. 그리고 뭐 수치로도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 소방대원 그 순직률도 높습니다.
1: 예.
0: 그런 조건들이 아무래도 희생의 그 상황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 쿠팡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뭐 이걸로만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소방대가 탈출을 한다고 했을 때 천장에서 방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요.
1: 네.
0: 불은 무조건 나면은 불기둥이를 세워서 천장으로 열기류가 몰리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때가 됐다는 상황이라는 건 벌써 화재 초기 감지나 스프링클러 소화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일단 초기에 실패하면 더군다나 이런 큰 건물은 스프링클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네, 그런 추가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거죠.
1: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게요. 물류센터 바로 근처에 SK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해야

0: 하고 있는 건데 좀 불티가 날아가서 2차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1: 이번 화재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비 예보도 있고
0: 네.
1: 바람의 방향이 좀 확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요. 마르고 건조한 날에 이 똑같은 화재가 났고 덕평 화재처럼 건물이 더 위험할 정도로 저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었습니다.
0: 네.
1: 여의도 크기 절반 정도의 석유화학 단지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러한 입지와 이러한 규모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0: 아우, 교수님께서 없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1: 네,
0: 들고요.
1: 그렇습니다.
0: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 당국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벌써 사흘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온과 또 붕괴 위험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진화에 임하는 대원분들께 정말 노고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덧붙여 안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쁜 케이스를 대비해야 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화재 확산의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덧붙여서 또 있는 주민들께서는요,
0: 네.
1: 정부에서는 PM10 미세먼지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덜 위험한 건설 없다 이렇게 했지만 당장 타는 냄새가 나고요. 주변 주민들은 대피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0: 네.
1: 무엇보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장애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의료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피를 하셔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일반인 분들께서도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상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짜네요. 오늘이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신 2292님, 7068님, 3912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 정치 닥터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 해주실 네 분 모시겠습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신규 변호사님 어서
3: 네,
0: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현 변호사님.
4: 네.
0: 정청래 대표가 나 후원금 4억 4천만 원 걷었다. 아우 왜 이렇게 자꾸 늦는 거야. 아우 나 주말이라서 후원의 계좌 못 닫았어요. 아유 돌려드릴게요. 자랑하는 거죠?
4: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니야?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원래 이 최고위원 저 대통령 당대표 선거가 아니어도 네. 1억 5천까지 받을
0: 맞습니다.
4: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 있는 해는 또 1억 5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2천만 원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마 2억 한 8천까지는 받았나 봐요.
0: 네. 근데
4: 2천만 원만 더 넣으면 되는데 뭐 4억 4천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이거 나머지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차면은 네. 그 닫습니다. 후원 계좌를. 네. 닫으면 더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거 돌려주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힘들죠. 다 전화해가지고 다 반환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원래로
0: 거죠.
4: 치면은 이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 중지하고 네. 당대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네. 거기로 원래 보내라고 해야 되죠.
0: 그렇죠.
4: 원래는 당대표 나와서 후원 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0: 해야죠.
4: 건데
0: 따로 계좌를 파야죠.
4: 따로 해야 되는 거죠. 후원 계좌 신고도 따로 하고 네. 지금은 또 전당대회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국회의원 후원금은 지금은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당대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글로 보내십시오라고 했어야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0: 김용우 의원님 네. 이게 선거 있을 원래 의원들은 1억 5천 받고 선거 있으면 1억 5천 지방선거 있으니까 더 받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가면 1억 5천 더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4억 5천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일단 후원금 그러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0: 잘 안 거쳤어요?
1: 제가 전당대회 나갔다가 그 기타김 있잖아요. 네. 그때 몇 천만 원 내더라고요. 네. 2016년도인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 대출 받고 근데 그게 네. 의원 끝날 때까지 갚기가 힘들었어요.
0: 왜요? 안 들어요?
1: 아니 돈이 있어야 뭐 갚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익빈 아니 부익부 비익빈이에요. 빈익빈이에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네. 뭐 부럽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뭐 우리 그때도 뭐 정몽준 의원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응? 네. 같은 분들도
0: 일반
1: 있었고.
0: 의원분들은 이렇게 1억 5천
1: 쉽지 않아요.
0: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1: 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0: 아 의정활동 또 열심히 하셨어야죠.
1: 아니 근데 그게 그 상임위하고도 좀 관련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위원 할 때도 네. 주로 국방위나 외통위는 이제 원래 또 잘 안 거치는 상임위기도 해요.
0: 방산 업체들에서만 이렇게 돈
1: 그거를 제가 그 소위 그 쪼개기 비슷한 게 한때는 들어왔더라고요.
0: 네.
1: 그거 다 돌려주느라고
0: 힘드셨겠네요.
1: 굉장히 먹었죠.
0: 네,
1: 정직하게 하면 힘든 겁니다.
0: 네. 네. 신규 변호사님 네. 정민철 뭐 최고위원 후보는 막 주말에 보니까 울면서 방송 찍고 막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원외 정치 신인들의 그런 서름들이 있는 것
0: 뭐예요?
3: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대한민국 제도가 좀 웃기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네. 33살 때 변호사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개업을 할 때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갔더니 전년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합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니 실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대출도 못 받고 어찌어찌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정치도 현역 의원들 거의 다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들은 아까 4, 5, 5천까지 다 더하면 거둘 수 있고 뭐 기타금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아예 그냥 바깥에서 원외 정치 신인인 사람들은 후원의 계좌도 열기가 힘들고 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등록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또 후원의 계좌 만든 데까지 시간이 또 소요가
0: 걸려요.
3: 돼요.
0: 맞아요.
3: 그럼 그 사이에 예비 경선해서 뭐 컷오프 되고 하면은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것도.
0: 근데 왜 정민철 후보 왜 울었냐고요.
3: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서름이나 그런 속상함들을 가지고 표신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말 한국 정치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구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도권에서는 전혀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 공간을 오히려 더 봉쇄해버리니까 정치는 변화가 안 되고 돈과 시간은 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구할 방법은 없고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민철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3: 아, 그 말씀은 이제 네. 아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네. 계좌를 조금 이렇게 해서 돈을 일부 뭐 좀 네. 받았다 이런 해프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뭐 본인이 뭐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저는 단순 실수라고는 보지만 네. 뭐 문제가 되면 그건 또 조사를 통해서 뭐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4: 이거는 저는 좀 아마 물론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후원회를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그런데 후원회 만들면 이제 선관위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받아야만이
0: 그
4: 이제
0: 계좌로
4: 그렇죠 오래 받을 걸려요. 수 있는 거라 아, 오래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아마 그냥 개인 계좌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그 선거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청년이고 처음 해보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선관위나 그래서 뭐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아마 좀 봐줄 것 같아요. 예.
0: 박진호 특보님,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기탁금 이렇게 많이 받아 이거 너만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민주당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게요 이랬어요. 민주당 내에서 또 야당에서 당무 개입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당무 개입 맞아요?
2: 저는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2: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당무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부담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사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해자의 의도보다도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굳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선관위 회의를 하면은 뭐 그 결과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기타금 좀 낮춰 줄 건데.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0: 당무 개입 맞아요?
4: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무 개입으로 어떤 뭐 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처벌했을 때는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이 이제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관여라는 거는 이제 공천 과정이나 누가 뭐 지지해달라 누구를 당선시켜달라 그게 당내 선거든 아니면 뭐 공직선거든 이런 경우라서 뭐 당원이면 의견을 줄 수 있는 범위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청년 그 최고위원인 경우에 예비 후보 기타금이 40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높았다가 근데 이번에 2천만 원 돼버린 거예요. 물론 청년은 이제 반은 깎아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1천만 원도 이제 아까 말씀처럼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후원금도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준비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낼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바로 하루 전에야 공지해줬으니까 돈 없는 사람이 이제 등록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정당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0: 많아요.
4: 되게 몇 백억씩 돼요. 네. 왜냐면 당비가 그러니까요. 100만 명, 150만 명씩 돼요.

0: 맞아요. 때문에 뭐 1년 저 한 달에 15억씩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선거 있는 해는 선거 보조금도 받죠. 국고 기탁 받아서 지금 각 정당에는 현금이 수백억씩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거든요. 정해져 있어 가지고.
1: 근데 장비는 쓸 수 있죠. 이런 거에.
0: 아, 그렇죠. 쓸 수 네. 있는 거라서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좀 우리 선거는 공영제를 하잖아요. 나중에 뭐 15% 이상 취득하면 100% 보전해 주는 것처럼 이건 제가 보기에 좀 당에도 돈 써도 돼요. 물론 이제 선거 하려면 문자도 보내야 되고 뭐 ARS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돈 쓰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네 배씩 올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2: 돈도 가능해서 왜 그러지?
3: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1: 없어요?
3: 것이 결국 우리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이제 정당법상에 당대표 경선을 하는 거고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선법에도 선거운동은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이고 예외조항도 아예 명문화돼 있어요. 단순한 의견 표시는 운동의 범위에서도 빼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들 특히나 이런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왜 이렇게 장벽이 높냐. 이 장벽을 좀 걷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는요. 뭐 이번에 정민철 씨만 출마한 것도 아니고 뭐 김영남 후보라든지 젊은 분들 많고 김보미 후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 특정인을 위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과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정치를 바꿔주는 이런 정치 신인들의 진입 구조를 좀 열어주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이거 개혁하겠습니까? 절대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안 바뀌죠. 전 오히려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이런 정말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은 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 여론이 붙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정치가 바뀌어나가는 거지 정치인들에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듯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을 좀 만들어봐라. 그거 하겠습니까?
4: 김용호 원내 제가 볼 때는 얼핏 들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의로운 발언, 생각을 보여줬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고
1: 그렇게 봐야
4: 비판이에요.
1: 돼요?
4: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 시스템이었잖아요.
1: 예.
4: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뭐 후원금이 됐든 무슨 뭐 이런 거 기탁금이 됐든 이런 게 좀 굳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대표 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란 말이에요.
1: 네.
4: 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 무슨 이것을 뭐 대통령이 어떤 위법을 했다 범법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1: 전제.
4: 정치적으로는 역시 명픽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한 굉장히 우회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1: 박진호 특보.
5: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뭐 공직선거법, 뭐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당무는 당연히 뭐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그리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보인 정치적 메시지를 봤을 때 아니 지금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란이 있는 게 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1: 명픽
5: 명픽이라는 네. 부분을 내세워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대로 이제 뭐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타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 말씀
0: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거를 사실은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다 볼 수 없는 게 사실 이분은 뭐 지금 당대표를 사퇴했고 이 논란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1: 네.
0: 특정 후보를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최고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선호투표보다. 그런데
1: 예.
0: 오히려 반대로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청년들한테 약간 외면하는 정당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정당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니 2천만 원을 당장 낼 수 있는 청년이
1: 그렇죠.
0: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00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2천이면 이게 뭐 한 달 전에 공지된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공지되면 알겠습니다. 주머니에 딱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3: 저는 건설적인 대안까지만 하나만 더 모방하면 네. 아까 비판으로 보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비판도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개진은 된다는 게 아까 드린 말씀이고 네. 만약에 의견 개진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당정 협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당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2: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3: 저는 그러니까 그걸 과다하게 보면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당이 정부를 박살을 냈다. 그래서 당정분리라는 것도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오히려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는 게 오히려 전 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더 나아가서 당 안의 조직으로도 전 대통령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다른 이런 조직 개편도 전 좀 필요하지
2: 저는
3: 않나.
2: 저는 다 좋은데 정책적인 부분이야 뭐 얼마든지 대통령 의견 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뭐 선거만 있을 때마다.
3: 근데 이것도 정책 아닌가요? 기타금과 관련된 것도.
2: 아니 근데 이건
3: 성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2: 선거 때.
4: 명청대전 이런 건 없으면은 아무런 오해가 그러니까 없어요.
2: 선거 때만 되면. 네, 그때 국회의장 선거 때도 막 그러시고 막 선거 때만 돼서 그래서.
5: 근데 돈 자랑이나 돈 얘기하는 게 가장 찌질한 겁니다.
2: 그 저 박진우 특보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당무 감사위원회 또 계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송영길 김용 피선거권 문제 논의했어요. 이분들만 좀 예외 적용했는데 이거 좀 봐주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당원당규상 아니면 당무위에 권한으로 이렇게 예외 조항할 수 있는 거예요?
5: 당연히 봐주기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게 윤리이고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게 당무감사인데 사실상 이제 당은 당규라는 것이 제대로 뭐 헌법이나 법률처럼 아주 체계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당은 당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 그 박지현이었죠. 네, 그 비대위원장이 네. 출마할 때도 그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맞아요. 출마 자체도 못했는데 네. 그러한 과거에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어떤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두 사람들에게 뭐 사실상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뭐 당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주당 내에 이 당무 시스템이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2: 왜요?
5: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6개월 이상 그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에 뭐 6개월 이상 뭐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당은 당규였고 또 이 그 송영길 그리고 이제 김용 이 두 사람들이 후보로 그 참전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후보 등록 이전부터 알아졌으면은 이미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했다는 거지.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 저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0: 말씀처럼 사실은 당헌 당규라고 돼 있지만 뭐 당헌을 헌법 당규를 법률에 비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없던 규정도 아니고 예외적으로 당무위에서 인정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례랑 비교하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장애 요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했다가 본인 스스로 어쨌든 무죄 받으면서 복당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계좌가 압류되면서 어쨌든 안 된 거라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공직에 갔다가 우리가 복당할 때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 복당 바로 해줍니다. 또 공직에 갔다가 올 때도 바로 해줘요. 하루 만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2: 정무적인 판단?
0: 정무적이라고 해도 정치라는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5: 근데 송영길 그 의원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경우가 단순히 탈당했다 복당한 게 아니고 탈당했다가 창당을 했잖아요, 중간에.
4: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네. 그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피선거권, 여러 가지 어떤 당적의 문제라든지 또 뭐죠 당비 납부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아, 급할 때는 이렇게 예외 원칙을 해주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에도 윤리심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윤리위원회인데 당에. 이런 당비 납부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또 뭐랄까요. 좋은 여론을 상기시키려면은 김용 같은 이 정치인은 사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윤리심판원에서 당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비선거권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가는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당비 내고 안 내고가 뭐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좀, 거를 오히려 잘할 수 있는
5: 게 낫다. 그분도 민피이잖아요.
0: 네. 네.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김용재 판 대법원에 가는 게 굉장히 오래돼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핵심 쟁점이 이제 구글 동선 부분이 뭐 저 조작됐냐 안 됐다 이 부분인데 그 사실은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네. 판단을 안 해줘서 이게 계속 뭐 지난번에 사실은 총선 출마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4: 그렇죠.
0: 예, 보궐선거 출마 때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붙잡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3: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표면만 놓고 보면은 전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칙의 얘기고 지금은 왜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은 잊었지만 불과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살아냈고 그 윤석열 정권이 결국 내란으로 이제 끝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검찰권의 사유화에 대해서 뭐 송영길 대표 아까 예를 드셨으니까 소나무단까지 만들었죠. 근데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당시에 돈봉투 관련돼서 수사 들어오고 먹사형 가서 했는데 이거 다 지금 이제 무죄 나오고 끝이 확정이 됐잖아요.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을 만든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예외적인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예외를 쏙 빼놓고 그냥 표현만 놓고 얘기하면은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인데 어떻게 출마를 해? 저도 그 원칙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놓고 보면 또 이건 예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의 자율성의 영역에서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이고 당비 납부가 누락된 부분도 그래서 당무위에서 이건 의결을 통해서 적법하게 해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4: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개혁하고는 전혀 관련이
3: 없습니다. 개혁 말고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 사유화를 말씀드리는
4: 아니,
3: 겁니다.
4: 검찰권 사유화하고도 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김용 전 의원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윤석열 검찰권의 사유화하고 전혀 관계 없이 제가 볼 때는
2: 조작 기소를 당했다라고
3: 하는 그러니까 규정 짓는 것도
4: 전혀 단정이죠. 지금 조작 기소 드러난 게 뭐 하나도 없고 검찰 무슨 수사권이나 검찰 개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2: 뇌물 받은.
4: 예, 뇌물이에요, 뇌물죄. 네,
2: 정치자금.
4: 1심, 네. 2심에서 뇌물죄고 그래서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고위원이 된다? 피선거권? 그 당비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문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3: 그러니까
4: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윤석열 때
3: 윤석열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판단하면은 검찰권 행사도 정당했다라고 해서 그런 귀결을 낼 수 있는 거고.
4: 아, 그럼 윤석열 검찰에서
3: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4: 범죄는 다 뭐 정당.
3: 마무리는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게 다 조작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 검찰권 사유화의 정황들 예를 들면 김건희 덮어주겠던 거 정상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일탈들과 예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진 모든 수사가 조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기반으로 비판을 해주시고 예외적으로 잘못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 김용 부원장
3: 아, 그렇죠. 김용 송영길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5: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왜 다 유죄를 했어요?
3: 그러니까 대법원이
5: 했어요?
3: 결정을 지금도 계속 2년 가까이 안 내고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서둘렀던 분이 왜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럼 2년간 지연시키는 게 이해가 되세요?
5: 왜 그래요? 근데
3: 그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의 기준이 고무줄이 되는 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죄를 단정해 가지고 죄인이니까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비약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4: 비약이 아니라 이거 뭐 팩트인데 뭐
3: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한다고 팩트라고 얘기하죠.
0: 저도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 쟁점이 딱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구글의 어떤 동선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사실은 2심에서는 1심에서는 없던 증거고 2심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 2심에서는 사람의 어쨌든 말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 구글 이거는 뭔가 뭐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로 해서 안 믿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전자기록이 오히려 조작될 가능성이 적지 사람의 말은 글쎄요.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판단은 굉장히 쉬운 판단이에요. 네. 그럼 저는 대법원이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몇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4: 판단만 네. 그 저거 생각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 정당의 도덕적 법적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다. 네.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그거를.
2: 정치 법률적인 문제보다 네. 이건 도덕적 뭐 정무적 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2심까지 유죄인데 선거에 나오는 게 맞냐? 이건 당연한 이의제기가 아닌가?
4: 그래서 공천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아니,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수사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민주당 안에서 자격시비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2: 근데 그거는
3: 것이죠.
2: 위법 증거 수집한 거를 배제하겠다라는 거지 그 도봉투 사건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봉투를 뿌렸던 의원들은 지금 뭐 처벌받은 분들도
3: 있고. 그거는
2: 우리
3: 앵커님의 그 판결에 대한 또 해석이 붙는 것이고.
4: 아니 해결이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2: 아니 팩트잖아요.
4: 증거 능력 때문에.
3: 아니 증거 능력으로 무죄가 났든.

0: 어떤 문제가 났든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네. 사법부가 독립되게 범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권을 시켜주고 아,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한 우리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사실관계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한다? 그건 우리 법리에 맞지 않아요.
1: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자꾸 뭐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대법원은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2: 빨리 판단해 줘야
1: 돼요. 아, 빨리 판단해 줘야 돼요. 무조건. 재판은 빨리 받게 해줘야죠.
2: 빨리 판단하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 박진우 특보님 네. 유시민 씨 매불쇼 발언 이후로 반응이 상당히 좀 삭막했어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아이 모두에 대한 예방 주사다 하면서 좋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특보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3: 뭐 모두에 대한 예방 주사일 수 있고 저는 사실상 이제 윤건영 의원의 이제 메시지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저는 상당히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3: 네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보면은. 네.
2: 이게 참 그 논란이 엄청나게 지난주에 많았었잖아요. 이 필연적 실패. 이게 참
3: 그래서 뭐 이제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있어 김민수 후보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당무 개입이든 당무 개입이 아니든 지나친 정치적 메시지를 내므로써 사실상 유시민 이제 그 시가 이렇게 또 전당대회에 참전하게 된 꼴이 아닌가라는 부분인 것이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합의 최우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질 경우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내 합의 잘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 당내 합의
3: 그게
2: 이루어질 수 있어요.
3: 윤건영 의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현 변호사님 어떻게 그냥 논란이 잦아드는 것 같아요?
1: 우리 예방주사라는 게 원래 백신이잖아요. 네. 백신이 원래 약한균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약한균이냐. 제가 보면 오히려 유시민 거의 아마 이거 맞으면 아마 거의 독감 아니라 거의 뭐 걸릴 것 같은 정도 센 발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2: 그러니까.
1: 네,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옹호성
2: 수습하려고 하는
1: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그냥 보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선을 넘었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뭐 실패할 거다 그러고 잘못된다 그러고 표정도 보니까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네. 막 하고 있어서 이분이 또 민주당원도 아닌데 또 지금 일주일째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앞에 모두라는 얘기도 좀 애매하고 예방 주사라는 말이죠.
3: 친명, 친청, 뭐 친문 모두 아닙니까?
2: 되게 곤란해하시네. 신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0: 아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유시민 씨가 저주의 악담을 퍼부은 게 맞고요.
2: 맞죠?
0: 그래서 이제 반명 선언을 했으니까 전 앞으로는 이제 그런 교란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그동안에도 반명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밑밥을 깔고 그러면서 반명 행위들을 하니까 그 교란과 그 위선 그 혼란을 가지고 제가 비판을 해왔던 건데 오히려 차라리 그냥 반명 선언 을 떳떳하게 하고서 하면 그때부터 심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정리가 된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도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번째 정권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씨는 지금 친노와 친문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분이 관여한 정권들은 다 성공을 못했고 이분이 비판했던 뭐 하야라고 외쳤던 DJ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유시민 씨가 때리면 반대로 가면 이거 옳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반명의 길을 가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와. 유시민 씨가 반대를 하면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잘 가고 있다라는 저는 하나의 반증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2: 김혜영 의원님.
4: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2: 네.
4: 애정 자체가.
2: 애정.
4: 그러니까 애정 있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을 떠나면서 거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속마음은 새로운 차기 정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인물을 차기 대권주자로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조국이 됐든 정청

0: 내가 됐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뭐 이게 그 당의 단합을 위한 정말 이재명 정권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삐딱한 시선 아닙니까? 늘그 어떤 뭐 재건축론도 그렇고 이번에 필연적 실패도 그렇고 필연적 실패라는 말은 엄청난 얘기죠.
1: 엄청난 저주죠.
0: 그럼요. 같은 진영 내에서 필연적 실패는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는.
2: 이제 그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 필연적 실패 앞부분을 주목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또 존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대로 가라, 날안 말린다. 그냥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저는 그 앞부분이 더좀 기가 막혔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유시민 씨는 친문 기득권과 손을 잡고 지금 대형 유튜버들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세력들이 주류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주류가 확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허락하지만 다음 정권 재창출을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전 선언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정권이 흔들고 잘안 돼야 본인들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렇게 참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영혼 이탈 막 이런 건 참 오랜만에 보는데.
3: 아니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조언이나 비판 정도 선 넘은 건 맞아요. 다 공감하는 것처럼. 근데 뭐 이분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화가 난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이분이 이제 뭐 386보다 더 위의 세대인데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새로운 꼰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이 올지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뭐 계속 지난번에 김어준 나왔을 때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래.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상황 좀 한동훈 전 대표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네. 한동훈, 이건태 이 두 분 하려다가 네. 이건태 의원이 싫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3: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3: 이게 왜냐면 우리 당에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안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안이 뭐 하자 말자 중도 네. 뭐 입장이 있어서 사실은 네. 원래 토론회를 하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당내 의견 조율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개인 의견이 돼 버리면 나중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공격하냐 의원이 당신 생각이야? 당의 입장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가장.
1: 그럼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어야죠.
3: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도 나오고 이래서 뭐 이랬건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동훈 이 판 키워주기 띄워주기 판이잖아요. 본인은 이게 돼서 검사 출신이겠다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이런데 사실 응할 필요가 없는 토론이에요. 제가
1: 그래요?
3: 보기에.
1: 네. 김영호 의원님.
0: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게 딜레마인데 네. 그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전 국민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줄 만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전당대회 최고의 지금 핫 이슈면서 이거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끝까지 갈 이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 정청래 전 대표는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청 갈등은 저는 권력 갈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정책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태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 정치 가볍게 하는 거죠. 최고위원회에 나오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인지도를 한번 높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접을 것 같으면 그런 소신 가지고 무슨 의원을 하고 무슨 또 최고위원회 나갑니까? 저는 국민의힘한테 엄청나게 데미지를 줬다고 봐요. 이건태 의원은
1: 국민의힘의 데미지.
0: 민주당에.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가 과거에 쓰라린 기억이 있는 거죠. 180대 1.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마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한동훈 의원이 근데 뭐 말을 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됐다. 라는 세간의 평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이게 뭐 장윤기 사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 보안수사권 네. 폐지를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같이 가는 한동훈 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죠. 명분에서.
1: 박준호 특보님 잘하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4: 우선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네. 한동훈이 누구든지 붙어보자. 네. 토론으로 네. 이제 먼저 이제 포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이 딱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응했는데 또 이건태 의원이 뭐 취소했는데 그게 뭐 당에서 엄청난 압박과 뭐 핍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 보여지는 분이 조국.
1: 왜요?
4: 왜냐하면은 일단 네. 이분이 최근에 뭐 한동훈이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찰 개혁을 완전히 다 뒤집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제 그 등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하고 조국 씨하고 한번 토론하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4: 네. 또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의원이야 누구든 토론하겠다 했고 뭐 또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낙선된 이후로 상당히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데 또 뭐 본인이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네. 검찰 개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두 분이 한번 좀 토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1: 심 변호사님, 네. 그 뉴스 명당에 안 나오고 시사 전원을 가가지고 그 대담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한동훈 의원이. 그 좀 문제가 있죠. 명당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 보안 사건 문제는요. 이건태 의원이 저는 토론 철회 잘했다고 생각해요.
1: 잘했어요.
2: 왜냐하면 이거는 토론의 대상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보안 사건 폐지를 들고 지금 나가겠다고 이건태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종교의 정치화가 문제고 민주당은 정치의 종교화가 문제거든요. 지금 정치를 종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전면 폐지가 거의 맹신적인 슬로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까 전 이건태 의원이 그 정치의 종교화된 입장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전 이건 안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말리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이건태 의원이 수용하면서 안 나가기로 한 건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 보안 사건이요. 정치 검사 얘기할 층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도 좋고 아니면 전권 송치나 수사지휘권 부활도 좋고 이쪽 층위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경찰 수사권 독점을 통제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전히 정치 검사들이 나쁘다. 물론 정치 검사는 척결돼야 되고 나쁜 존재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피해자 보호에 끌어와가지고 검사들의 악마화를 가지고 논증을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다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경찰 통제 방안 얘기하고요.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열어놓고 정치의 종교화를 좀 떠나서 좀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이야기를 좀 제발 좀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이게 네. 딱 한마디만 하면 이거는 뭐 밖에서 토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빨리 저 법사위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 돼요.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왜냐하면 좋은 기회거든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 뭐 박근혜하고 싸우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님 바로 들어가서 갈라치기 하겠어요.
1: 네.
3: 그러면 거기서 이제 논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금 무소속인 지금 한동훈이 토론하자 그러면 사실 국회 뭐 하러 있어요?
4: 국회 사실 있을 필요 없는 거죠. 뭐 다 좋은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토론하면 뭐 합니까? 그냥 토론하는 즉시 그냥 다수결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3: 그러면 지금 아시아 얘기했잖아요.
4: 의미가 없고
3: 의견이 하나가 아니라서 갈려 있기 때문에
4: 근데
3: 입장에서는 정말
4: 민주당
3: 좋은 기회죠.
4: 입장에서도 보면은 최초의 이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TF가 활동 중이고 또 이 TF는 뭐 이번 달 내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저는 처리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3: 그러니까 빨리
4: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15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지 네. 못할 수도 있다는 저는 두려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정도로 나누고 김영호 의원님께 마지막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한 명의 한동훈 의원 저격수 홍준표 전 의원이 한동훈 뒤에 제2의 김건희 그림자가 보인다 막 이러면서 배우자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0: 네.
1: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0: 뭐 홍준표 전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0: 네, 잘 모르겠고 뭐 이제 그거겠죠. 짐작컨대 뭐 과거에 김건희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네, 했다라고 네, 하는 네, 여러 가지 정무적인 네, 간섭까지 네. 뭐 그런 걸 하고 있느냐
1: 한동훈 의원 배우자가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0: 저는 뭐
1: 아니에요?
0: 전혀 금시초문이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네. 귀담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장성철의 뉴스 명단 외쳐주시고요.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바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5: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리고요. 서서울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로 인해서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잠실대교로 못간 지점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1, 2차로 막고 사고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에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연휴에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2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하는 등 82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선 374가구, 557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9명은 아직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선 정전도 8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한때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제헌절 사흘 연휴 내내 쏟아진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잦아진 지역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탱고를 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루이스 데라프엔테 감독이 지휘하는 피파랭킹 2위 스페인은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시종일관 몰아치고도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뚫지 못했던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에야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이 터지며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질식 수비에 90분 동안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는데 이는 월드컵 결승전 사상 처음 나온 진기록입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타금 논쟁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